0: 우리에겐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1: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2: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3: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4: 빌리, 빌리.
5: 용사님.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6: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7: 그럼.
6: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8: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6: 우주선이라면 설마? 저기 봐. 저렇게 큰 새는 처음 봐. 저건.
9: 저리 비켜라! 좀비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10: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9: 야!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한테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10: 잘 됐고,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5: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2: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3: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5: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3: 응. 얘들아, 지금이야.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10: 왜 네가 그래야 하지?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3: 이건 설마...
10: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3: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10: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0: 버스 타이어.
1: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2: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0: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 일랬어요.
0: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4: 방어막이 있는데 어떡해.
0: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1: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2: 오히려 잘 됐어.
5: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1: 뭐?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0: 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1: 이런...
2: 어서 출동하자.
6: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5: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5: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5: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왔겠다.
2: 온때를 보여주겠어.
1: 루아, 현재 상황은

0: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1: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0: 앞으로 100m, 50m, 30m!
2: 저기 뭔가 나타났어!
1: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3: 모두 준비해!
2: 그런데 저건... 어? 빌리?
4: 나 얼마지 꼴도 못 숨겨!
5: 우리 젤러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4: 그동안 우리 지독히독 괴롭히다니 꼴찌야.
5: 너희의 잼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빌리 사령관님이 직접.
2: 뭐라고?
5: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6: 네, 닉슨님.
7: 빌리!
6: 저는 공격!
8: 저리다!
2: 나한테 맡겨!
3: 괜찮아?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2: 하지만
3: 얘들아,
9: 고마워.
1: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네.
6: 실력 좀 볼까?
1: 얘들아, 지금이야!
6: 겨우 이 정도인가?
1: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2: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5: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 말이야.
3: 빌리...
1: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5: 어떻게 된 거냐?
4: 야, 그게...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기성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8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0: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아, 와일드 가나슈가 어? 좋을지도.
0: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0: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0: 와일드 카드 봇?
1: 크레스트 피아. 보통 힘이 아니군.
0: 와일드 기간테스트! 메가 엠블로는?
2: 메가 엠블로는 스펠란자 호의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3: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2: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3: 기간트렉스는 괜찮은 거야?
2: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0: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위?
1: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 없을 걸세.
2: 알았어, 고마워.
1: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2: 블러드윈.
0: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2: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3: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1: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2: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4: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2: 응, 서두르자.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5: 준, 긴급 사태야.
6: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2: 와일드 가디?
4: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2: 하지만...
3: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0: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4: 그래, 보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카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0: 그렇고 말고.
2: 알았어.
4: 둘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7: 응, 또 올게.
8: 반가웠다, 페루.
4: 내 친구들, 잘 부탁해.
2: 크레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6: 코끼리형 와일드카드봇이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9: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2: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9: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10: 상처가 심상치 않네.
6: 그 와일드카드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1: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2: 왜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3: 뭐라고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2: 도끼라. 블랙호크!
14: 중!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2: 괜찮이 봐봐라.
13: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2: 어떻게 된 거야?
4: 와일드카드봇이 갑자기 덮쳤대.
2: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3: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6: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4: 서둘러 애들한테 가지! 뭐라고?
13: 기린...
2: 기린 와일드 카드봇?
13: 노란색 머리에 뿌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4: 와일드 카드봇이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6: 딥바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4: 그거 좋은 생각이다.
15: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4: 와일드 가디랑은 상처가 달라.
16: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2: 네.
11: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힘없어.
2: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16: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15: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현하다니.
4: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2: 당장 찾아내야겠어.
4: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2: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4: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17: 부탁할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4: 응?
17: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3: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17: 응? 조심해.
4: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 카드부터 노릴까?
13: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5: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 데 가주려고 했잖아.
13: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4: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드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3: 그 녀석.

0: 들리마스.
1: 블레이어 셋업. 너는 코끼리 와일드 카드 보스야? 아니면 기린? 얼룩말?
0: 정말 시청 앞이면 돼?
2: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3: 알겠어, 걱정 마.
2: 지각하지 말고
3: 들어가 안나.
4: 어, 솔레이유
1: 세 번째가 나타났어.
0: 세 번째라고?
1: 무기는 활이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응,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핸섬 리더! 여기야, 여기! 많이 여긴데! 우후!
2: 오! 지금이야! 레온 노어샷!
0: 단숨에 끝내버리자!
2: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로어! 베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블레이즈야!
2: 버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몬은 세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몬은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곳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조차 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어? 뭐야, 쟨?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곳이야.
4: 뭐?
5: 적을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준.
4: 어?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예!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돌아, 비켜!
4: 해놈 돌을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 따위에 동기가 칠 것 같으랴!
4: 결국 쏠 거였냐!
2: 돌아와, 펜타몬이. 이 틈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세더!
5: 한 방에 땅에 묻어주지! 베스트 체인지, 멀리 펀치!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보스는 얼룩말일 때는 활고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저 녀석 힘만 쓴 게 아니라 움직이는 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지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0: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더라.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0: 싸움 길어지겠군.
6: 어?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러드윈.
6: 내 처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러드윈, 대답!
7: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 어허,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드는군.
4: 블러드문 슬래셔!
7: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4: 응, 하베스팅 소울!
7: 하베스팅 소울!
8: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 금지. 어?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가재소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2: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3: 뭐? 그런 거 아니야.
4: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아니라니까.
4: 애니르니께.
3: 야!
4: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요!
5: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4: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6: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5: 에,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4: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4: 어? 어?
0: 아저씨!
4: 아저씨가 사라졌어!
7: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4: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4: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숨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0: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3: 드론? 아, 그렇지.

왜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2: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4: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5: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1: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3: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경호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아, 무겁잖아!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1: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1: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1: 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1: 네.
2: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아오!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에?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3: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3: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멈춰!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보낼 수는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4: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5: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6: 이 건물이 맞아.
7: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4: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1: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7: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4: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찔찔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찔찔해.

0: 삼키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1: 와! 시사!
0: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1: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0: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자!
2: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1: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어? 아! 받아라, 일렉트라!
2: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3: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어?
1: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안전!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비 통통 세르린 누아.
7: 있어, 외계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9: 알고 싶지 않아.
10: 죽을 무서운 걸 잊었어.
11: 외계인 시간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나

0: 저기 여보, 그땅 있잖아요. 지금 도토리 문화센터 자리 지분이야. 오늘 센터 갔다가 들었는데 그 땅이 이제야 빛을 보나 봐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러
1: 아,
0: 다닌다고.
1: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야? 그땅 처분한 지가 수십 년인데 당신 쓰러졌을 때 내가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거 그거 알아 몰라? 아, 내가 뭘 했어? 거기 아줌마들하고 엮이지 말랬지?
0: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2: 찾았다. 미남 크림. 또뭐살거 있나? 부장님!
3: 뭐지? 왜 빙글빙글 도시는 거야? 샤머니즘인가?
4: 동물원의 사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3: 부장님!
5: 좋았어. 이번 달에 빨간처럼 벌었다!
3: 비타민 B가 스트레스성 정형 행동 같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여보, 어디 가세요? 가게는 어쩌고요?
1: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와서 열 거야.
2: 부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요.
6: 소은 씨,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상당히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6: 이제 소은 씨도 30대인데 슬슬 노후 대비를 해야죠.
2: 노후 대비요?
6: 회사에 믹스커피 놔두고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이나 사 마시다뇨. 커피 두 잔이면 8,000원인데 하루에 8,000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예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2: 부장님, 저는 행복을 이자로 받고 싶진 않아서요. 지금 내 주머니에 딱 넣을 수 있는 행복이 좋아요. 지금 내 입에 딱 맛있는 게 좋고요. 포인트 그거 좀 싹했다고 맛없는 김밥 먹으면서 사는 인생은 저는... 그 부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스티커 모으시죠? 예, 제 거 드릴게요.
0: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2: 와, 금방 다 채우시겠네요. 선물이 뭐려나?
0: 허접한 에코백 같은 거 주기만 해봐.
3: 부장님?
0: 딜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0: 이번 역은 유니버스 그룹 본사, 유니버스 그룹 본사역입니다.
1: 저는 붉은색 곱슬머리에 연두색 상의, 핑크색 땡땡이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2: 저는 카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베이지색 자켓에 검정 바지, 보이십니까?
1: 이건 콘서트 티켓이고요. 이건 우리 집 공식 응원봉. 그리고 이건...
3: 저는 절대 탈덕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리 씨. 부탁인데 언니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2: 그럼 왜 다 팔아버리시는 거죠?
3: 다 파는 건 아니고 몇 개 남겨뒀는데.
2: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 콘서트에서 다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1: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2: 하고 싶은 일이요?
1: 사실은 저 예전에 미용일을 했거든요. 사기당하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4: 미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그땐 언젠가 제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아이를 다 키워내고 나면 언젠가 내 차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사는 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깜깜해진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고 세상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저는 그때 사라져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5: 오비서님, 요즘 사업부 고부장님이랑 다닌다면서요? 무슨 프로젝트예요?
6: 그건 비밀.
5: 비밀은 무슨 비밀이야? 뭔데요?
7: 아니, 그 책임자한테 말하면 바로 안다니까. 그러네.
8: 뭐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말해? 설마 미행한 거 들킨 건가?
9: 이러시면 곤란해요.
10: 부장님, 빨리 돌아오세요.
1: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오리진을 만난 것. 노랫소리가 살에 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놀이동산에 간 어린아이처럼 설렜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 다짐했어요.
2: 그러니까 오리진의 노래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는 그 지루, 아니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3: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지켜내고 싶다.
1: 어머,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흥분해. 아무튼 덕질은 나를 집 밖으로 꺼내줬어.

0: 사라져가던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줬죠.
1: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겁니까?
0: 자꾸만 초라해져서요. 오리진이 빛날수록 그 앞에 있는 내가 더 보잘것없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빛나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외로워진다고. 다들 알아요. 남에게 빌려온 불씨는 꺼지게 마련이라는 거.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이. 얼마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가위를 꺼냈어요. 사기당해서 다 뺏겼지만 팔지 않고 남겨뒀던 내 가위. 상자 속에 묵혀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반짝거리더라고요. 다시 미란 헤어샵을 열고 싶어요. 다시 오리진 앞에 섰을 땐 지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2: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0: 어머,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떠들었죠. 그럼 이제 정산할까요? 티켓이랑 굿즈 일괄 지인 할인해서요.
2: 몸이란 당신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3: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유니버스에서는 도토리 문화센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했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뭐 일단 계약 조건부터 들어봅시다. 나도 들은 게 있으니까 후려칠 생각 말고.
3: 그 전에 소유주인 모미란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4: 그냥 우리 집사람이죠 뭐. 해 엄마, 부부 공동재산이라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랑 얘기하면 빨라요.
3: 실례지만 모미란님과 결혼 시점은 언제인가요?
4: 그런 건 왜 물어요?
3: 결혼 전 매입한 땅이라면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모미란님 소유라는 뜻이죠.

0: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어? 집사람 가게 넘어갈 때 직원 퇴직금도 내 돈으로 챙겨주고 내가.
1: 아, 그럼 당시 직원분과 연락 가능하실까요? 혹시 소송을 원하시면 기여도 증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언니 드리세요.
1: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미라님과 함께 동석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모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어?
3: 다들 현생 잘 살고 있지? 곧 생일콘이다.
4: 콘서트 날에 스트레스 다 풀 거야.
5: 언니들 보고 싶다.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4: 어머, 어? 미란쌤. 나예요. 양곱창집 주영엄마.
5: 밖에서 뵈니까 순간 못 알아봤어요.
4: 아이, 괜찮아요. 오늘 모임 갔더니 동창들도 못 알아보더라고. 애들이 나보고 인생머리 찾았대.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미안 쌤, 진짜 딴 데 가면 안 돼. 쌤이 내 마법사란 말이야. 아셨죠?

0: 즐거웠어? 남편 속이고 딴 따라 쫓아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1: 여보,
0: 나 정말 충격받았어. 당신이 날 속일 수도 있다는 거. 남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1: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답답한 게 가라앉았어. 근데 당신은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만 하면.
2: 야, 네 남편은 왜 우리 모임 날만 아프냐?
1: 미안해 얘들아.
0: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부부간 신뢰를 깼다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날 가장으로서 존중하긴 해?
1: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여보.
0: 그럼 증명해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1: 콘서트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힘든 직장 생활 잘 버텨요. 덕진, 미란.
3: 아, 타기시 콘서트에 안 가면 티켓은 필요 없잖아. 되팔아야겠군. 소은 씨, 작전을 좀 바꿔야. 오셨습니까, 사장님?
4: 아, 고부장, 나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 아, 에어컨에서 곰팡이 바람 나와.
3: 네가 결제했잖아. 저흰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좋습니다.
4: 빨리빨리 메인 마무리하고 최강 좋은 탑층으로 올라가야지.
3: 네, 사장님. 그렇잖아도 지금 비고역 소유주 모미란 씨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타깃 성향상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곧 설득될 것 같습니다.
4: 뭔 소리야, 고부장. 오비서한테 아직 못 들었나?
3: 네? 무슨...
4: 비고역 계약 소유주 남편이랑 진행할 거야.
3: 네?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수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0: 점검 받아보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4: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3: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5: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6: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7: 고생했어요. 신고할라.
8: 세시.
9: 그리고 우리 고생했다.
10: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도망강이.
9: 대박이다.
10: 건너편 북한이.
9: 그러니까. 와 너무 느낌이 뭔가.
11: 안녕하세요.
9: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꿈이에요?
1: 네. 우리 길이 진짜 험하네요.
2: 자, 아우, 백두산 근처에 있는 특별히 여기가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왔습니다. 근데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이런데 집, 식당 있는 거로 진짜 희한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식당이에요? 맞는 거예요?

0: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식단에. 뭐, 뭐가 나왔다.
1: 우와.
0: 와. 와, 이거 하나씩 다 틀리네. 와, 센서. 와. 우와. 너무 많이. 우와.
2: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건강한데 진짜 좋은 것만 있는, 약간 있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잘 먹겠습니다. 와. 그럼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건지. 돼지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서울에서 못 먹겠네. 이거 절대. 이 맛은 절대 안 나오는 맛이네. 와, 대박이다. 와, 어. 맛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3: 현암을 중국에서 나온 어갈피예요, 요거. 여기는 명리나물. 한국말 하면 명리나물. 한국인이 이파리맛을 샜잖아. 우리 여기는 대, 다 같이 먹어. 그 다음에 요, 요거는 여기 지작나물이라고 요 산에서 나온 나물.
0: 와, 맛있다. 와, 남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맛있다. 와, 다 맛있다. 진짜 원래 저는 진짜 거기만 먹고 있는데.
3: 예.
0: 간장 소금이랑 이거
3: 소금 맞네요.
0: 맞네요.
3: 예, 간장 이건 간장 맛이 써야 돼. 한국 분들은 이렇게 참기름 넣잖아. 근데 우린 콩기름 이렇게 달궈서 그래서 소금 넣지. 가루 아예 달 정도로 기름 쬐 졸여서
0: 그래서 약간 자연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맛이 나구나.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다 맛있어요. 하나하나씩 이게 똑같이 생기는데 또 맛이 하나씩 다 달라요.
3: 야, 쥐쌤이 잡숴보셔. 귀여워.
0: 이거라예요?
3: 예, 이거 여기서 나오는 추요.
0: 아, 그래요?
3: 예, 예, 예. 여기 한국에 있는 거 없어요.
0: 아.
3: 돼지고기 싸서.
0: 돼지고기랑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3: 장나야지.
0: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향이 너무 좋은데요.
3: 네.
0: 네.
3: 야, 오늘 금방 채집에서 왔어요.
0: 와, 희한한, 와, 희한하네. 이 향이 너무 희한해. 오, 세긴 센데 딱 이 돼지고기랑 딱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3: 네. 오.
0: 둘이 같이 오면 좋았던데. 자,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
4: 할머니 한국 TV 많이 보시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3: 없습니다.
0: 안 봐도 돼요.
4: 안 봐도 돼요?
0: 네, 안 봐도 돼요. 밥도 조금 먹어볼까? 이거 닭에서 이거 나오는 네. 밥이죠?
3: 저 제 조선 사람 전통 음식. 옛날 식구 많으니까 쌀 많이 해서 사람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0: 드세요, 가세요.
1: 네, 예, 이건 다
0: 안
1: 먹어야죠.
0: 남기면 안 돼요, 예.
1: 그러니까요.
0: 우리 많이, 이거 감자 얽어가지고 이 산나물 엽과 한 덕이어서
1: 진짜 맛있는데 이거. 예. 이게 고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0: 안 들어.
1: 그죠?
0: 예, 고기는
1: 고기 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 와, 대단합니다.
0: 저 은감자 떡이란 저 북한 음식이지.
1: 야, 너무 맛있어 이거.
0: 술 내 집 와 드릴까요? 근데 술 마시고선 집 안 가시려면
1: 뭐에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쌀에서?
0: 여기서 꼬지람 뜯어가지고 산에.

0: 그래서 향이 이게 약간 그뭐꽃 냄새도 나고 꽃 맛이 같은 거좀
1: 거실
0: 예,
1: 위에
0: 약간
1: 꽃
0: 그래서
1: 가루 냄새 나는.
0: 단 맛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어디서 팔아서 잘 되는 것 같아. 맛있다 이거. 이게 왜 이런 우리나라에서 없지? 한국에서 없지 이거?
1: 우리 엄마는 북한, 우리 아버지는 한국. 우리 아버지 한국 충청남도.
2: 아버님은 왜 여기 오셨대요?
1: 그때 인민으로
0: 이민으로.
1: 한국에서 인민으로 중국에 많이
0: 아,
1: 들어왔어.
0: 그래요?
3: 처음님네 할아버지는 왜 일본에 가셨대요?
0: 그때는 전쟁 이것저것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살기 힘들으니까 배 옆에 끌고 왔다가 그 배에서 왔는 사람도 있고
3: 배 이렇게
0: 예, 그런 사람 많아요.
3: 한국에서부터
0: 예, 그 어떻게든 마음 먹고 거기서 많이 죽는 사람이 많, 죽는 사람도 많고.
1: 생각나면 또 오세요.
0: 그럴까요?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생각하고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4: 할머니 마오타이주 아세요?
1: 마오타이주.
4: 할아버지 한병 드릴까요?
0: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4: 우리 많이 받았어요.
0: 그러면 좋죠.
1: 남자. 남자. 술을 뭐 재수까지 그런 거 선물 가서 왔는데.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술 좋아하신다고. 마오타이 하나 우리가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마오타이에.
5: 감사해요.
0: 예. 네. 맛있어요. 이거 아까 먹은 이것도 맛있네요.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향도 있고, 너무, 향이 너무 좋아요.
1: 한병 드릴까요?
0: 주세요. 완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1: 그거 한 병이야. 왜 못 드리겠어요? 이만은 드려야지.
0: 우와, 진짜 그 정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1: 가서 연말하면
0: 이거 진짜.
1: 드세요. 그 망에 꽉 닫으세요.
0: 예. 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술이잖아요, 그런 거는. 자.
2: 밥값은 저희가 찾아갈게요.
3: M분의 1 하면서 40이야.
1: 대신 거기 사가가지고. 저 취저는 취 처음 잡숴봤다.
6: 아, 여기도 그래 맛이 안 오니까.
7: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버지, 할머니?
8: 아니요.
0: 저도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8: 나도 아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8: 한잔 찍죠?
0: 네, 한잔 찍으세요.
7: 저희가 한잔 찍어드릴게요.
0: 네,
7: 여기가 부탁드릴게요.
9: 옥수수 같은 거좀 가져갈까?
10: 옥수수 좋아요.
9: 옥수수 가져갈게요.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

0: 구성적.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사장님 얼마나
2: 안 맛봤어요.
0: 어, 아, 어디 계, 아.
2: 산에 간다고 준비하고. 저거 제비래요.
0: 제비? 아, 아, 아, 쎄. 어,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배다가 붙이면 이게 럭키하는 지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시기가 이게 맞아요. 5월, 6월 달의 시기가 이게 지배 만드는 시기예요. 예.
2: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0: 50살인데. 아니지, 이런 거. 당연히 아는 거지. 몰라, 50살인데. 아니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또 백두산가 저기 얼마나
1: 있어요? 여기서 백두산 한 15km 가면.
0: 아, 15km? 어, 그 가깝네요, 그러면. 네.

0: 어제 우리 쇠서에 가가지고 산삼 한 뿌리 캐왔어요, 이거.
1: 이게 산삼이에요?
0: 예, 예, 예.
1: 오.
0: 이거 산삼 새끼고, 이거는 큰 거예요.
1: 우와. 이거 처음 봤다, 이게 산삼. 예,
0: 이건 진짜 산삼하고 장례삼 딸타고요. 장례삼은 여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건 일자로 꼬꾸지 뻗었잖아요. 이거 한 50년 될 것 같은데요.
1: 50년?
0: 예. 치알로 50년 돼요.
1: 50년?
0: 예, 예, 예.
1: 이게 50년 된다.
0: 이게 네이피인데요.
1: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 제가 50이라서 저는 50년을 큰지 알, 그리고 큰 건지 아는데.
0: 이 내두가 길고요. 약통이 길다고요.
1: 아, 예, 그렇구나. 예. 야, 저는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
0: 이건 우리 보통 뭐, 한 3,000원씩 해요. 3,000원, 60만 원 정도.
1: 이게 하나에?
0: 예, 예, 예. 60만 원은 완전 싼 것이죠.
1: 아, 싼 거예요?
0: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이실 때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보통 한 1,000만 원씩 받을 때 있었어요.
1: 이게요?
0: 근데 그거는 이만큼 크죠? 한 80년짜리요.
1: 80년짜리? 와, 이거, 오, 기장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오.
0: 신세님 오시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1: 와.
0: 그리고 장례삼을 내가 예. 보여드릴게요. 장례삼은 여기 또, 아, 이거 장례삼이에요. 장례삼이가 네. 내도가 굵고요. 이거 완전 색깔도 딱잖아요. 색상이가. 이건 붉었잖아요.
1: 딱 보면 이게 산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0: 아니 하얀 데까지 나와요.
1: 아 여기까지 나와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여기까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이거.
0: 예. 이거 보면
1: 이거 보면
0: 이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한 8월 달에 가면 이게 열매가 삼 열매가 이제 달린 거예요. 진짜 빠겠더라고요 그때는. 오늘 혹시 운이 좋으면 산삼 만날 거예요.
1: 아 진짜요? 예, 운이 좋으면.
0: 예. 선생님도 왔는데 뭐 선생님 운이 원래 선생님 운이 있잖아요.
1: 아 저는 운이 있죠. 그러면 예. 무조건 찾겠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오.
2: 그럼 사선길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예.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2: 네.
0: 산삼 캘라 갑니다.
1: 네.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0: 여기서 여기까지. 25분.
1: 25분 정도. 아, 시원해.
0: 이 공기 얼마 좋아요.
1: 네, 그럴까요?
0: 여기서 백두산 한 10km 남았어요.
1: 여기서요?
0: 네. 오.
1: 여기서 그러면 돈물 같은 것도 많아요?
0: 네?
1: 돈물.
0: 그, 우리 박달곰 있잖아요.
1: 오.
0: 예, 많아요. 이게 그냥. 보루, 사슴.
1: 아, 사슴도?
0: 예, 예. 이번에 우리 친구가 네. 삼 캐는 그 칼 있잖아요.
1: 예.
0: 그게 저 산돼지 이빨이 엄청 이렇게 커요.
1: 오, 그러게. 예.
0: 아유, 다 오셨어요.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여기 옛날에는 이 도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하루 이틀, 이게 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 뭐, 뱀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1: 예, 예. 예. 저도 물어도 상관 없습니다. 거기만 없으면.
0: 여기 뱀이 엄청 많은데요.
1: 예, 네, 상관없어요. 네. 조금 아픈 거지, 따가운 거지.
0: 선생님 사고세요. 올라가시죠.
2: 네. 네.
0: 네. 오케이. 조심하세요.
1: 여기서 20분 정도요? 15분 정도?
0: 괜찮아요. 뱀 없어요. 제가 뻥치는 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삼사춘이에요. 이놈이가. 산삼이 있는 곳은 보통 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산에 가보면 얘 만나면 기분 좀 좋아요.
1: 오, 이제.
0: 한 번은 확률이 한 70, 80% 나온다는데.
1: 아, 그래요?
0: 삼킬 때 있잖아요. 산에 세 명 가잖아요. 소리 안 쳐요. 소리 치면 그날 운이 나쁘다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1: 있다, 이런 식으로. 네.
0: 한국에서는 신밭다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보면 방처 세 번 부르는 거예요.
1: 아, 세 번? 네. 딱. 어.
0: 방처, 방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친구들이 다녀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있구나, 다.
0: 산에 가면 있잖아요.
1: 네. 뭐,
0: 쌍소리도 안 하고요. 왜냐면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0: 내가 뭐 산을 다닌다고 산에 거 다 내 거 아니다. 그렇게 욕심 가지, 다 내 거라 가지고 욕심 가지면 안 돼요.
1: 그쵸?
0: 예, 네, 얼마큼 부르고 얼마큼 받아.
1: 그러니까요. 역, 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0: 예.
1: 네. 그쵸.
0: 이거 보십시오. 이 나무.
1: 까졌네요.
0: 사복해는 네. 자리에요. 그런데 오늘 본 게, 아이고, 다 씹히네, 하고. 다 씹게 찍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여기다가 인싸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인싸
1: 쓰는 거. 네네네.
0: 세미 쓰는
1: 거. 세미, 아.
0: 그래, 여기다 있잖아요. 인싸, 여기, 이 방향으로 찍었으면, 삼은 이 방향 나온 거예요.
1: 이렇게?
0: 예, 예, 예. 여기서 한 5m, 6m. 둘레 한 30m 어간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를 도는 거예요. 예. 여기, 여기에요. 여기다가 장, 장에서 혹시 뿌린 거예요, 우리. 예, 갑시오.
1: 네네네.
0: 그래서,
1: 잘 부탁하겠습니다.
0: 욕심 부리지 말고.
1: 예, 욕심 부리지 말고.
0: 갑시다.
1: 네. 와, 여기 들어오니까 확 향이 완전 바뀌어졌네, 향.

0: 이렇게 버스
1: 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0: 어떠세요? 와보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1: 아,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뭐, 바로바로 있는지 알았는데,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방처예요, 방처.
1: 네.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이 삼겹.
4: 어우,
0: 방처. 이 셰프예요.
4: 아, 아직 애기네.
0: 예.
5: 아, 그 칼.
0: 예.
5: 아까 말씀하셨던
0: 이거 저 멧돼지 있잖아요.
5: 야, 돼지.
0: 예, 멧돼지.
5: 산돼지 이빨 보세요.
0: 예, 아, 안 이빨이요.
5: 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0: 예, 맞아요. 두 개. 예.
5: 그렇죠.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0: 네.
5: 이렇게 하고. 그치. 오케이. 아, 이거 떼는 것도 좀 쉽지 않다. 이게 잘 빼야 되겠다.
0: 근데 이 작은 상 그렇지. 큰 상 같은 나무. 구우면 안 캐요.
5: 왜요?
0: 사람, 사람 세 명 왔으면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집에. 안타 그래서 하나 갖고 와.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죄를 지내고 가는 거예요. 저 제사 저 절도 하고 이 내도 나오잖아요.
5: 오 나왔다.
0: 네.
5: 오 그러네요. 아 조금씩 보인다. 네. 대박.
0: 목이 엄청 기네.
5: 오 근데 그 너무 긴데요. 그게 네. 목이.
0: 네 목이. 오. 이거 기스로 낸도 수가 있다는 거예요.
5: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아, 그러면.
0: 봐봐. 아, 예, 약통 좋네. 시선님 한번 해보세요.
5: 예, 네, 살살 맞죠.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게.
0: 오케이.
5: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0: 자기인가? 왜냐면, 여기로.
5: 여기를 이렇게
0: 여기
5: 어느 정도 와요? 여기 아마 이 정도 와요.
0: 아, 그러네.
5: 이런 데로 괜찮아 보죠. 여기.

0: 것이 나온다.
1: 저 약통 이만큼 크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캐는 거예요, 사무.
2: 그렇게 보통... 걸리겠다, 이거는. 근데 이게 청소기 같은 건 또 있으면 좋겠다. 쫙 청소기가 생기면 다.
1: 아니, 원래 우리가 불매서 하는 거예요.
2: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저, 이게 저, 약간, 이제 에지프트 쪽으로 가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안에 그거 야, 하는 사람이도
1: 야,
2: 이거.
1: 야, 대단히 좋다. 와. 어?
2: 오, 좀 나온다.
1: 20 나오겠다. 20cm. 이번에 시대분들도 우리를 잘 찾았어요. 이거 어지간 이 사람들 이 사진 있잖아요. 못 봐요. 구경하기 힘들어.
2: 여기서. 와, 고. 오, 와, 보세요.
3: 와, 진짜, 색깔이 다르잖아요.
1: 진짜 색깔 다르잖아요. 아, 색상기가.
2: 이거 그러면 큰 거예요? 이거
1: 그러면. 이거 보통 한 30년 돼요, 이거. 네. 30년 이하에요.
2: 30년 자리에요, 이게.
1: 우리가 사무 캐고

0: 운이 저 진짜 좋았네요. 네. 진짜 30년짜리 이게 그렇잖아요.
1: 이거 여기서 뭐 우리 동네 사람들 갖다 풀어놓고 찾아라 못 찾아요.
0: 우리는 진짜 신기하다 진짜.
2: 백두산까지 와서 산삼을 캐네.
0: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냥 산삼이네 그냥 산삼. 그럴까요? 산삼 애기라고 하는 건 산삼이잖아.
1: 그거 또 떠나가지고요. 선생님 하나 오늘 선물 드릴게요. 좀 사랑해 갖다 주세요.
2: 사랑해 갖다 드려.
0: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절대 못 먹을. 못 먹겠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
1: 아, 이제 삼 싸는 거예요. 네, 이게 이거 이끼예요. 네. 아니면 이거 안 싸면 수분이가 없어지고요. 상어 상할 수 있잖아요.
0: 진짜 보자. 보자도 죽인다 진짜.

0: 아니죠. 닮았긴 닮았는데 조금 틀린가. 이건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세요.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1: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아, 아니에요.
2: 이건 어가피. 어가피 있잖아요.
0: 와.
2: 그거 똑같아요. 똑같이.
0: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2: 여기 햅자 보여. 여기 가시 같은 게 있어요. 햅자 다 보여. 이건 가시 같은 거.
1: 보여주세요. 가시 없는 것 같아요.
0: 여기 옆에.
2: 여기 내다 보면. 보상 보상 이거 햇빛에 보면 왜 봐서 보면 햇빛 딱 비치는
0: 거 모르겠다. 와, 바로 근데 바로 보시면 아니까 진짜
2: 예. 삼인박은 이게 가슴에 백노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 쨔노래요. 보기 더 수월해요.
0: 아
2: 쨔노라
1: 뭐라고 하세요?
0: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Thank you.

0: 조심 조심.
1: 네, 괜찮아요.
2: 야, 야, 여기다 멈춰. 어? 아, 여기 있어. 오. 내 입상이요. 내 입상, 새 입상.
0: 어, 이거요? 완전 예. 이거 색깔이 틀린데?
2: 아, 똑같은데요. 네. 여기 잎이 네 개 있었다리고요.
0: 아, 근데 이거, 이게 꼭이, 네. 와, 똑같다. 예. 네. 와, 여기 또 하나 있다.
2: 두 개, 두 개.
0: 두 개. 네. 여기 두 개 있다, 두 개. 엄청 큰 거 있어. 피디.
2: 아, 야, 이게, 이거 좋다, 야. 잠깐만요. 예, 네, 요거 세 잎이고.
0: 이거는 세 개 똑같아요. 네, 이거는, 이건 네 개.
2: 요건 잎이 네 개잖아요.
0: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줄기. 네,
2: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세 잎이고. 요거는 어린애고, 요거는 중맹이에요. 이 살살 두개. 이거 좋은 거예요. 네. 아이고. 와, 이긴다. 네.
0: 와, 우와. 진짜 길어. 여기, 여기. 보여주면 여기 보여요?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어요. 여기, 네. 여기서 여기까지.
2: 돌 빼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두피, 쌍둥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0: 와, 이건. 근데 두 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네. 옆으로 붙어 그러니까 있어요?
2: 씨가 새들 있잖아요. 물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 물어갈 수도 있고, 어디다 물어놓고 어디가 떨어지면 삽 나오는 거예요. 야, 방초. 방초.
3: 네,
2: 방 13.

0: 어우, 아차. 와. 여기 가세요.
1: 또 왜? 거기서 또 찾으셨대요?
0: 아, 저. 저 밑에서 딱 보니까 딱 보이네. 님에. 네, 저 밑에서 딱 보기 와봐. 립상. 네이피네. 사방초. 저기서 딱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2: 와, 진짜 크네.
3: 네네.
2: 나왔다.
3: 예, 나왔다. 아, 해보세요.
1: 와, 진짜 큰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하나씩 조금만 봐.
0: 엄청 큰 거 나왔어요.
4: 충분하면 너무 욕심이 부르면 안 돼요, 사장님이.
0: 아니
4: 뭐 세 개라면 충분합니다. 뭐 욕심 부르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0: 글쎄, 요것만 가지고 갑시다요.
4: 아니 그게 저게
0: 오늘 진짜 운이 좋아요. 한국에서 여기 TV에서 이렇게 오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운이 좋아요. 이거 어제한 우리 3일째 됐다는데 못 봤는데 오늘 보이네요, 이거. 이거 사무도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무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한 3년, 4년씩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무 안 가겠어요.
5: 나무를 지금 칼처럼 만드신 거죠?
0: 네. 어, 크다. 어? 이 사삼이, 어찌가면, 이 삼로 우리 이 나무 뿌리 안 들어가요. 사삼 들어가요.
5: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자연산이라는 거죠?
0: 네, 진짜 자연산. 야, 이 제삼이다, 이거. 야?
5: 그래서 되게 이렇게.
0: 와라, 끊어졌다, 이거. 야. 아이, 뭐, 웃겨. 아우, 서.
5: 서?
0: 아, 좋다, 야.
6: 민세를.
0: 야, 이거 캐다, 야. 이거는 완전히 산삼이에요, 산삼. 이건 나무 뿌리 들어갔으니까. 이거 진짜 산삼 같아요.
5: 진짜 산삼이래요.
4: 아, 진짜? 진짜 산삼? 이거 조심해야겠다.
0: 저 인삼 같은 건 못 들어간데 이게 나무 뿌리 들어가잖아요.
4: 아, 그러면 진짜 산삼?
0: 네, 그건 진짜 산삼 나오는 거예요.
4: 와, 나무 쪽으로 있는 거 확실히 틀린 거네요.
0: 하지만, 그래서 그.
4: 여기서 다, 이게 나무잖아요, 이거.
0: 응?
4: 와.
0: 그만 못하다. 근데 좋지? 아, 이게 불러졌네. 이 약통이가 길잖아요.
4: 네.
0: 약통이가 길면, 이 약통이가 클 수도 약이가 이 차 있는데.
4: 이런 거는 그건 몇 년 줘도 되나요?
0: 한 40년 됐어요.
4: 이것도.
1: 이게 40년 정도?
0: 이 보통 40년 넘어요, 이거.
4: 이게 얼마 정도 합니다, 이런 거는?
0: 이거는.
4: 이게 진짜 산삼인데.
0: 네, 80, 100이요.
4: 아, 이게 100만 원 안 돼요. 와, 이제 자기 이게, 저기 이렇게 있는 거. 40년 옆에 있었는데. 네. 미안하다. 진짜 고맙다.
0: 이 나무도 한 40년 됐어요. 이거.
4: 그러니까. 와.
0: 오늘에 여기 오니까, 이거, 저, 우리, 선생님 와서 오는 거 운이 좋고요. 진짜 산신행이가 예쁘게 이렇게 많이 내줬어요, 오늘. 원래 뭐 3일 정도 와도 한 뿌리, 두 뿌리밖에 못 보는데 오늘 네 뿌리 보니까.
4: 지금 4개예요, 4개.
0: 네, 진짜 우리 선생님 덕분에.
4: 아유, 아닙니다. 제 덕분 아니죠. 아, 이거 보세요.

0: 이거 진짜 되게 커요. 왜 이게 비싼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느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몇 백만 원 하면 와 기분 좋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직접으로 가서 이게 보고 따서 이게 하는 게 느낌이 아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기분 돈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거는. 와 덕분에 이게
1: 저희도 오늘 오면서 사실은 한 포리만 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이거 네 개요 네 개.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아까 처음에 욕심이 불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불어서 이게 너무 네 개짜리 네 개도.
2: 예 가자. 천천히 오세요.
0: 네.
2: 솔직했네요. 여기다 쌀 거예요.
0: 아 이거야.
3: 한 손에 지금 몇십만 원 있는 거예요?
0: 아니 몇십만 원 아니에요. 백만 원 넘죠. 예. 네.
1: 한 200만 원 넘을 거예요.
0: 예.
2: 그렇게 목이 안 불러져요.
0: 아,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가자. 이야, 떴다.
2: 산신행님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산에 고맙다고 해야죠. 아. 이게 산삼이에요.
2: 물 있지? 시원하지?
0: 시원하지? 아 물이 시원해요. 와 샘물 가자 밑에 샘물 따로. 와 여기에요?
2: 네.

0: 맛있죠.
1: 맛있다.
2: 이게 우리가
1: 와, 맛있어. 와, 엄청 시원하네.
2: 내가 아침에 여기로 물 길러 두문두문 와요.
1: 와, 이거 대박인데.
2: 이 물 좀
1: 이게 바로 집어넣어서 바로 이렇게 되잖아. 그 정도 시원해요.
2: 예, 이 그 이슬리가 좀
1: 바로.
2: 네.
1: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3: 진짜. 생수 광고 같아요. 와.
1: 대박이다. 와, 너무 시원해. 이게 만져봤어요? 아, 만져봤죠. 수원까지 가봤습니다. 와,
2: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즐겁고요.
1: 아니요. 저도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2: 오늘 그 많진 않지만요.
1: 아, 이거 뭐, 아, 네, 저요?
2: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1: 아이고, 근데 네. 사실 너무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2: 그래서 많진 않아도.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아이고, 와. 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2: 예. 네. 아. 좀 더 씻어서 드셔요.
4: 산삼이 뭐예요?
2: 예, 산삼 똑같아요.
5: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2: 이거 얘도 잘라요.
5: 여기서,
2: 아니요. 요거 잘라가지고요. 어, 요거 허준을 여요. 여기다가 혹시 반응 오잖아요. 막 열라고 할 때, 내도 요거 드세요.
5: 아, 이거. 열이 나면 이거예요?
2: 네.
5: 차가워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향이. 와, 향 틀린다. 와, 향 틀린다. 와, 우와, 진짜 세다. 엄청 세네요.
6: 이따가 쌍꺼풀, 이거 쌍꺼풀 나와요.
5: 아, 커피? 나온다고? 아, 개취업.
6: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0: 하죠. 예, 예.
1: China?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2: Thank you.
3: Okay, no problem. Yeah.
1: My pleasure.
0: Thanks.
4: Bye bye.
3: Bye bye.
0: 그 친구 오실 때 몇 대 지나갔는데. 어, 이거 왔네.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5: 기다리세요. 오늘 맛있는 거 그때 거기 사장님 여행사 사장님이 저한테 맛있는 거 추천해 줬었거든요.
0: 맛있는데 가게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6: 여기 냉면이 또 유명합니다.
0: 냉면이 유명해요?
6: 네. 오. 과거에는 냉면만 먹었었는데 요즘 MZ세대 분들이 냉면하고 꼬보로의 만남을 만들어 놨습니다.
0: 그거를 먹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구나. 오, 여기 완전 한국 식당 아니야?

0: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사진 보니까 이게 추정 받은 거 탕수육 꿀이 있네. 꿀 붙여서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불고기 맞는 것 같죠? 콩이라고 적어 있어요. 이게 한자가 콩국수 같은데 나 한번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거 콩국수 저게 그래 이거 그 아이스 있잖아 아이스 이빨 알았어 아니야 대단하다 갈 때 불고기 이렇게 나오는데 고기랑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보석도 들어가고 뭐
1: 14,000원.
0: 와 비싸다. 저는 이거 그림삼 시켰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닌데. 아 이런 맛이구나. 국물은 한국에 더 달아요. 달고 근데 이거는 그냥 수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간이 세서 수프만 먹을 수는 못 하잖아요. 여기 있는 스키야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맛있어. 아 뜨거워. 근데 산삼 먹었는데 아무 표가 안 나요.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 뭘 기대하셨어요? 기대했던 효과는 뭐예요?
0: 몸에서 불 나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내면

0: 하시면 이거, 이거만 먹, 먹어봐야 돼.
1: 네, 눌러주세요.
2: 달아요. 근데 꿀이 없으니까 달면.
3: 국물도 맛있어.
2: 와, 이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3: 맛있어요. 아.
2: 사장님 진짜 잘 소개해 주셨네.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집어넣어서 먹는 건가?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먹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메론랑 햄 옮겨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와, 콩국수 나왔다. 와. 야, 여기는 잘 잘리고, 아, 면이 자체가 탈리,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집어넣으면. 그래. 여기다가. 이거 짠 거랑 단 거랑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따로따로 드세요. 아. 와, 콩국수 맛있다, 이것도.

0: 네. 숙소 예약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연맥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또 회원 두루 가서 몇 번 자면 헐밥 숯밥을 주신대요. 보니까 할인 같은 거 이거 여기 62% 할인도 있고 잘 찾아서 자기가 여행 가는 나라나 베이징 같은 것도 좋고 또 상해 같은 것도 가도 좋고 이 애플을 쓰면 재밌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헬스장 같은 거 옛날에 못 하니까 무조건 헬스장부터 찾아요. 아 근데 얼음 집어넣어도 맛있다. 맛있어.

0: 60, 70, 80, 90, 92 괜찮은 것 같은데?
1: 뭐 아침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0: 와 대박이다 진짜.
2: 연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에요. 수상시장이라고 아침 시장에 가셔도 되고. 네.
0: 수산시장은 뭐예요? 수산? 수산? 수산? 이건가? 소시장? 이건 아니죠. 시장, 시장. 수산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에 가고 싶은데 여기에 가고 싶어요, 여기.

0: 짜 어디야?
1: 아 이거 그치? 오케이.
0: 이거 스리얼로 도시야.
1: 오케이.
0: 네, 도시.
1: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2: 그럼 이거 사면 되겠다. 여기

0: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1: 언제 오셨어요?
0: 네, 뭐 며칠 됐습니다, 여기 아주.
1: 이리 많이 봐봤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미리 알아봤어요.
2: 하나 아니, 아니요. 그치, 번호 아니에요.

0: 사랑해 애기 때부터
1: 봤어요.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많이 나가지 않아요?
1: 아유 아유 네. 아 네.
0: 그래도 사고 싶다. 네.
1: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아버님. 그거 반대는 못 해요. 예, 예, 예.
0: 잘 나옵니다.
1: 아, 어머니, 진짜. 어, 아, 예,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0: 이렇게, 엄마.
1: 하나, 둘, 셋. 자주 죽을래? 아, 이쪽으로요? 아, 예, 알겠습니다.
0: 여기 내리면 바로 주유소 시장이에요, 저기. 시장.
2: 저희 수성 시장.
1: 감사합니다. 와, 사람 많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0: 있는데. 아, 마사지 같은 거 있네. 와, 그냥 평일 아침에, 와. 그냥 한국 시장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 비슷하잖아, 이게. 와, 떡볶이 같은 거. 와, 진짜 재밌네. 아, 맛있다.
1: 来一份吧。 好了，谢谢哦。
0: 얼마예요?
1: 一根十块。现在给一份我家的。谢谢。
0: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바로 왔다. 좋다. 네.

0: 와, 이거 하나에 4,000원. 와, 맛있다, 이거. 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1: 맛은?
0: 예, 너무 맛있어요. 이런 고기. 얇은 고기. 와, 이거 4,000원이라면 진짜. 맛있다 이거. 와, 고수를 내가 근데 고수를 넣는 거 사실은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간 태국 음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와, 맛있네. 마지막 이거 좀 넣어볼까. 아, 좀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거. 집어넣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네. 아, 와, 맛있다. 와, 아침에 이렇게 먹으니까 든든하네.
2: 가끔 괜찮았어요
0: 저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 너무 패드다.
0: 아우, 아우.
3: 사랑이야,
0: 마마. 예,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예, 아유, 아니요. 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네.
4: 제 친구가 금방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0: 아, 예.
4: 차에서 만났다고.
0: 아, 그 버스 타고 만났어.
4: 네.
0: 예, 아, 막. 아,
4: 그 친구.
0: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고기 없어요?
4: 여기는요. 네, 여기 얼마나?
3: 아니, 제가 커피 사 드릴까요?
0: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예.
3: 아, 너무
0: 아유, 아유, 그래도 와,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5: 네. 사랑해 아빠.
0: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이가 대단한 거네 진짜. 내가 다 대단한 거 아니라. 아, 어머니, 아, 거기서 아, 기다리고 계시네. 아, 안 되는데. 아, 어머니 또 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 안 되는데.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제가 살게요. 아니,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안 사주시는데.
4: 뭐. 아니요, 여기 중국에 왔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 아니, 내 고향이니까. 제가 어릴 때 태어나 여기서 자랐고.
0: 네.
4: 아빠, 엄마는 다 그저 서울을 이렇게 높이 보거든요. 저는 네. 지금 서울에서 와요. 나 아. 서울이 너무 좋아.
0: 아, 아 너 괜히 여기 왔네, 그래. 진짜, 시장에. 어, 안 되는데.
4: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네, 고마워하세요, 어머니. 네네네. 네. 또 어디서 볼게요. 예, 예. 아이고, 아. 아, 마음이라도 진짜. 아. 이거 주세요. 엄청 돈 나왔다. 이렇게 사도. 마지막은 제 혼자인데 이렇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30. 딱 8,000원 남았습니다. 가져가서 현금 바꿔서 네, 이게 또 거기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쇼에서 뵙겠습니다. DJ의 이제 또 다음에 어. 아니 아니야
5: 근데 이거 언제 건너야 돼? 여기는
6: 이거 여기는
0: 가면 돼.
5: 자,
6: 잠깐만
5: 아예 오빠 따라가 오빠 따라가
6: 자. 어, 잠깐만 아예
5: 오빠 따라가
0: 그치 신호가 없어
5: 신호가 없고 차선
6: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5: 차선등이 없어 너무 신기해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이스트로 온 거예요 우리?
0: 어 근데

0: 저거 뭐야?
1: 저거 뭐야?
0: 비싸다 하지 말자.
2: 깎아주는데
3: 갑자기. We have no money, no money.
0: 가자 가자.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2: 이때 끝. 어지러워. 오염돼.
0: 왜? 제발 그만. 아 이제 중국 다음에 여기 왔다.
2: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1: 왜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0: 야 우찌야! 야 같이 가야 돼 너.
4: 정수 셋이 같이 있는데도 소통이 안 돼.
0: 제발 그만! 그만!
1: 천개?
2: 천개?
1: 쏘리.
0: 아아아아 오케이 갈 수 있어.
2: 아 이동신경 뭐야?
0: 답답해!
5: 이어서 자이언트 팽 TV가 방송됩니다.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0: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G-I-A-N-T Peng. Whoa, Giant Peng TV. Whoa, Giant Peng TV. 난 하나뿐인 210 Giant Peng의 Creator Peng Peng. Yo, Giant Peng TV. Let's go. Do.
1: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2: 제가 또 VIP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1: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 어?

0: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 번 뵀는데요. 저 너무 그 좋아져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1: 펭수님 맞으시죠?
0: 어,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귀여웠고요. 그 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 잘 나와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형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어?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진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 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 그 담당 이제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 언니, 이거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1: 네,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여드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2: 정말 짓궂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구분이 안 돼서요. 전 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 좀 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1: 이렇게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0: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 승용 원장님에게 그렇게 눈길을 빼앗긴 것도 그렇고. 이 촬영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1: 이게 저라고요?
0: 펭수 할아버지 같긴 한데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1: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0: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눈가 주름도 있고 눈밑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까지 아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2: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탄력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1: 관리하면 좋아지나요?
2: 아유 그럼요.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0: 여기 보면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거?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균 얼굴 전체에 여드름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 안 하나 봐요.
1: 에? 아니에요. 저 잘해요.
0: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펭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0: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 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아니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0: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1: 잠시만요.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아, 예. 좀 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앞치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 선택했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맞다. 제가 해야죠. 죄송해요. 누우시겠어요?
0: 아,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어때?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이거 너무 커가지고.
1: 조금 압출할 때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0: 예.
1: 그것부터 먼저 하고.
0: 아!
1: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아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위 눌러서요. 좀 짜보도록 할게요.

0: 피지가 압출이 잘안 돼서 이렇게 그 여드름 부위를 좀 오래 누르고 있었는데 좀 빨리 최대한 빨리 해줘야겠다. 좀 미안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팠어요. 그래도 원장님 때문에 좀잘 참았던 것 같아요.
0: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1: 머리 풀리는 줄 알았어요.
0: 이제 그 압출은 다 했고 패치 붙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펭수랑 직접적으로 좀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친밀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저랑 펭수와의 사이가 좀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1: 부드러운 손길과 여드름을 빼려는 그 우직함, 애틋함. 오, 깔끔해요.
0: 아프진 않으셨어요?
1: 아팠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펭수님, 치료 잘 받으셨어요?
1: 네, 원장님.
0: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1: 예.
0: 그러면 이쪽으로.
1: 이야기.
0: 좀 여우 같다 생각했습니다. 펭수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었는데 용원 원장님이 빨리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쉽기도 했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이제 이 색소침착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첫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1: 착색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직구로 직접 저에게 다시 오신 거면은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왼쪽 볼에 있는 이 흑자부터 좀 제거를 해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오, 좀 따끔따끔하죠? 이 정도 괜찮아요?
1: 하나도 안 아픈데요?
2: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여드름 생긴 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기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고.
0: 뭔가 저랑 펭수와의 관계보다 그둘 사이가 더 견고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2: 자, 이제 치료는 다 끝나서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1: 없었어!
2: 그쵸. 여기 볼에 있던 흑자랑 입술에 있는 색소침착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잘 없앴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2: 펭수, 치료 잘 받았어요?
1: 네, 그 원장님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0: 오늘 춥진 않았어요? 다리 쪽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덮어줬습니다.
3: 펭수가 남극에서 온건 알고 계세요?
0: 네. 살짝 덮고 있어요.
2: 아까 전에 우리 생겼던 흑자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약간 립밤 같은 걸좀 발라가지고 마찰이 좀 생겨도 뭔가 이런 게좀덜 생기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여드름 오늘 난건 압출도 했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주사도 놨으니까요. 다음번에 여드름이 또 나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압출 받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1: 다들 궁금한 건데, 원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관리를 받으시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0: 저는 어쨌든 병원에서 시술도 다양하게 받지만 집에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그래서 야식 같은 것도 피하고 혈당을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2: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1: 엽떡 드시

0: 나고.
1: 예,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2: 치졸하다 생각했어.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1: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3: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2: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우리.
0: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저 그럼 얘기 좀 해볼게요.

0: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아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안 들리겠지만
1: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0: 제가 그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 어?
0: 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수 마음 흔들어 볼게요.
1: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0: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1: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0: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1: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 같이?
0: 고양이 같이 귀여운 귀로?
1: 네, 이것도 많이 아파요?
0: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1: 근데 저 진짜 이런 거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0: 저만 믿으세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뒤필러 들어갈게요.
1: 네.
0: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반대쪽 할게요.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1: 뭐야? 이게
0: 어떠세요?
1: 귀라고요?
0: 잘 보이죠?
1: 이건 뿔이잖아! 뭔
0: 귀,
1: 악마야?
0: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1: 이럴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럴 수가!
0: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더 잘해줄 걸, 너 압수를 좀더 빨리 끝내줄 걸 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한것 같아요.
2: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1: 사실 마지막에 승용 원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귀 보고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편!
3: 생수 우리는 어디서다?
1: 물러진 여자 아마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배를 삼고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벗삼아 차면 되지요.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많은 유물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미술사적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진열해 놓은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 전문가들은 국박 또는 중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 확실히 힘이 있고 새로운 감각을 줘요. 국박, 중박 했을 적에는 뭐 딱딱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생각나는데 국중박 하니까 리듬이 생겨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데 박물관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얼마나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람객 수에서 작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브르 박물관이 900만 되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 저 시스테나 성당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 680만 명이고 3등인 우리가 650만 명, 4등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00만. 근데 그 숫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 박물관은 자국의 미술이 아니라 세계 미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장이 찾아오면은 젊은이들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국중박 분장놀이 같은 엄청난 이벤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기관으로 되었고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좋아하고 계속 이거 이렇게 유지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 그리고 유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면은 역사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중박을 그 즐길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젠가 마음 먹고 선사실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시를 1층에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쫙 돌면은 책으로 읽지 않은 우리 역사가 다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시실로 들어 열린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은 저 끝에 경천사 10층 석탑 보이는 데까지 약 200m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의 원본을 거의 실물대 크기로 정밀 복제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붙여놨는데 그 높이가 그림만 6.8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큰가 하고서 그 놀라는데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참 훌륭하신 게 이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지리학자로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6.8m 되는 그 크기의 지도를 당신께서
그림으로 필사로 해서 그린 게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판화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 전체를 30cm 단위로 해서 아코디언식의 절첩을 22첩을 세운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 장성이 대동여 지도를 딱 보더니 하늘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형상이 똑같은 거야. 1861년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정확한 거가 대동여지도에는 산세가 표현된 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비스듬한지 그 산세의 방향이 다 맞아요. 그리고 강을 표현했는데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강줄기가 두 줄로 해서 쭉 가다가 한 줄기가 돼서 저 태백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두 칸으로 그렸고 배가 못 들어가는 데부터는 한 줄로 표현했어요.

고울에서 고울 사이에 길을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도로 지도지만은 이거는 자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적에는 대구에서 밀양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십리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 고울에서 저 고울 가는데 몇십 미 떨어졌는가가 그 지도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호 선생이 위대한 건 틀림없죠. 그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성격을 타협한 거한 지지까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김종호 선생이 자신이 다한게 아니고 100년 전에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50년 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방한 눈금에다가 그리는 거를 그려요. 그거를 김종호가 집대성한 겁니다. 뭐든지 위대한 것은 그가 다 창출한 게 아니라 집대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호 선생님이 고산재의 위대함과 함께 거기까지 쌓아왔던 문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동여 지도 앞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 크게 놀래서 사진을 찍고 난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지 고향 땅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어떤 시인은 그거를 대동여 지도 설치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중간에 광개토 대왕비를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죠.

지금 현재 압록강 넘어 지반,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들판에 놓여 있는데 이것도 높이가 6.4m 되는 자연석에다가 그 약 1700자의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광개토 대왕이 얼만큼 위대했는가, 고구려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은 전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는 주몽에서부터 광개토 대왕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가가 제일 파트고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이 그동안 광개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을 했고 그때마다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광개토 대왕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쓰여 있어요. 우리 가슴속에 있는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 참 강인한 기상, 그 웅원한

정신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아름다운 10층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 사터의 탑이 있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는 아주 개성적이고 그리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만 하더라도 3층 석탑으로 그냥 단아하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은 7층, 10층, 9층 이렇게 높아져요. 경천사 탑이 10층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 탑은 홀수층으로 돼 있거든요. 3층, 5층, 7층, 9층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10층이에요. 근데 10층이지만 사실은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셀 줄 모르는 사람은 13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탑은 그 몸돌에다가 조각을 다 해놨는데 그 조각을 다 해놓은 거가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해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가 거기에 그 새겨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스토리 그런 장식성을 가지면서도 또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줘서 이게 더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의 길 끝에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던 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대신이 권력자가 이거를 해체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의 그 베델이라든지 호머 헐버트 같은 그 언론인과 외국인 선교사가 국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재 약탈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가지고 경복궁 한쪽에 있다가 이 국중박을 만들면서 상징적인 그 유물로 세워놓은 거가 지금 현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저 가만히,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게.

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저희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 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빛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에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 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비칫빛으로 빛나는데, 고려 청자는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청자는 비색청자라고 해서 비치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 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탁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청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청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1000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술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 정신이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술하고 용술하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의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맹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종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화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현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을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인 겁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 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 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 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 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것,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에는 그림자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황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0: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1: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0: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0: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밥 빌려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식감. 스타면을 뽑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 한 그릇의 스타면을 위해 오늘도 뜨거운 불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8: 불맛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7: 짜장이냐 짬뽕이냐, 스타면으로 인생의 맛을 빚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9: 아, 이거 안 되는데. 보여줘야 돼요, 그거까지?
7: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 어떨까요?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칼국수. 4대째 칼국수 하나로 승부를 거는 이들. 육수 없이 면을 삶아낸 면수만으로 맛을 냅니다.
10: 조금만 담아줘, 더 고기 맛이 왔다 갔다 하니까.
7: 칼국수 면에 모든 것이 달렸기에 삶는 것도 기술.
11: 옛날에는 한번 삶은 맛은 없었거든요.
7: 70년을 이어온 그 옛 맛을 찾는 이들로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주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기 위해 매일 치열한 도전을 합니다.
12: 제주산 냉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맛을 위해 직접 배합한 면도 뽑고 고명과 양념까지,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특별한 냉면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12: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7: 따뜻한 위로를 담은 면발 한 그릇. 이를 위해 인생을 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밖이나 안이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걸까요?
13: 뭐 드시려고 지금 줄 서고 계신 거예요?
14: 해물짬뽕이요.
7: 면 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과 짬뽕. 점심때면 그 맛을 보기 위해 발디딜 틈 없다는 이 집만의 비결이 궁금해지는군요.
15: 면발이 확실히 스타면이랑은 쫄깃하고요.
16: 씹는 질감이 달라요.
7: 직접 손으로 면발을 만들어내는 수타면. 특유의 맛과 식감을 위해 수타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7: 다 됐습니다.
7: 땀과 기술로 완성되는 64가닥의 면발. 손끝으로 빚어낸 그 쫄깃하고도 묵직한 진미를 만나봅니다. 수타면의 기술자를 찾아 경기도 화성시로 왔습니다.
18: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산에서 2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봉이라 합니다. 저희 짜장짬뽕의 특징은 수타로 면을 뽑는다는 겁니다.
19: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수타면을 뽑는 면장입니다.
20: 안녕하세요.
19: 음식을 맡고 있는 조리실장입니다.
20: 네, 안녕하세요. 조리실장입니다.
18: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야채도 다듬어주고 갈비도 삶아주시고 소도 대주세요.
10: 아들 해놓은 거 조금 눈으로 보고 또 거들어 주는 거죠.
19: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 저랑 셋이 중국집을 했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많이 생기고 20년째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손님 맞을 준비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19: 아, 이제 춘장 볶아야 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7: 중국집의 맛을 대표하는 춘장. 그만큼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19: 그냥 쓰면은 좀 신맛도 나고 뜨뜨뜸하고 맛이 없어요.
7: 춘장의 맛을 내기 전 먼저 사용할 도구부터 준비를 합니다.
19: 국자는 왜 달구는 거예요? 국자는 빨갛게 달궈가지고 이물질을 날려준 상태에서 기름에 들어가면 코팅이 돼요. 그래서 춘장이 안 달라붙어요.
7: 춘장 볶는 데 사용하는 국자뿐 아니라 웍도 센 불에 달구어 사용하는데요. 고열의 이물질을 다시 한번 싹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넣어 맨질하게 코팅까지 해줍니다. 준비가 됐으니 본격적으로 춘장을 볶는데요. 가장 먼저 설탕부터 넣습니다.
2: 춘장에 그 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춘장의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요.
7: 설탕이 기름에 튀겨져 캐러멜 형태로 부풀어 오르면 불을 줄이고 재빨리 춘장을 투입하는데요. 이제 다시 불을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춘장을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거의 튀기듯이 춘장을 볶아내는 것이 바로 기술인데요. 중국집 면 요리에 쓰이는 기본 양념이자 맛 평가의 척도인 춘장. 때문에 이 작업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합니다.
2: 파기름 낼 거예요.
7: 중식에서

0: 기름 역시 춘장만큼이나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1: 이 기름만 잘 빼도 맛의 50%는 먹고 가요. 조심하세요. 이거 튈 수 있어요.
0: 170도로 올린 뜨거운 기름에 대파를 투하. 여기에 생강과 레몬까지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대파가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지면 마지막에 말린 고추를 넣어 매운맛을 더하는데요.
1: 고추를 좀 태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추의 향이 제대로 나와요.
0: 기름에 맛을 입히기 위해 넣어준 재료들을 모두 걷어내면 색과 맛이 더해진 기름 완성입니다. 중요한 기본 재료 준비가 끝나면 손이 많이 가는 홍합부터 손질하는데요.
2: 그렇죠, 홍합에는 이게 좀 이물질도 많고 좀 홍합에 바로 쓰게 되면은 냄새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0: 홍합 역시 중국집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본 식재료. 매일 아침 필요한 양만 삶아 찬물 샤워까지 마치면 준비 완료. 홍합을 삶아낸 육수는 아깝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짬뽕의 맛을 해칠 수가 있어요. 짬뽕에는 진짜 뭐 불맛도 나고 매워야 되고 이런데 이게 국물이 들어가야 되면은 홍합탕 느낌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0: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깨진 것이나 상한 것이 없나 하나하나 보면서 선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아침 일찍 해두는 건데요.
1: 손님들은요, 저희가 힘들어야 좋아요. 편함을 안 좋아해.
0: 재료 준비를 하는 사이 다른 직원들도 출근을 합니다. 조리와 면을 담당하는 이들인데요.
3: 면장에 반죽 갑시다.
0: 수타면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 두 가지. 바로 중력분 밀가루와 따뜻한 물입니다.
4: 소금이요?
5: 네, 소금도 돌리찌개 여름에는 좀 조금은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뭐 안 들어가도 되나.
0: 하루치 반죽을 만들기 위해 최소 20kg짜리 밀가루 4포대는 사용하는데요. 수타면 특유의 쫀쫀한 식감을 내기 위해 힘들지만 손으로 섞으며 반죽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6: 손으로 해놓은 게 더 맛있어요. 네.
0: 그런데 밀가루를 어느 정도 뭉치더니 그대로 옮겨 담는 작업자. 완전히 칠해서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일부러 거친 상태 그대로 마무리하는데요.
7: 반죽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씻고 꾹 눌러서나요? 공기가 안 통하면 숙성도 잘 안 되지고.
0: 1차 반죽만 끝낸 후 이 상태로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1: 최소한 이틀 숙성시켜야지 맛있어요. 바로 빼서 하면은 면도 잘 안 나오고 맛도 없어요.
8: 반죽 다 뺐어요. 네.
0: 이틀 뒤에 사용할 반죽은 매일 아침 만들어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쫄깃함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잘 숙성된 반죽은 면을 뽑기 전에 기계를 사용해 2차로 칠해주는데요. 이때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는 것이 팁입니다.
2: 그래야 반죽 빼기 쉽잖아요.
0: 한 번에 20kg에 달하는 양을 치대는 것이 이곳의 일상. 표면이 매끈하게 변하면 그제야 반죽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부터 30년 내공의 수타 기술을 선보일 차례. 이 덩어리를 64가닥으로 만들기 위해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고 접기를 반복합니다.
1: 까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면을 여러 가닥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닥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0: 탄력 있는 식감이 포인트인 수타면. 이를 위해 적게는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죽을 꼬고 늘리는데요. 그런 다음 밀가루를 충분히 묻혀서 반 접었다 늘렸다를 6번 반복하며 면을 뽑아냅니다.
1: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되고 두 가닥이 네 가닥이 되고 네 가닥이 8개 되고 16개, 32개, 64개.
0: 면을 뽑는 과정은 봐도 봐도 참 신기합니다.
1: 다 됐습니다.
0: 작업자의 손끝에서 완성된 도톰하고 탱탱한 면.

0: 64 가닥의 수파면입니다.
1: 얼마나 삶아요?
2: 세 손가락 아래요.
0: 면을 넣고 물이 끓어 넘치면 찬물을 넣어주기를 세 번. 이렇게 익힌 다음 면빨기로 찬물을 부어 먼저 식혀주는데요. 식감을 살리기 위한 비법입니다.
2: 아, 면이 뜨거운데 바로 물에 들어가면 물이 뜨뜻해지잖아요. 식혀주고 들어가면 더 차갑게 식힐 수가 있죠. 더 탄력도 생기고.
0: 한번 식혀준 면발은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면서 남아있는 전분기를 씻어냅니다. 한눈에도 일반적인 면에 비해 두툼해 보이는 수타면. 이렇게 뽑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2: 기계 같은 경우는 막 대게 해가지고 막 기계 눌러 뺐지만은 수타는 자연스럽게 뺐거든요. 얇은 면은 값어치가 없어요. 다 부러져 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3: 아, 원래 수타는 굵은 면이에요?
2: 가늘게도 빼는데 저희는 굵게 나가고 있어요.
0: 중식에 많이 쓰이는 양파.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양파만 150kg 정도 쓰이니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4: 원래 면 뽑는 거 사장님은 안 하시나요?
2: 뭐 옛날에 제가 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력 있는 면장님을 보셨어요.
4: 우리 면장님은 그 수타 뽑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5: 한 3층 됐던 거예요.
4: 와, 그 정도 경력이면 월급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5: 사장님 편법이 조금밖에 안 주세요.
2: 그래요 또.
4: 아. 아니 면이 생명인데 왜 그래. 조금밖에 안 주세요?
2: 아니 불만큼 줘요.
0: 워낙 사용량이 많은 식재료다 보니 양파는 시간 날 때마다 썰어둔다고 하는데요. 양파가 준비되면 이제부터 주방이 다시 바빠집니다.
6: 이제 짜장을 먹습니다.
0: 아침에 만들어둔 매콤한 기름에 돼지고기 등심을 넣고 튀겨주는데요.
6: 바짝 튀겨주는 게 짜장 먹을 때 맛있어요.
0: 돼지고기가 기름에 튀겨졌으면 재빨리 양념을 준비합니다. 볼에 간장, 겨자,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여기에 그대로 튀긴 돼지고기와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기름과 고기에 양념 맛을 입히는 겁니다.
6: 아, 이게 간장을 살짝 태우려고.
0: 방금 만든 기름과 돼지고기를 양파에 넣고 센 불에 쉴 새 없이 웍을 휘두르는 작업장. 이 과정을 통해 양파에 불맛이 입혀지는데요. 만들어둔 충장에 설탕과 전분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걸 웍에서 센 불에 잘 섞이도록 볶아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짜장 양만 최소 200인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6: 이렇게 두 번 더 먹습니다. 세 번.
0: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수타면 위에 방금 만든 짜장을 부어주면 수타 짜장면 완성. 이야, 아는 맛이라 더 군침이 도는군요. 영업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바빠지는 발걸음.
7: 아버지 갈비 준비됐어요?
8: 와, 지금 자르는 중이야. 자르라고 하는 중.
0: 뒤쪽 주방에서는 아버지가 소갈비를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8: 좀 기다렸다. 바글바글 끓는 것만 한 시간. 네, 그러면 이제 먹기가 딱 좋죠.
0: 중국집에서 소갈비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4: 어떤 메뉴에 들어가는 건데요?
2: 쌍갈비 짬뽕.
0: 삶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두 쪽씩 잘라낸 소갈비는 다시 한번 짬뽕 국물에 넣어 얼큰한 양념이 되도록 삶아줍니다.
2: 골짜품 메뉴예요. 담궈내야지, 삶아야 되지, 다듬어야 되지, 다듬어서 또 삶아야 되지.
0: 준비할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스류는 미리 만들어두는데요.
4: 빨간 소스는 뭐예요?
6: 아이고, 저희 가게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짬뽕 소스예요.
0: 수타면과 함께 소갈비까지 즐길 수 있는 짬뽕은 찾는 이들이 많은 메뉴인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 보니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넉넉한 해산물은 기본, 거기에 소갈비까지 넣어 칼칼한 맛을 입혀주는데요. 센 불에서 확 끓여낸 국물을 면에 부어주고 마지막에 화룡점정, 소갈비까지 올리면 짬뽕 완성입니다.

0: 점심시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1: 면 뽑는 작업자뿐 아니라 조리를 담당하는 이 역시 정신없이 바쁩니다.
0: 저희 가게는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이 인기가 더 많아요. 해물 간짜장이요.
1: 만들어둔 짜장을 올리는 일반 짜장면 외에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합니다.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움직인다 쉴 잠이 없습니다.
0: 물맛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얘도 모자란 거 없어? 아, 홍합 떨어져, 홍합
1: 면과 조리 담당자는 자리를 뜰 수 없으니 급할 때는 누구라도 움직여야 하는데요.
2: 주말에는 한 4시간, 5시간 계속 오니까요. 힘들죠.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1: 난 12시가 넘어서부터는 가게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3: 여기 들어올 때부터 짜장 볶는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와. 너무
1: 맛있네. 각자 메뉴는 달라도 이곳에 오는 건 직접 손으로 쳐서 만든 면 때문이라는데요.
4: 기존에는 항상 기계면으로 볶던 걸 먹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손짜장하는 데가 또 있어서 좋아서 먹었는데 식감도 많이 틀리고 맛도 좋고 일단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 생각보다.
5: 식사를 뒤에서 바로 받으라고.
1: 주말 같은 경우 문을 여는 오전 11시부터 마감 때까지 손님이 줄지 않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손이 많으면 힘들죠. 근데 손이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6: 몇 명인데 치고 계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문 열고 3시간 만에 200인분의 수타면을 뽑은 건데요.
6: 어깨가 팔찌가 다 아프겠네요.
7: 아프죠? 저도 밤에 한번 참고 해놓은 거지.
1: 종일 웍을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작업자 역시 온몸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 조리장님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8: 당연합니다.
0: 힘들어 보이는데요.
8: 맞히나요?
0: 주방이 로라다 보니 까매졌다고.
9: 아, 여기 불 앞에 오래 있어서요. 네.
1: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가게 안은 손님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일찍 문을 닫은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0: 12시간 할 때는 진짜 11시까지 맨날 일을 했어요. 또 쉬는 날도 나와서 일을 하고. 아, 그렇게 막 하니까는 못 버티겠더라고, 사람이. 직원들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짧게 해도 힘든데.
1: 점심 장사만 해도 될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11: 오늘 혹시 얼마 빠는지 보여주세요.
10: 아유, 그거 안 돼요. 아유,
11: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많이 파셨을 것 같은데.
10: 아,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보여줘야 돼, 또? 살짝만 보시는 거예요. 네?
1: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저도 궁금해지는군요. 500만 원을 훌쩍 넘긴 매출. 스타 짜장면 800그릇을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 활짝 웃으실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고 최고로 힘이 나죠. 음식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구광역시. 오직 면 한 가지로 70년을 이어온 집인데요. 그 맛을 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 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14: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15: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1: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건 칼국수인데요.
16: 칼국수는 밑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1: 칼국수 특유의 눅진한 그 맛. 이를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17: 기대보다 면이 부드럽고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속이 편해요.
18: 저희 애들도 잘 먹어요. 다 들어오고 있어요.
19: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맛.
1: 칼국수 한 그릇이 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맛을 만나봅니다.
20: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합인면에서 50년째 국수를 하고 있는 석종욱입니다.

0: 여기 있는 분이 우리 남편이고요. 경력은 똑같이 50년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여기 우리 칼국수 뽑는 데거든요. 여기 일하고 있는 아가 큰아들입니다. 아들 인사해봐라요. 여기 있는 양은 우리 둘째 아들이고 수육도 썰이고 돈관리도 하고 그래 가서 녹사 짓고 제일 바쁜 나옵니다.
1: 안녕하세요.
0: 혹시 건지는 양은 우리 막내이고 혹시도 잘 건지고 나무 조달을 많이 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시어머니의 친정 엄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3대째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4대째입니다. 총 이제 해수는 한 70년 된 것 같아요.
3: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4: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손님이 있어요?
5: 비 올 때가 손님이 더 많아요.
4: 아, 비 올 때가요?
5: 네. 특히 나들이처럼 어디 못 가시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 많아요.
3: 비 오는 날 뜨끈한 국물 있는 칼국수 한 그릇.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6: 사장님, 30명 자리 있어요.
7: 사장님, 자리가 아니 저 치우만 되려고 저리 한 들어가고 있어.
6: 우리는 5명.
7: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3: 예상처럼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치는 사람들. 이런 날이면 그야말로 비상. 가족들 모두 각자 자리에서 분주합니다.
0: 17개.
8: 그걸 길로 갖다 놔라, 이모모. 그걸 길로 다 갖다 놓으라고.
3: 가장 바쁜 이는 제면을 담당하는 큰아들. 하루에 혼자 500에서 600인분의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9: 밀가루 몇 킬로 들어간 거예요?
10: 안 보이게 시켜.
3: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달걀. 특히 달걀은 맛을 내는 핵심 재료입니다.
10: 저희는 육수가 안 된다네. 그러니까 육수 때우면 고소한 맛 내기예요.
3: 기계로 잘 치댄 반죽은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공기를 최대한 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지 면발이 뚝뚝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공기를 뺀 반죽은 제면기를 이용해 매끄럽고 얇은 피로 만들어 돌돌 말아줍니다. 여기까지가 1차 과정. 이걸 다시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두 개로 준비하는데요.
10: 다시 합쳐가 다시.
3: 두 개의 반죽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서 반죽의 두께를 줄이고 일정하게 만듭니다.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과정은 손으로 해왔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져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0: 저희 집은 육수를 안 쓰고 면수로 쓰니까 이게 더 힘들어. 조금만 달라져도 국수 맛이 왔다 갔다 하니까.
3: 칼국수 면을 만든 지 30년. 형제 중 제일 먼저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다 보니 무리가 왔습니다. 몸으로 익힌 기술을 기계와 호흡을 맞추며 하자니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70년을 이어온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뽑아낸 얇은 칼국수를 한 번에 10인분씩 담아냈는데요.
11: 뒤에는 7개, 앞에는 11개 공안합니다.
8: 네, 알겠어요.
3: 큰형이 면을 만들어내면 이제부터 막내도 바빠집니다.
9: 생각보다 면발이 되게 얇으네요.
12: 그러니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밀고 썰이고 했을 때도 이 정도 굵기였습니다. 딱 고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거예요.
3: 면은 주문과 동시에 삶아내는데요.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 탈탈 털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2: 안 그러면 뭉칩니다.
9: 면은 몇 분 정도 삶아요?
12: 3분, 4분.
3: 솥에 면을 넣은 후에도 끊임없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뭉치지 않고 골고루 익는다고 합니다. 삶아낸 면은 그대로 찬물에 입수. 전분기를 없애고 쫀득한 식감을 더해주는데요.
12: 많이 삶을 때는 50개씩 두 번 연달아.
3: 주문이 밀려드니 자리를 뜰 새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역할을 나눈 것도 이 때문인데요. 찬물 마사지를 마친 칼국수는 다시 펄펄 끓는 솥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솥까지 골고루 데워준 뒤 뜨끈한 면수와 함께 한 그릇에 담아내는데요.

0: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면이 불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바삐 움직일 차례. 면이 불기 전에 상에 올릴 준비를 합니다.
1: 나물, 호박하고 시금치하고.
0: 농사지은 농작물로 고명을 올리고 직접 담은 간장으로 간을 하는데요.
1: 참기름.
2: 참기름이요? 네.
0: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펄펄 끓는 면수까지 넉넉하게 부어주는데요. 고소함을 더할 김가루와 깨소금까지 넉넉히 올려주면 완성. 준비가 되기 무섭게 선인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멸치나 사골육수가 아닌 오직 면수 하나로 맛을 내는 칼육수. 야, 그 맛이 궁금해지는군요.
3: 와, 시원하다. 아, 이 국물이 되게 시원하네요.
4: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 할매, 할머니 맛이 나는 것 같아.
5: 중독성이 있어. 먹다 보니까.
0: 슴슴하고 투박하지만 오래된 옛맛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1: 세 개, 두 개, 두 개. 에이. 어이야, 어이야, 이거 가져가라고. 여섯 개 먼저 해주시고, 세 개, 두 개, 계란기부터 해주시고.
0: 가족들만큼이나 바쁜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작업자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1: 옛날에 얘가 많이 조용한데서 옛날에는 한번 삶으면 사오십
2: 개. 사오십 개 한 번에 삶을 수가 있어요?
1: 네, 저기 솔직하잖아. 그거 막 내가 엮어 이렇게 힘이 세가 막 10개씩 10개씩 들고 가. 힘쓴 게 아니고 이제 요령.
2: 열 그릇이에요?
1: 네.
0: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라 열 그릇 정도는 가볍게 옮기는데요.
1: 이모야.
6: 어여여여. 자, 그래 그래 그래. 자, 빨리 받아.
1: 한준아. 잘 기다리세요.
6: 즐거구만.
1: 자, 간장 좀 먹고
0: 주문 순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국수를 배달하는 작업자.
2: 이모님, 어느 테이블이 먼저인지 다 기억이 나세요?
1: 안 그러면 내 마 죽는데, 손님한테. 술까지 안 나오면 10시. 예, 예, 예.
7: 얘기해줄게. 소주, 소주 한 개를 안 적었어. 이 정신없어. 이리 장사시키나. 아니, 아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이거 소주 안 먹었잖아.
1: 좋나?
7: 정신이 없다, 칼.
1: 나는 죽는다니까. 야, 아니야, 씨.
8: 손님들, 얘기 다 해줘요.
7: 어?
8: 다 이야기.
7: 아니.
2: 이모님은 여기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 20년.
2: 20년 엄청 오래 되셨네요?
1: 일터라고 생각 안 들고 내 집에 맨날 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 거의 그렇지? 예? 그지?
9: 예. 자기 내보다 더 잘하네.
1: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 재밌어. 늘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고, 그지?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0: 둘째 아들은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10: 수유가 하나 있습니다.
0: 칼국수에 곁들여 먹는 메뉴로 돼지고기 수육과 부속고기가 있는데요. 이걸 썰어서 준비하는 건 둘째 아들의 몫. 계산대와 주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면은 칼국수와 여름만 하는 콩국수가 전부. 곁들인 메뉴도 수육과 부석고기뿐이지만 칼국수만큼이나 인기나네요.
11: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다고 할까? 네, 너무 맛있어.
0: 이 수육을 삶아내는 건 50년 경력의 아버지가 맡아 합니다.
12: 옛날 삼겹살을 썼는데 삼겹살이 너무 비싸. 그리고 수질을 맞추지는 못해.
0: 아버지는 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지금은 가게 일에서 손을 놨는데요.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고기 삶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강과 월계수 잎까지 듬뿍 넣어주는데요.
12: 그러면 돼지 누룽네가.
0: 수육은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1시간 반 동안 푹 삶아줍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던 둘째와 막내 아들까지 온 가족이 이 가게로 모인 건 10여 년 전 부모님 건강 때문인데요.
13: 아버지 이제 편찮으시면서 작은 형이 이제 저희 가게를 들어오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편찮으실 때 그때 다른 일 하다가

0: 가게 이제 들어오게 됐고.
1: 어느덧 비가 그치고 점심때도 훌쩍 넘은 시간. 가게도 이제 좀 한산해졌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며 늦은 끼니를 챙기는데요. 밥도 각자의 자리에서 먹습니다.
2: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하시지 왜 따로따로 하세요?
3: 왜 맨날 이래?
4: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엉덩이 한 15번을 뛰어야 되는 거야. 또 손님 오면 또 뭐 몰락하면 또 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2: 다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
4: 네.
5: 감사합니다.
3: 네.
1: 말 끝나기 무섭게 해야 할 일이 또 생기네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기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3: 손님 많을 때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 하루 종일 밥을 비비 놓고도 하루 종일 한 숟가락 먹고 일하고 또 돌아댕기다 또 생각나면 와가 먹고 하루 종일 그래 손님이 저 아줌마는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는데 일은 좀 잘하나 보라.
2: 식사하자마자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4: 아, 이제 또 나무하러 가야지.
2: 나무를 직접 해와요?
4: 예, 전 직접 제가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올 겨울에 다 직접 이렇게 나무 잘라서 다 도끼로 다 해서 저렇게 다 말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2: 지금 주변 산에서 다 해온 거예요?
4: 네네. 주변에 요즘 도로 공사한다고 나무를 넘겨놓는 게 많거든요. 그 제가 가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직접 다 해왔습니다.
1: 손님이 오면 곧바로 면을 삶아야 하기 때문에 아궁이 불은 하루 종일 피워야 하는데요. 번거로운데도 장작을 쓰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3: 일에 많이 삶는데 가스 가지고 국수 삶으면 가스값 못 빼.
2: 수지가 안 맞아요?
3: 안 맞아, 안 맞아. 8천 원씩 받다가 재료 전부 1등 좋은 것만 쓰는데 안 되지.
1: 가게로 오기 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막내 아들. 일은 힘들지만 부모님 곁에서 함께하는 지금이 더 좋다고 합니다.
4: 거의 제가 그때는 부산 대구 출퇴근을 했었는데 거의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내전이 훨씬 나았고 거의 일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스트레스 덜 받고 하는 건 지금이 나아.
1: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는 시간. 이때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6: 이제 사람은 더워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3: 더워서. 너무 뜨겁다.
1: 대체 이 숯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3: 이게 김국자야.
2: 아, 김 구워야 돼요?
3: 예.
2: 아, 이거 고명으로 올라가는 그 김이에요?
3: 예, 이게 그 김이. 김이 이거 그냥 일반 김이 아니고 여기 김을 보면 김에 이게 파래가 30% 들었어. 이런 김을 구하기가 힘들어. 몇십 년 장사를 하니 이런 우리 집에 1년에 딱 썩거만 구입해 주지. 살 수도 없어.
1: 면수를 쓰는 칼국수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김가루. 사서 쓰면 편할 텐데 어른들이 해왔던 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드립니다.
7: 한번 요리 꼽으면 1500점.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한 시간 반 꼽으면 한 1500장 꼽.
2: 이 김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7: 3,400 하면 1년 냈었거든. 근데 김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올해는 뭐 800 정도 돼야 돼. 그리고 김값도 장난이 아니라. 구석구석 뭐 전심하실 돈이.
1: 물가가 오르고 나이가 들어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건 이 한 그릇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인데요.
3: 네, 이 국수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손님하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7: 예.
2: 이제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8: 예.
2: 오늘 매출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예,
8: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2: 살짝 볼 수 있을까요?
8: 살짝이요?
9: 아니, 국수 소문 한 개.
1: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일찍부터 애써온 결과 공개합니다.
10: 아니 잘 먹고 갑니다.
11: 네, 안녕하십시오.
10: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11: 네, 고맙습니다.
3: 음식 장사는 돈 보고 하게 안 되고 무조건 손님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0: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건 못하지.
1: 지금 50년 동안 해오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0: 내가 뭐 힘나는까지 하고 힘이 없어 못할 때는 뭐 그만둬야 되지. 이제 언제까지 할지 그런 이야기 없지. 이제 몸이 건강한 한도까지 가는 거지.
2: 푸른 바다와 청보리가 일렁이는 제주. 언제 봐도 좋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냉면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무언가 있다는데요. 그 맛을 보러 온 이들로 가게 안이 꽉 찼습니다.
3: 막국수 느낌처럼 좀 쫄깃하면서
4: 조금 더 구수한 느낌도 좀 강하고.
5: 제가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함흥도 좋아하고 칡냉면도 좋아하는데 이 맛은 또 처음이에요. 그것도
2: 냉면 마니아도 처음이라는 그 맛.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냉면집을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저희 냉면은 제주도에서 나는 메밀로 반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냉면 육수는 제주도 돼지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월동무로 무짠지를 만들어 고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열심히 냉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이른 아침 냉면을 찾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분주한데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육수를 내는 일입니다.
6: 돼지 포지입니다. 여기 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포축하고 바로 오기도 하고요. 신선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한 40kg 정도 될 겁니다.
2: 근막을 제거하며 손질하면서 기름이 많은 부위는 따로 한 곳에 모아두는데요.
6: 우리는 이제 완자로 갈아서 제가 만들 겁니다. 이제 육수 빼야 됩니다.
2: 깊은 육수 맛을 위해 손질해서 핏물을 뺀 돼지 후지에 토종닭까지 넣습니다. 거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와 생마늘, 생강까지 듬뿍 담는데요.
6: 제주도 월동무예요.
2: 시원하고 달기로 유명한 제주 월동무에 각종 약재가 들어간 비법 간장 소스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 상태로 3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저어가며 거품을 걷어줘야 깔끔한 맛의 육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육수가 완성되면 먼저 돼지고기만 따로 건져 한쪽으로 모아둡니다.
6: 저희 냉면 고명으로 들어가요.
2: 육수는 면보에 한 번 걸러 불순물부터 제거하는데요. 그런 다음 차갑게 식혀주면 깊고 진한 맛의 육수 완성. 육수를 끓이면서 삶아낸 돼지고기는 고명용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6: 이게 차가운 데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가 얇지 않으면은 찌기게 느끼실까봐 얇게 자르고 있어요.
2: 이곳의 냉면에는 고기 고명뿐 아니라 조금 특별한 고명이 한 가지 더 올라가는데요. 바로 무짠지입니다.
6: 제주 월동무를 1년 이상 소금물에 숙성한 거예요. 저희 집 냉면에서는 무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무짠지는 오로지 제주 월동무만 사용하는데요. 소금에 잘 절여진 무짠지를 냉면용 고명으로 만들려면 얇게 채를 쳐서 물을 부어둡니다.
6: 이렇게 계속 물 갈아주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짠기를 빼줄 거예요.
2: 이후 물기까지 살짝 제거해 준비하는데요.
6: 이거는 무친 양념이에요. 이거는 고춧가루.
2: 무짠지는 그대로 쓰지 않고 6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법 양념에 고춧가루까지 추가해 매콤하게 무칩니다.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라 직원도 최소화.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혼자 도맡다 보니 늘 시간이 촉박한데요.
1: 이건 밀가루예요?
6: 아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데 메밀가루랑 보리가루랑 고구마 전분이랑 밀가루랑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로 만든 맞춤형 반죽가루.
6: 메밀은 제주산 메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합하다가

0: 수량이 많아져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1: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면을 위해 만든 건데요. 재료비도 아끼고 시간도 줄이기 위해 제분 공장에 맡겨서 배합을 합니다.
2: 안주가서 미숫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0: 네, 보리가루가 들어가면은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요.
1: 어느 정도 찰기가 생길 때까지 섞어주면 반죽이 되는데요.
2: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0: 반죽 상태가 이거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울 거예요.
1: 반죽 덩어리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곧바로 비닐에 포장. 면을 뽑기 전까지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0: 면 삶는데 바로 옆에서 반죽을 놔두다 보니까 반죽이 빨리 처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한두 시간 전에 꺼내서 이제 조금 더 녹고 냉기를 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1: 냉기가 빠진 반죽으로 면을 뽑아낸 다음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삶아줍니다.
0: 저희는 1분 50초 삶고 있고요. 이제 조금 무르게 됐을 때는 1분 40초 정도 삶고 있어요.
1: 삶은 면은 1차로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며 남아있는 전분기를 뺍니다. 2차로 얼음물에 담고 헹구면서 면의 쫄깃함까지 더해주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면은 물기를 빼고 1인분씩 나눠서 준비합니다. 이제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돼지고기 고명과 양배추 그리고 빨갛게 양념한 무짠지를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살얼음이 언 진한 육수를 부어주면 시원한 건 기본. 무짠지의 아삭한 식감을 더한 물냉면 완성입니다.
3: 맛있다. 진짜 맛있죠?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에 국물이 약간 짠지 국물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4: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물냉면뿐 아니라 새콤매콤한 비빔냉면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이 비빔냉면과 짝꿍인 메뉴가 있습니다.
0: 이제 완전 만들 건데 지방이랑 같이 갈아줄 겁니다.
1: 육수용 후지를 손질할 때 모아둔 자투리 고기를 활용, 돼지고기 완자를 만드는 건데요. 간 고기에 부추, 양파, 달걀에 고구마 전분과 부침가루까지 잘 넣어 섞어줍니다. 돼지 비계를 넣어서 더욱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콤한 냉면과 잘 구워진 돼지고기 완자의 조화. 이야,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계속 생각날 맛이라는군요.
5: 막국수 같으면서도 그죠, 냉면이죠.
6: 짠지 때문에 짠맛을 완자가 딱 이렇게
5: 완자가
6: 완화시켜 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5: 맛있어, 너무 맛있어.
6: 그래서 완자 때문에 사실 와자 이거 먹고 싶어요.
7: 안 먹어본 처음 먹어본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1: 아직은 냉면을 찾기에는 조금은 이른 계절. 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은 늘 손님으로 꽉 찹니다.
0: 오늘도 홀이 꽉 찼네요.
1: 이때가 되면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생 좀 갖다 주세요.
1: 작업자 3명이 몰려드는 주문에 맞춰 냉면 조리부터 홀까지 보려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 고명은 미리 정리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0: 때 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2: 그냥 참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0: 그 전에 다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1: 고되지만 제주도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겠다는 열정으로 힘을 내봅니다.
0: 저는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이랑 진주냉면처럼 제주냉면 하면은 생각나는 가게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0: 상담 완료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3: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14: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0: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0: 장래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브.
2: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3: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4: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3: 자랑스러운 국주.
4: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3: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5: 안 밀려져요.
6: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자,
3: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6: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I'm just getting started. This is what I was put on earth to do.
2: 어이, 새신랑.
3: 아저씨, 아니.
4: 팀장 사는 집에 TV가 왜 이렇게 좋냐?
3: 마이크로 RGB 드론은 봤나?
5: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4: 햇빛으로라도 잘 보이네.
6: AI 축구 모드 켜줘. 어? 잔디 색깔이 바뀌었어.
4: 와, 몰입감 미쳤다. 결혼할 때 마이크로 RGB 살걸.
7: 축구는 자기랑 와서 보면 되는데.
8: 난 좋은 TV 필요 없지.
9: TV 아무거나 사면 축구는 끝이야.
10: 괜찮아?
11: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삼성 마이크로 RGB 살 거야.
10: 마이크로 RGB가 다르긴 하네. 나 축구 좋아하네.
12: 삼성 AI 신혼가전.
13: AI 구독클럽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에 딱 들어왔다.
14: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13: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5: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16: 인사돌 스위스 푼모커가 획득.
14: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大変失礼いたしました。

0: Okay. Oh, you're having me on. B. Bowie. Okay, please.
1: No.

He goes there!

0: I promise you, you'll enjoy this next show.
1: Who are you?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6: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오후오후 내새끼가 방송됩니다.

0: 있게 동해 문화업은요.
1: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2: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250억 했고요.
3: 매출이 13억?
2: 한 50억? 나 10억대 정도 50억.
4: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5: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 섞었지. 우와!
6: It's magic.
7: 안돼,
8: 끝나는 거 진짜.
7: 먹어봐, 뿅뿅.
8: 맛있지?

0: 성기를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2: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사는 데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까꿍! 서랍 속에 숨어있던 쪼꼬미 햄스터 메롱이입니다. 이것은 햄스터인가 인절미인가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디작은 몸집을 가진 메롱이는요. 집사와 손장난을 하며 교감하는 핸들링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이번엔 손가락 구멍이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과연?
1: 나 안 해.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고. 흥, 나 삐졌어.
0: 앙증맞은 이빨로 소심하게 복수하고 자리를 떠나는 메롱이. 메롱아, 메롱아.
1: 뭐 잊은 거 없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0: 턱관절에 모터가 달린 듯 간식을 손에 놓지 않는 메롱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쳇바퀴 돌려 돌려.
1: 다 소화 다 됐어요.
0: 이번엔 좀 특별하게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메롱이를 위한 또 다른 특별 제작 가구. 정성스레 준비했지만 1도 관심 없어 보이죠? 그럼 이건 어때? 안성맞춤 침대는 마음에 드나 보네요.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메롱이의 깊은 단잠을 깨울 향기로운 간식 한 조각.
1: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야, 좋아.
0: 맛있는 간식 하나로도 금세 행복해지는 메롱이. 집사가 주는 간식과 사랑, 골고루 많이 많이 먹으렴. 보더콜리 강아지 6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보리도 6남매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보더콜리 6남매의 100일간의 육아 과정을 공개합니다.
2: 아이, 우리 눈 좀 봐. 너무 예쁜데?
0: 아직 힘이 없어서 자꾸 뒷발이 미끄러지네요. 태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몸을 가누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맘때쯤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6남매. 자, 애들아, 안 돼요. 맘마 아까 먹었잖니. 이젠 계단도 훌쩍 올라가고요.
3: 여기까지 올라왔어.
0: 이빨이 근질근질할 때가 됐는지 보이는 것마다 물어제끼는 6남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장난감 하나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티격태격 하나 둘 다투기 시작하는데 바람잘 날 없는 6남매의 시간도 어느덧 반 100일. 50일 가까이 흘러 사료도 먹고 이제 사이좋게 물도 나눠먹는 단계까지 왔답니다.
1: 엄마, 엄마, 우리 숨바꼭질 놀이에요. 자, 시작!
0: 이 녀석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침대 밑에 숨어서 단체로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이럴 때는 또 단합이 된단 말이죠.
4: 잘하진 않게 해줄 거야. 잘 기다린 하게 기다려.
5: 어이구, 우리 막내. 앉아.
4: 막내.
0: 태어난 지 두 달 반이 지났을 무렵 체격도 엄마랑 비슷해져 가는데요. 오, 진짜 쑥쑥 잘 크네. 그렇게 장난도 치고 뛰어놀며 빠르게 흘러가는 6남매의 하루하루. 쇠도 씹어먹을 만큼 천진난만한 사고뭉치들이지만 엄마 눈치도 보며 함께 커가는 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어난 지 100일째.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순 없겠죠? 시간이 또 흘러흘러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6남매. 짜잔!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는데요. 더 아름답게 채워나갈 6남매의 행복한 나날들을 응원합니다. 천방지축 깨발랄 강아지 순이는 이것 앞에선 온순이 모드로 변한다는데요.
6: 맛있는 간식
0: 바로 간식입니다. 그저 오물오물 낼름낼름 소리만 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순이. 그 중에서도

0: 최애 간식은 씹는 맛이 일품 개껌인데요. 집안이든 밖이든 개껌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예스.
2: 이건 뭐죠? 조금 당황스러운 비주얼인데.
3: 들고?
2: 엄마, 이거 그냥 엄마 먹어라.
3: 아, 손, 엄마 손.
4: 순이, 엄마 손. 이쪽 손. 안 돼, 기다려.
0: 오, 줄줄이 간식을 눈앞에 두고도 얌전히 기다리는데요.
3: 순이 먹어, 먹어.
0: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간식을 흡입해버리는 순이.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한 내 새끼의 귀여운 간식 타임, 순이였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밤비노 고양이 호두입니다. 새끼 때는 몸집이 작고 아기처럼 생겨서 이탈리아어로 아기, 즉 밤비노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이 아기 맞네요. 휴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한 호두. 캣타워에 달린 털뭉치도 캣타워 꼭대기도 모든 게 다 궁금하기만 한데요. 꿈틀대는 발가락에 부스럭대는 비닐 소리까지 호두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있겠는데요. 오, 재밌어 보인다 호두야. 앞으로 만나게 될 호두의 세상이 더 신나는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번 친구도 미니미한 친구네요. 밥그릇 사이즈 귀요미 체리. 키도 엄마 발바닥만 하네.
5: 아이고, 꼬물이 귀요미. 네 정체를 밝혀라.
0: 작은 몸집이지만 새끼 때부터 혈기왕성했던 체리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체리의 빨빨거리는 열정은 그대로. 어이구, 상대가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승부를 보는 열정의 파이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훈련 시간에는 욕망을 꾹꾹 눌러 담고 잘 따라오는 체리인데요.
5: 참아야 한다. 이... 엄마 이것 좀 봐라. 야, 잘하지 잘하지 잘하지.
6: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체리야?
5: 아닌데, 더 할 수 있는데.
0: 빙글빙글 도는 것조차도 열정 가득하게 표현하는 체리. 어쨌거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준 체리. 열정 가득한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의 영원한 사랑둥이가 되어줘. 이미 난 빠져버렸는가.
7: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8: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80-961-9595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0: e in 50-60 secondi, qua, la magia si avvera, esce la pizza calda e fragante.
1: 피자는 모든 재료를 동시에 익히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음식입니다. 먹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편하죠.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 글루텐을 만나 새로운 음식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풍경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물입니다. 황하의 물은 수만 년 동안 흐르며 이곳의 석회질 지형을 변화시켜왔죠. 그래서 이 지역의 물속에는 석회질이 녹아있습니다. 석회질이 녹은 물은 알칼리 성질을 띠게 되죠. 이 지역에서 탄생한 놀라운 음식은 전적으로 그 물 덕분입니다.
2: 我们兰州呢就是一个是牛肉面的故乡我做牛肉面有35年左右了我们的面里面就是运进我们天然的那种蓬灰在和面就是黄河水
1: 알칼리성 물이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가면 반죽의 성질을 바꿔 넣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특징이 생겨나죠. 엄청난 신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0: 글루텐과 알칼리물이 만들어낸 마법입니다.
1: 它拉出来的那碗面呢，就是一直代表是兰州的一个文化。
0: 면 요리는 혁신적인 음식입니다. 자연물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공한 결과물이죠. 글루텐은 새로운 형태와 질감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2: 제가 원래는 이제 특급 호텔에서 조리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수타를 배우러 중국에 가서 면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적은 힘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긴 몸에. 면이 처음에는 무게가 느껴지다가 계속 공기 중에서 이제 날리다 보면은 무게가 안 느껴져요. 잠시 중력이 싹 없어져요. 공기를 가르는 그런 느낌 날 때 면을 넣으면은 질감이 참 좋게 나오죠. 수타의 완성은 변화무쌍. 숲으로 나가도 되고 이제 같이 비벼서 먹는 거.
0: 글루텐은 놀라운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배나 늘어나도 끄떡없죠. 그리고 글루텐의 신축성은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먹어왔던 음식입니다.
3: Le pain, c'est la base de notre alimentation, nous, les Français. On ne mange pas sans pain. Le pain, c'est la vie. C'était pouvoir aussi m'exprimer, exprimer ma façon d'être. Enfin, voilà, c'est aussi la passion de cuisiner. C'est l'éducation que j'ai reçue à la campagne.
0: 이곳에서는 오래된 방식으로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를 치대서 글루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중요한 과정은 지금부터죠.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제빵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죽 속에 있는 효모가 활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신축성이 있는 글루텐 조직이 그 압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미생물이 글루텐 풍선을 부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반죽 속에 미세한 빈 공간이 생깁니다.
3: savoir si hein, le vin est toujours bon, s'il est la texture quand on le touche, l'odeur, le côté acidulé, on l'a, ça pique un peu le nez, le goût aussi, c'est très très piquant en bouche.
0: 미생물이 반죽을 완성하면 이제 그 작업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0: 빵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면 또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반죽 내부의 빈 공간에 들어있던 공기가 열을 받아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동시에 표면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갈색으로 그을려지게 되죠. 부드러운 질감과 고소한 풍미가 한꺼번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공기층이 빵의 질감을 부드럽고 푹신하게 만들어주죠. 이 빵의 모습은 약 5,000년 전 처음 만들어진 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글루텐은 확실히 마법 같은 물질이죠. 우리가 글루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면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음식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글루텐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닙니다.
1: Other grains like rice and corn and barley don't form gluten. This is something that's very special to wheat.
0: 우리가 곡물에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물질은 따로 있죠. 모든 곡물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바로 전분입니다.
2: Most important ones certainly is starch, because starch is a carbohydrate. But these grains are very difficult to digest if they are eaten raw.
3: 이 일은 진짜 몸을 총체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고 진짜 거의 전신 노동이거든요.
2: 프로세스 오브 쿠킹 basically explodes these little grains and opens them up. Means that the carbohydrate chains inside the grain are exposed to the axis.
1: The pounding process breaks the starch granules apart and then forces the amylopectin molecule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0: 떡을 내리치면 칠수록 쫀득쫀득한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1: 'Elasticity and resistance to being pulled that gives mochi that wonderful chewy texture.'

0: 빵, 떡, 면. 우리는 딱딱한 곡물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곡물에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덕분이죠.
1: Humans eat a tremendous amount of grains from grasses, whether it's wheat or corn or rice or barley or oats or spelt or whatever the grasses are. Humans eat a tremendous amount of starch, which makes us unusual among the apes.
0: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을 먹는 유일한 유인원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인류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발명과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요.
1: So that we come to actually prefer the foods through evolution, which has been shaped by our own behavior, which is agriculture.
0: 지구상에서 농사를 짓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0: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물을 가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1: 자, 또 미니 밑에 고로 두루 맞춰. 의 자동차.
0: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는 오래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1: 어떻게 아따 아로살 아무리 아따 조금들 쳐도 이거 때 아따 내리흥 아 안파르 길 배울 아따 익사 안파르 길 배우도 아따 내가 내 갓나서 방지인 살 냅들지 이득 11살 때 이때 진짜 우울 흘듯

0: 아, 없으면 어떻게 좀 돈이 늦을 가르가던 거가 요약고. 어릴 때 그때 저다 갔나서는 살기 때 어떤 훌두 막진 조들로 내가 갔나서 어떤 갔나서 하타 하타가 막아 거요.
1: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르츠가 바싹 마르면 가루가 될 때까지 잘게 부수는 겁니다.

0: 각 음식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같습니다.
1: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food that is eaten as a lump or food that has been broken down into small particles. Then the enzymes have quick access, and so the whole process of digestion becomes faster and more efficient.
0: 많은 요리는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드럽게 처리된 음식은 소화에 큰 이점을 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불에 익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본능적입니다.

0: 水の音がほらシューッというなんか多くない？川の筆頭からビシュッと破れた音の中の水分の一定が飛び出てくる。消えた時にはもう上がりすぎです。
1: 튀김의 바삭함은 뜨거운 기름과 만난 수분이 폭발적으로 증발하면서 만들어집니다.
2: 이 기화된 수분이 기름층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튀김옷에서는 기존에 수분이 있던 부분이 날아가고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1: 수분이 증발하면서 튀김옷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공질 구조라고 합니다.
2: 이 구조 자체가 저희가 200

0: Note by note cooking to me is basically an art that can help human nature.
1: 이 새로운 요리법은 단순히 식탁 위에 즐거움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식량 생산이 거의 없는 이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요리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For example, if today I have a disaster, I have a natural disaster and my crops are gone, I have no more eggs, I have no more vegetables, then how do I survive? I have no more poultry, no fresh produce anymore. How do I cook?
3: 알ors je dis pas qu'il y aura pas de viande et de poisson. Et je dis simplement qu'il va falloir faire organiser un système culinaire très différent.
1: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걸어온 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통해 물질을 변형하고 가공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자연물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해온 그 힘 덕분에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번영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 En 2050, qu'est-ce que vous allez manger? Est-ce qu'on va être capable, est-ce que l'humanité va être capable de produire des protéines pour 10 milliards d'êtres humains? C'est pas sûr, hein?
1: 너무 번영한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요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요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나갈 겁니다. 오랫동안 요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존재의 힘을 빌려야만 완성할 수 있는 음식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가장 복잡하고 오묘한 요리법.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야생에서 자란다는 건 꽤 힘든 일이죠. 점프도 배워야 하고 으르렁대기도 해야 하고 수영하는 법과 비행하는 법도 난생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제대로 배워야 해요. 속도도 빨라야 하고 강해야 하며 위장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야생에서 잘 번식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누구이며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길들지 않은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죠. 그들은 귀엽고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들을 만나봅시다.

동물의 왕국에서 속도는 생존에 아주 유용한 기술이에요. 포식자든 먹잇감이든 말이죠. 이 아기 동물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놀라운 속도로 달리고 헤엄치고 날아다니며 자라고 있답니다. 말처럼 빠르게 달리는 동물도 있고 돌고래처럼 힘차게 헤엄치는 동물도 있고 매처럼 숨막히게 빠르게 나는 동물도 있죠. 이 아기 동물들은 정말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넓디 넓은 아프리카 대륙.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야생의 초원과 관목지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아기 동물 중 하나가 다리를 쭉 펴고 달리기에 딱 좋은 곳이죠.

이 동물은 너무 빨라서 자기만의 경주용 줄무늬까지 있답니다. 오늘의 순위 10위는 바로 얼룩말이에요. 말과 가까운 친척인 얼룩말은 말처럼 빠르게 달리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발굽 달린 동물들은 시속 65km나 되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죠. 어른 얼룩말뿐만 아니라 아기 얼룩말도 정말 빠르게 달린답니다. 얼룩말은 태어날 때부터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리 길이가 거의 어른 얼룩말만큼이나 길거든요. 갓 태어난 새끼 얼룩말은 처음에는 그 긴 다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지만 태어난 지 20분 정도면 걸을 수 있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무리와 함께 달릴 수 있죠. 정말 빠르게 배우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이 아기 얼룩말은 몇 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모든 얼룩말은 자기만의 독특한 줄무늬 패턴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의 지문처럼 똑같은 줄무늬 패턴을 가진 얼룩말은 없답니다. 얼룩말 어미는 처음 며칠 동안 아기 얼룩말 곁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아기가 어미의 줄무늬와 냄새, 소리를 배우고 기억할 수 있거든요. 얼룩말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과 행동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아기 얼룩말은 어미의 젖을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 7에서 11개월 정도 지나면 젖을 떼죠. 아기 얼룩말은 젖을 먹으면서도 태어난 지 몇 주 안에 무리와 함께 풀을 뜯기 시작해요. 얼룩말은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인데 아주 빠른 소화 시스템 덕분에 다른 동물들은 소화하기 힘든 질낮은 풀에서도 단백질을 뽑아낼 수 있죠. 이런 진화 덕분에 얼룩말은 영양 같은 다른 동물들이 먹지 못하는 풀도 잘 먹고 살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간식을 먹었으니 속도를 뽐내볼까요? 얼룩말은 짧은 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것도 잘하지만 오랫동안 달리는 것도 정말 잘해요. 어떤 얼룩말 무리는 먹이와 물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종종 누 같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얼룩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주된 이유는 포식자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예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얼룩말을 노리는 위협적인 동물들이 아주 많죠. 사자, 하이에나, 들개, 치타 같은 동물들이 얼룩말을 목표로 하는 포식자 중 일부입니다. 얼룩말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일까요?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일까요? 그리고 줄무늬는 왜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도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줄무늬가 생명인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파리 같은 흡혈 곤충들이 얼룩말을 물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이 줄무늬에 위장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얼룩말은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얼룩말의 피부는 모두 검은색으로 흰 줄무늬든 검은 줄무늬든 모두 검은 피부 위에 있는 거죠. 얼룩말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무리에서 뒤처지거나 길을 잃은 동료를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거나 아픈 구성원을 위해 무리의 속도를 늦추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온종일 달린 후에는 얼룩말 스타일로 서로를 껴안기도 해요. 정말 멋지죠? 얼룩말에게는 매일 서로의 털을 손질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과예요. 이렇게 털을 손질하는 건 멋진 줄무늬 코트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유대감도 더 깊게 만듭니다.

만들어준답니다.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가족들을 따라다니 정말 대단한 동물이네요.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인 호주로 가볼까요? 여기에도 동물의 세계에서 빠르기로 유명한 동물이 살고 있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이자 9위를 차지한 동물은 바로 캥거루예요. 호주에는 4종의 캥거루가 뛰어다니며 서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유대류인 캥거루는 시속 56km나 되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죠. 그리고 한 번에 9m나 점프할 수 있답니다. 아기 캥거루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캥거루 아기는 조이라고 불러요. 조이는 아주 작고 덜 자란 상태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 크기는 포도알만 해요. 조이가 태어나면 작은 발톱을 이용해 어미의 주머니 속으로 기어들어가요. 그곳은 아주 포근한 안식처죠. 조이는 거기서 젖꼭지에 매달려 몇 달 동안 젖을 먹으며 점점 더 크고 털도 많아지며 귀여워진답니다. 조이가 자라면서 세상 구경을 하려고 머리를 내밀었어요. 까꿍! 아주 잘 자랐구나. 조이는 어미가 먹고 있는 것을 냄새 맡고 몰래 맛보려 하고 있어요. 생후 4개월부터 캥거루 새끼들은 주머니 밖으로 나와 탐험을 시작해요. 풀을 뜯어먹고 뛰어다니는 게 이 작은 초식 동물들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최대 1년 반 동안 캥거루 새끼들은 젖과 피난처를 위해 주머니를 이용할 거예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새끼들은 120일에서 400일 동안 배주머니를 사용하죠. 참고로 어미의 배주머니는 새끼들에게 편안한 침실이기도 하지만 화장실이 되기도 해요. 새끼의 배설물 일부는 어미의 배주머니 안쪽에 흡수되는데 때로는 냄새가 꽤 심해질 수 있어서 어미는 혀를 이용해 배주머니를 깨끗이 청소한답니다. 가장 헌신적인 부모를 뽑는다면 캥거루 어미가 1등을 할 것 같네요. 어릴 때 캥거루들은 장난으로 싸우기도 해요. 지금은 귀여워 보이지만 어른이 되면 정말 무서운 싸움꾼이 된답니다. 자라면서 이런 장난은 점점 더 격렬해지죠. 수컷 캥거루들은 짝짓기 시즌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워요. 번개처럼 빠른 펀치와 킥을 날리고 가끔은 살짝 물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들은 포식자들을 상대할 때도 사용합니다. 빙고나 독수리, 그리고 인간들도 조심해야 하죠. 캥거루들은 보통 모비라고 부르는 무리로 다녀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순식간에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죠. 캥거루는 두 발로 땅을 박차고 뛰어요. 이런 움직임을 도약이라고 하는데 캥거루처럼 생긴 동물들만의 특별한 행동이죠. 먹이와 물을 찾거나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 캥거루는 몇 가지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강력한 뒷다리를 사용해 앞으로 나아가죠. 뒷다리의 힘줄은 거대한 스프링 같아서 수축하면 한 번 뛰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놀랍게도 캥거루는 더 빨리 뛸수록 에너지를 덜 써요. 정말 효율적이죠. 덕분에 캥거루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인 호주에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양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 새끼동물들의 발걸음이 엄청나게 활기차 보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를 구경하다 보면 운 좋게도 파도를 타고 노는 돌고래 무리를 발견할 수 있죠.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하지만 파도 아래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답니다. 가장 빠른 아기동물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건 바로 돌고래예요. 돌고래는 모든 바다에서 볼 수 있어요. 약 37종의 돌고래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돌고래들은 새끼 키우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돌고래 새끼는 사람 아기에 비하면 훨씬 크죠.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나는 새끼 돌고래는 길이가 1m에 무게는 11에서 18kg 정도 나가는데 새끼는 태어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말 그대로 어미의 그림자 속에서 지냅니다. 새끼는 어미와 붙어 있으면서 쉽게 젖을 먹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모 돌고래도 가까이에서 보살펴주죠. 이렇게 아기 돌고래는 안전하게 삶을 배워간답니다. 유선형으로 수영하기, 돌기, 그리고 잠수하기, 머리 위에 있는 숨구멍으로 숨쉬기,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무리와 함께 깊고 푸른 바다를 빠르게 탐험하는 법도 배우죠.

돌고래는 보통 시속 8에서 10km로 헤엄쳐요. 그에 비해 인간은 그 절반밖에 속도를 내지 못하죠. 돌고래는 필요한 경우 수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시속 54km까지도 속도를 낼 수 있대요.

돌고래의 눈은 사람의 눈처럼 귀엽게 생겼지만 우리와는 아주 다르게 작동합니다. 돌고래는 사람처럼 색깔이나 세세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물속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돌고래 눈은 머리 옆에 있어서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마치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진 것처럼요. 심지어 잘 때도 한쪽 눈만 감고 잡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돌고래의 눈은 렌즈 같은 막으로 덮여 있어서 물속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물속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답니다. 돌고래 가족의 행동을 보면 마치 사람 같아요. 함께 어울리고 서로 감싸주고 세상을 탐험하는 모습이 마치 가족여행을 떠난 우리와 비슷하죠. 다만 어떤 노래를 들을지 싸우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요. 대부분의 돌고래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떼를 쫓아다니며 사냥해요. 하지만 해안가나 강에 사는 돌고래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를 사냥하죠. 이 돌고래들은 해변 사냥이라는 걸 하는데 강 한가운데서 물고기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물고기떼가 오면 해변 쪽으로 몰아 물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게다가 해변의 새들에게도 공짜 음식이 배달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의 넓은 평원으로 가볼 거예요. 여기서는 날지 못하는 새를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이 새는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답니다. 7위는 바로 타조예요. 타조 새끼들은 태어날 때 당만한 크기로

키가 큰 이유는 긴 목과 힘센 다리 때문이죠. 이 다리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리 중 하나예요. 기억하세요. 타조는 겨우 6개월 만에 다 자란다는 걸요. 그리고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죠. 타조는 한 번 뛸 때마다 3에서 5m 정도를 갈 수 있어요. 다이빙대만큼 긴 거리죠. 그래서 타조 무리는 넓은 땅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타조가 사는 곳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능력이죠. 아프리카 평원은 넓고 건조해서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조들은 영리하게도 다른 초식동물 무리를 따라다녀요. 이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땅을 파헤치면 벌레들과 식물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타조의 맛있는 점심이 되는 거죠.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타조는 먹이를 소화시킬 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타조는 약 14m나 되는 창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긴 소화기관은 제한된 먹이 공급에서 가능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타조가 먹은 음식이 이렇게 긴 소화 여행을 하기 때문에 타조는 모래와 조약돌을 함께 삼켜서 먹이가 목구멍에서 내려가는 동안 음식을 갈아주도록 돕는 거예요. 타조는 비교적 작은 무리를 이뤄요. 보통 10마리 정도가 함께 다니죠. 암컷은 한 번에 10개에서 12개의 알을 낳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든 암컷이 같은 둥지에 알을 낳는 거죠. 이 둥지는 우두머리 암컷이 만든 거예요. 우두머리 암컷의 알은 가운데에 있고 다른 암컷들의 알은 가장자리에 있어요. 만약 우두머리 암컷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다른 암컷들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좀 가혹하죠? 타조는 육아를 함께해요. 수컷이 낮에는 알을 품고 알이 부화한 후에는 함께 새끼들에게 타조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죠. 날개털 부풀리기, 쪼아먹기,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달리는 법도요. 아프리카의 초원은 이번에 만나볼 아기 동물에게는 완벽한 달리기 트랙이 된답니다. 무리 속에서 빠르게 달리는 가장 빠른 아기 동물 유기는 바로 누예요.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하는 누는 이주 전문가로 폭발적인 힘을 사용해 긴 거리를 이동합니다. 누 무리를 따라가려면 정말 빨라야겠네요. 누 새끼가 태어나면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일어서야 하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일어섰네요. 이제 첫 번째 젖을 먹을 준비가 됐죠. 새끼는 약 8개월 동안 어미의 젖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젖꼭지를 머리로 툭툭 치면서 젖이 더 빨리 나오게 하기도 한답니다. 와, 정말 욕심쟁이 먹보네요. 이 배고픈 초식동물들은 태어난 지 2주도 안 돼서 벌써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은 일어설 수 있게 되면 바로 어미를 따라다니며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이건 다른 영양 가족들과는 좀 다른 점이죠. 대부분의 영양들은 새끼가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숨겨두거든요. 누 새끼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리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녀석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리 힘을 시험해보기도 하죠. 아, 정말 빠른데요? 이런 행동들은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을 위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다리 힘이 정말 강력하네요. 녀석들은 이제 출발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매년 150만 마리가 넘는 누들이 대이동을 하죠. 더 푸른 풀을 찾아서 말이에요.

먹을 것과 물을 찾아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동할 때 보면 누들이 얼마나 빠른지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장엄한 광경이네요. 하지만 이 여정에는 위험도 따른답니다. 강과 물길을 건너야 하는데 그중 일부에는 거대한 나이라거들이 도사리고 있죠. 누들은 빠른 속도와 힘을 이용해 물살을 헤치며 뛰어가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해요. 누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죠. 강 건너편의 풀이 더 푸르고 풍성하니까요. 이동하는 동안에는 다른 포식자들도 조심해야 해요. 사자나 치타, 하이에나 등이 약한 누들을 노리고 있죠. 만약 새끼 누가 쫓기고 있다면 어미가 빠르게 와서 구해줄 거예요.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이번 사냥은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새끼 누는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남습니다. 우리와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건 언제나 행복한 일이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아기 동물 오이를 만나볼까요? 바로 말입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말이 있는데 말은 속도의 상징이죠. 이 동물은 너무나 빨라서 사람들은 엔진과 모터의 힘을 이 빠른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마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시속 약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동물도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11에서 12개월의 임신 기간 끝에 어미가 귀여운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해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태어날 때는 보통 발부터 나오는데 새끼가 어미의 몸 밖으로 나오는 단계는 꽤 빨라서 보통 10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가 일어서려고 노력하네요. 어미만큼 긴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 그만큼의 힘은 없어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답니다. 다행히 어미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네요. 보통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일어섭니다. 이 작은 아기 말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이네요. 일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아기 말들은 첫 번째 젖을 먹습니다. 4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어미 젖을 먹죠. 그리고 어미와 함께 풀도 뜯기 시작하고요. 말은 초식동물로 풀이나 곡물에서 에너지를 얻죠. 사람과 비슷하게 말의 새끼들도 전니가 있어요. 이 전니는 5살쯤 되면 영구치로 모두 바뀌게 된답니다. 어미들은 새끼를 낳은 초기에는 매우 보호적이에요. 새끼를 가까이 두고 다른 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다른 말들이 가까이 오면 조심해야 해요. 어미 말들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발로 차는 모습 보이시죠? 이 큰 어미들과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새끼들은 태어난 지 24시간 만에 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 무리를 따라가려면 정말 유용한 능력이죠. 야생에서는 보통 수말이라고 부르는 수컷말 한 마리가 무리를 보호하지만 때로는 암말 한 마리가 무리를 이끌고 먹이와 물을 찾아다니기도 한답니다.

북미의 광활한 평원에서는 또 다른 동물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동물은 시속 97km로 달릴 수 있어서 땅 위에서 두 번째로 빠른 포유류죠. 4위는 바로 프롱혼입니다. 여기 새끼 한 마리가 아직은 부자연스럽게 어미한테 다가가고 있는데요. 프롱혼은 쌍둥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 말은 즉 귀여움이 두 배라는 뜻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 작고 귀여운 아기가 며칠 후면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된대요. 정말 빠르게 자라는 거죠. 아기 프롱호는 젖을 먹지만 몇 달 후면 젖을 끊게 돼요. 처음 2, 3주 동안은 젖을 먹을 때마다 어미가 새끼의 엉덩이를 핥아주는데 그러면서 새끼의 소변과 똥도 먹는 거죠. 쌍둥이 어미는 두 아기를 동시에 먹이고 씻겨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네요. 프롱호는 초식동물로 풀이나 덤불, 그리고 다른 식물 등을 먹죠. 먹은 음식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반쯤 소화된 음식을 다시 입으로 가져와서 씹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이미 섭취한 식물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씹다 보면 이가 많이 다를 것 같죠? 하지만 괜찮아요. 프롱호네 이는 계속 자라거든요. 프롱호네 생존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보이면 도망가기죠. 코끼리만큼 큰 눈을 가지고 있어서 시력이 아주 좋은 이들은 5km 넘는 거리에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롱호는 시력에 의존해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기 때문에 잠을 길게 자지 않아요. 짧게 자고 깨기를 반복하죠. 잠깐씩 눈을 붙이고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만약 멀리서 포식자를 발견하면 생존 전략을 바로 실행해요. 빠르게 도망가는 거죠.

브롱코는 엉덩이 털을 부풀려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엉덩이의 흰 털에서 나오는 냄새로 전달되는데 흰 털이 부풀어 올라서 다른 프롱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하죠. 이 경고 신호는 프롱원들이 빠르게 도망칠 때 서로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줘요. 프롱호는 한 번에 6m까지 뛰어오를 수 있고 뛰면서 입을 벌려 산소를 최대한 많이 흡입해 근육에 공급합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빠른 포유류지만 사실 가장 빠른 동물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이런 능력 때문에 프롱호 아기는 빠르면서도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이랍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는 시속 320km의 속도로 날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3위는 바로 검독수리입니다. 빠른 날개를 가진 검독수리는 북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만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일부에서도 볼 수 있죠. 검독수리가 저녁 식사를 물고 배고픈 아기들이 있는 집에 도착했네요. 새끼들은 갓 잡아온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죠. 쥐, 토끼, 물고기, 고양이, 심지어 다른 새들도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새끼 독수리는 태어날 때 솜털로 덮여 있으며 자라면서 깃털이 생깁니다. 완전한 성체 깃털을 갖추려면 약 5년이 걸린대요. 검독수리는 부부가 아기들을 함께 돌봐요. 이들은 대부분 일생 동안 한 짝과 함께 살죠. 배고픈 새끼들을 먹이려면 엄마, 아빠 모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검독수리 새끼들은 태어난 지 두 달 정도 지나면 날 준비가 돼요. 하지만 멀리 날아가진 않죠. 몇 주 동안은 안전한 둥지 근처에서만 연습한답니다. 검독수리는 짝짓기나 겨울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무리를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지내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검독수리는 정말 빠르게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날개를 많이 펄럭이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하늘을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것 같아요. 독수리처럼 날아보고 싶었나요? 자, 여기 독수리의 눈으로 본 하늘의 모습이에요. 정말 멋지죠? 지금 검독수리가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먹이를 향해 급강화할 때의 속도를 보면 정말 놀랍죠. 이때가 바로 독수리가 진짜 속도를 내는 순간이에요. 시속 240에서 3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죠. 먹이를 향해 급강화할 때 독수리는 날개와 다리를 몸에 바짝 붙여요. 이렇게 하면 공기의 저항을 줄여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새끼들은 앞으로 빠르고 용감한 사냥꾼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귀엽지만 나중엔 정말 멋진 모습이 될 거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빠른 아기 동물 순위에서 8번째 동물까지 만나봤어요. 이제 다시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대자연의 경주로에서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에는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살고 있는데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동차처럼 시속 113km로 달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아기동물 2위는 바로 치타입니다. 지금은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곧 엄청 빠르게 변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신이죠. 치타 아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2개월 동안은 어미젖을 먹어요. 이 귀여운 아기들은 정말 빨리 자라죠. 태어난 지 3주 정도 지나면 이가 나기 시작하고 6개월이 되면 벌써 어른 치타의 절반 크기만큼 자란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자라야 할까요? 그건 야생에서 아기 치타들이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아기 치타 10마리 중 9마리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죽는데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럼 이제 치타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들은 추격전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치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데 눈 밑에 검은 줄무늬는 태양으로부터 눈부심을 막아주고 멀리 있는 먹이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죠. 치타의 얼룩무늬와 꼬리의 고리 모양은 먹이를 쫓을 때 숨기 좋게 해줘요. 대낮에 먹이를 발견하면 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토끼나 영양처럼 작거나 중간 크기의 동물이라면 치타의 먹이가 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또 치타의 발바닥은 잘 미끄러지지 않고 반쯤 구부러져 있는 발톱은 운동화의 스파이크처럼 작용해서 짧은 거리를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도와주죠.

게다가 길고 유연한 척추 덕분에 한 번에 최대 7m까지도 뛸 수 있대요. 빠르게 자라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빠른 아기 동물이네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가장 빠른 아기 동물 1위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이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시속 32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바로 매입니다. 매 부모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을 때는 아기들을 위해 신선한 고기를 잘게 찢어주고 있죠. 보통 한 번에 서너 개의 알을 낳는데 이런 새끼 매를 아이아시스라고 부른답니다.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매들에게는 복잡한 둥지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짝을 이룬 매들은 이런 절벽 동굴이나 나무 구멍을 찾죠. 또는 다른 새들이 버린 동지를 이용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도 해요. 이 아기 매들은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빨리 자라요. 태어난 지 6일 만에 몸무게가 두 배나 되죠. 게다가 검독수리보다 훨씬 빨리 5-6주 만에 날 준비를 마친답니다. 날 수 있게 되어도 10주 정도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후에는 빠르게 어린 시절을 마치고 혼자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매는 아주 적응력이 뛰어난 새라 다양한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눈 덮인 숲에서부터 뜨거운 사막, 바닷가, 높은 산, 심지어 도시까지. 이 강인한 새는 지구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죠. 빠르게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해요. 매는 깃털을 다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깃털을 다듬으면 방수가 되고 날 때 공기를 잘 가를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매 부리에 깃털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또 다른 때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새를 먹을 때죠. 가끔 쥐나 토끼, 물고기도 먹지만 지금은 새를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매는 날아가는 먹이도 공중에서 잡을 수 있다는 점을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빠른 매는 높은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 사냥을 할 수 있죠. 이 놀라운 공중고개는 정말 대단해요. 먹이를 쫓다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순식간에 잡아채죠. 보통 부딪히는 순간 먹이가 죽기도 한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게 바로 자연에서의 패스트푸드인 셈이죠. 320km가 넘는 속도로 하늘을 날면서 공중에 있는 다른 새를 잡을 수 있고 10주 만에 독립할 수 있다니. 우리가 볼 때 이 매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아기 동물이 맞는 것 같네요.

0: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4: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3: 이동하실게요.
1: 네.
4: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0: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예.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이게 동해 문화호군요.
9: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0: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11: 한 250억 했고요.
12: 연매출이
13: 13억?
14: 한 50억?
15: 한 10억대 정도
16: 보시면. 진짜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7: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섞었지.
18: 우와!
19: It's magic.
20: 안돼,
21: 끝나니 진짜
20: 먹어봐,
21: 뿅뿅아.
20: 맛있지?

0: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2: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사는데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더 미싱 링크 본방 사수 장면돌파.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0: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료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9.
2: 메이킹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킹
2: 유쾌
4: 상쾌
3: 통쾌
4: 아침이 달라집니다.
2: 변비 해결 메이킹.
5: 부산밀면, 진밀면, 지니어스. 비벼 먹고 있는데 지니어스. 시원하게 부어 먹고 지니어스. 밀면 천지야 이거.
6: 어떻게?
5: 진밀면
6: 어떻게?
7: 와.
8: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2: 형들 떡볶이 먹자.
1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4: 진짜 맛있겠지.
15: 대박. 너무 맛있는데?
16: 떡이랑 같이 먹어봐.
12: 나도.
15: 닭고기가 킥이다.
14: 와, 쫄깃쫄깃하네.
1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6: 배고파.
14: 안 어울려.
17: 스테라 떡볶이.
1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 전재현도 어쩔 수 없나 봐.

0: 질린다.
1: 요즘 이게 좋대.
0: 영양 채우려 다 배만 차겠네.
2: 엄마가
0: 좋은 말 할 때 먹자. 유케어 올 프로틴 액티브 마이키즈 가족을 위한 영양의 새로운 생각 이츠뉴 뉴케어. 우리 가족은 케어받고 살아요.
3: 굴미.
4: 야.
3: 오. 깔라말라이꿈. 40kg.
4: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3: 와. 오?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5: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3: 와.
4: 오늘부터 혼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3: 살라말라이쿠. 짜이 한 잔 사주시겠다는데. 아차아차.
6: 멀리서 보면 낯설지만 다가갈수록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
3: 살라말라이쿠. 이드무바라쿠. 와, 여기 엄청 오래된 가게입니다. 꽤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6: 파키스탄의 진짜 매력은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3: 오, 나 훈련 빡세게 하는데요?
6: 그 정겨운 삶을 만나러 같이 가보실까요? 여행은 머무는 장소를 넘어 때로 생각과 시선까지 바꿔주곤 합니다. 저의 편견을 깨뜨려준 많은 나라 중에서도 반전 매력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서 노래하는 풀꽃처럼 파키스탄이란 나라의 매력은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골목길을 걸어봐야만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대도시보다 사람 냄새 나는 옛 동네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곳처럼 말이죠.
3: 자, 지금 제가 온 곳은 라왈핀디입니다. 이곳은 이슬라마바드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신기한 건 이슬라마바드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라서 사실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6: 계획도시인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얼굴이라면 라왈핀디는 파키스탄의 속살 같은 도시랄까요? 오래된 골목의 노점들은 아침부터 북적북적 활기찹니다.
3: 여기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살라말라이쿠. 이렇게 또 릭샤 드라이버. 아차아차. 이제 짜이? 짜이? 아차아차. 짜이 한 잔 사주시겠다는데. 아차아차. 액도틴 짜르.
6: 파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경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3: 아차.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짜이를 한 잔 사주시는, 이게 바로 파키스탄의 정이죠.
4: 아차.
3: 샤바시. 아차. 릭샤 드라이버? 릭샤 드라이버. 두 분 다 릭샤 드라이버신데 지금 또 타시는 분도 없고 잠깐 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7: You from?
3: 네, South Korea. 아차아차.
4: 살라말라이쿰.
3: 이드 무바락. 아차아차. Thank you. 슈크리아. 슈크리아. 슈크리아. 와, 미타해. 보트 미타해. 아우, 진짜 맛있습니다.
8: 얼마나 살았어요?
3: 아, 저 15년 이 릭샤 운전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 저. Very good, very good. 깜 깨싸해.
8: 깜 티케.
3: 티케. 티케. 아, 저. 아. 까해.
7: 저디 칼와부리.
3: 칼와부리? 아, 칼와부리.

0: 마제달?
1: 아, 마제달.
2: 이게 매형학교.
0: 차차. 아,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세밀카 차라가. 자, 앞세밀카 차라가. 인샬라.
3: 제가 차이를 좋아하는데 이날 유독 맛있더라고요.
0: 아,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제대로 하는 짜이집이었네요. 요거거든요. 아, 이 짜이가 사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만드는 게 다르거든요. 남인도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치고, 근데 또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해서 끓이네요. 우유 넣고, 그 다음에 짜이 넣고, 설탕 넣고.
3: 밀크티 차이는 파키스탄 사회에서 일종의 언어로 통합니다.
0: 그러면 350원. 한 잔에 350원입니다. 오, 짜이가 춤을 추고 있어요. 거품 위에서.
3: 처음 본 파키스탄 사람이 웃으며 건네는 이 차이 한 잔은 그저 350원짜리 음료가 아니라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나눌까요? 하는 관심과 배려죠.
0: 이렇게. 야.
3: 친절한 그 마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0: 아, 반죽을 막 바로 해가지고 촥 이렇게 돌리면서 기름통에 넣으니까 이 반죽이 확 부풀어 오르거든요. 뿌리입니다, 뿌리. 탄두르에다가 넣어서 굽는 게 난이고 기름으로 이걸 굽는 파라타. 기름 없이 하면은 그거는 짜파티.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죽을 해서 튀기면은 이렇게 또 뿌리가 됩니다.
3: 파키스탄의 빵가게 풍경은 언제 봐도 재밌습니다. 탄두르 화덕에 굽는 난이 삼시세끼 먹는 빵이라면 푸리는 특히 아침 메뉴로 인기가 많은 빵입니다. 반죽이 너무 얇으면 기름에 넣었을 때 터져버리고 너무 두꺼우면 부풀지 않기 때문에 손기술로 적당한 두께를 만들어야 빵빵하니 예쁜 푸리가 완성됩니다.
0: 아차해.
2: 아차.
0: 아차.
2: 13년.
0: 13년. 와, 이 가게만 지금 13년째 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와, 여기 엄청 오래된 가게입니다. 1948년부터 했었던 가게래요. 괜히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48년부터 운영된 가게라고 하면은 진짜 아주 완전 줄 서서 먹는 맛집이잖아요. 줄을 서야겠네, 이거. 아유, 꽤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어우, 벌써 제 뒤로 이렇게 줄이 서고 있습니다.
3: 라왈핀디에서도 손꼽히는 할와푸리 맛집. 착착착 반죽을 치대고 지글지글 기름에 튀기고 80년 가까이 도시의 아침을 깨워온 소리들입니다. 가게가 문을 여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천 개의 푸리가 튀겨지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는 곁들여 먹을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푸리는 보통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는데 병아리 콩을 넣은 커리, 촐라이와 아랍어로 달콤한 것을 뜻하는 할와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좋아하는 꿀조합 메뉴죠. 파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역이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전통적으로 육체 노동이 많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탄수화물 중심의 달고 짠 음식들이 발달했죠. 기름진 빵, 푸리와 달달한 할와. 짭짤한 커리가 같이 나오는 메뉴 할와프리는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기 딱 좋은 메뉴입니다.
0: 와, 곰갈빵 같아요.
3: 저는 파키스탄 여행만 50일 정도 했었는데 할와프리는 처음 먹어봅니다.
0: 신기하게 생겼다. 아, 좀 젤리 같은데요, 오히려?
3: 튀김빵 프리는 차파티 특유의 쫄깃함에 곰갈빵의 파삭한 식감이 더해진 맛입니다.
0: 이 프리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름에 튀겼다 보니까 아주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3: 어린이 입맛인 저에게 생소한 듯 익숙한 듯 아주 잘 맞더라고요.
0: 우선 이 할와라고 하는 거의 식감은 감자떡 같은 식감입니다. 근데 설탕을 찍어 먹는 것처럼 달아요. 병아리 콩 카레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살라가 들어간 커리라서 짭짤합니다. 그래서 단짠 단짠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3: 2-3천원 정도에 이 정도 한 끼면 훌륭하죠. 우연히 들른 노포에서 정통 펀자브식 아침을 즐겼습니다. 막 도착한 여행지의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건 낯선 도시와 친해지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오래된 골목에는 구석구석 소소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0: 어? 타이어 같이 생겼는데? 아차. 아, 타이어? 이게 밑창이 많이 달았네. 이것도 타이어구나. 주문하신 게 이 다른 이 밑창을 타이어로 이렇게 덧댄다고 하십니다. 본드입니다. 재밌는데요?
3: 옛날 우리의 길거리 구두빵이 생각나는 모습이죠?
0: 근데 또 타이어로 이렇게 굽을 가는 건 처음 보는데 역할이 아니야 저거? 와. 우선은 저렇게 그냥 대충 붙여서 자른 다음에 지금 그냥 저 가위로 그냥 최대한 핏하게 하는구나. 이제 딱 맞게 자르고.
3: 낡은 슬리퍼를 수선하는데 새 구두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0: 끝났어요.
3: 한참은 더 골목을 누빌 수 있겠습니다.
0: Good, good. Why do you visit?
1: Polishing.
0: 폴리싱. 아차. 요거 수선하는 김에 또 닦기도 하고. 타이어?
1: 예.
0: 얘랑 지금 문양이 달라요. 얘랑 또 달라요. 수선할 때 다른 타이어를 썼나 봅니다, 이게.
3: 파키스탄 남자들에게 슬리퍼나 샌들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날씨가 덥고 맨발로 기도를 할 일이 많다 보니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이 최고죠.
0: 피니쉬! 아차! 와. 새 신발이 탄생했습니다.
3: 허름한 슬리퍼를 애지중지 수선하는 것도 수선 재료가 타이어라는 것도 재밌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버려지는 타이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많은 타이어의 출처는 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 트럭이죠. 3년 전 파키스탄에서 무전여행했던 기억을 살려 트럭 히치하이킹을 시도해봤는데요. 역시 친절한 파키스탄 사람들.
0: 살람 알라이쿰. 살람.

0: 한 방에 얻어타기에 성공했습니다.
1: 페샤와르, 라호르 투 페샤와르. 아차차.
0: 비산 씨와 무함마드 씨는 형제인데요. 건설 자재를 운송 중입니다. 오래된 트럭을 사서 함께 운전한 지 4년째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화물은 대부분 철도가 아닌 육로를 통해 운송됩니다. 나라 전체의 물류를 셀 수 없이 많은 트럭 기사들이 책임지고 있죠.
1: 아, 여기가 이제 자는 공간이시라고.
0: 형제는 길 위에서 먹고 자면서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2: 네, 안다, 네.
1: 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아, 어, 뭐야, 트럭 아트. 야, 이렇게 또 트럭 아트 하는 이런 물품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바로 또 꾸미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차, 아차, 어, 트럭이 높아서 내리기도 힘드네. 아, 이렇게 있구나.
0: 우리가 집을 관리하듯이 파키스탄 기사들은 트럭을 꾸밉니다.
1: 어,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0: 틈틈이 트럭을 장식하는 일이 그들만의 취미이자 문화가 됐죠.
1: 아차. 오케이.
3: 아니
0: 빼곡하게 그려놓은 문양이나 상징. 글귀들은 기사들의 개성 표현이기도 하고 긴 여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기사들에게 트럭은 움직이는 집이자 일터이고 또 작은 사원이기도 한 셈이죠.
1: 아, 베스트. 아, 모든 트럭 기사들이 여기서 이게 차이 한 잔씩 하는 곳이라고 여길 내려주시네. 땡큐, 슈크리아해. 땡큐. 아, 자, 땡큐, 슈크리아. 바이바이.
0: 갈 길이 먼 형제들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지고 형제들이 추천해준 식당에 왔습니다.
1: 살람 알라이쿰. 살라무 알라이쿰. 자,
0: 우리 고속도로에 자리한 휴게소들처럼 파키스탄의 도로변에도 곳곳에 식당들이 있는데요. 대개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가게로 여행 정보에선 찾기 어렵지만 기사들 사이에선 찐 맛집으로 통하는 데가 많죠. 이런 식당을 파키스탄에서는 다바라고 부릅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이 끼니도 때우고 잠깐의 여유도 즐기는 길 위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1: 그 간다싱왈라 국경 쪽에서 감자를 이렇게 챙겨다가 페샤와르까지 이제 배송을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0: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 기사님들의 단골 식당은 일단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1: 자, 타고 온 그 형제분들이 여기가 기사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내려줬는데 먹어보니까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 여기 맛집인데요, 정말. 마제다르해.
4: 아차.
0: 이런 기사 식당에서 나오는 차이는 일반 식당이나 노점과는 살짝 다른데요. 찻잎을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오래 끓여서 카페인 함량이 높고 맛도 더 진한 편입니다. 종일 운전하느라 고단한 기사들을 위한 맞춤 차이죠.
5: 차이 조에는 차이. 이게 드라이빙 길이에 차이. 이제 님 감 아다. 릴렉스 호자다 이제.
0: 긴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졸음과 피로를 견뎌야 하는 직업. 한 잔의 진한 차이가 기사님들에게 보약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있을 모든 기사님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0: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 하나인데요. 이슬라마바드, 페샤와르, 라호르 같은 파키스탄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GT로드가 흘러와 라호르의 간선도로 라비로드와 만나는 지점. 길이 길어지면 중간중간 길목이 생기고 그 길목엔 이렇게 상권이 형성됩니다. 마차부터 트럭까지 온갖 탈 것과 물자들,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1: 어마어마하다. 아차! 자, 제가 도착한 곳은 라호르 외곽에 있는 라비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라비맨디인데 약간 이런 농산물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0: 파키스탄에서 만디는 마켓을 뜻합니다. 특히 도매시장, 집산지 시장을 말하는데요. 여기 라비만디는 과일과 채소, 곡물 등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제 눈을 사로잡는 건 빽빽이 늘어선 트럭들.
1: 알 수 없는 그 꾸밈들이 많아요. 무슨 역할을 하는 애들일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여기?
0: 라왈핀디에서 얻어탔던 형제 기사님들 트럭은 얌전한 거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정말 트럭들이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단 한 대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1: 문. 이게 파키스탄 그 라호르 전통 가옥에서 보이는 문이랑 엄청 유사하게 보이는데
0: 이건 뭐 거의 목공 예술 작품 같은데요. 그리운 고향집을 컨셉으로 한 걸까요?
1: 야, 차 문을 자물쇠로 열었대요. 자, 아차. 우와. 이야.
0: 고풍스러운 나무 문과 대비되는 강렬한 붉은빛의 내부. 파키스탄에서 빨간색은 풍요와 사랑,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 지금까지 트럭이랑은 아예 모양이 달라요. 살라말라이쿰. 와, 살라말라이쿰. 안에가 침대가 이렇게 바로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드라이버. 아, 세 분의 기사분이 같이 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근거리가 아니라 진짜 막 멀리 나가는 그런 차 같습니다. 페샤와르, 가라치.
2: 가라치.
1: 와, 저 밑에 3 days. 와, 3일 운전해서 카라치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0: 땅을 밟고 있는 시간보다 트럭을 타고 달리는 시간이 훨씬 긴 기사님들.
1: 땡큐!
0: 집보다 트럭을 더 소중히 가꾸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1: 저 앞에서 본 거는 다 작은 트럭들이었는데 큰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트레일러도 여지없이 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네요. 살라말라이쿰. 베트남 진해, 코리아세.
0: 트럭 아트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한다는데요. 트럭 전체를 최고급으로 꾸미기 위해 몇 년치 소득을 몽땅 투자하기도 한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또 하셨어?
2: 네, 세븐의 쇼크를 대고로 이렇게 한번 굳고 차례했어요.
0: 며칠씩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할 때가 많다 보니 트럭의 안팎 모두 기사의 취향과 편의에 맞춰 변신을 거듭합니다.
1: 와, 이게 안에만 자는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 뒤에도 있네. 우와. 아. 아, 팬. 아, 선풍기도 있어요, 안에. 안에 라이트도 있고. 야, 이 안에 보시면 자칫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또 얘를 당겨서 내리면 뒤에서 지금 선풍기도 작동을 하고 또 살짝 크로칸 줄이면 빛이 또 나옵니다. 또 이걸 이렇게 하면 꺼지고
0: 트럭들 한

0: 한 대 한 대 들여다보는 게 마치 처음 온 친구 집 구경하는 것처럼 새롭고 재밌습니다.
1: 와.
2: 아하.
1: 아. 오. 오케이. 아차, 아차. 하이, 살람알라이쿰. This is your sleeping bed. 아하, 아차, 아차. 이란, 터키, 이라크까지도 가신대. 그러니까 두 달을 진짜 이 도로 위에서. 타지키스탄. 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리아.
3: 네.
0: 힘들 법도 한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해맑은 기사님.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1: 한참이 남네요. 뒤에는 그 또 짐칸으로도 쓰시고. 우와, 우와, 우와. 아, 예, 팬이 있대. 아, 선풍기도 있고.
0: 저라면 여기서 두 달 가까이 자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1: 어이구. 이야. 어이구, 또 신발은 이렇게. 어이구. 편하기는 한데, 이 자다가 가끔씩 좀 악몽을 꾸거나 이럴 때 이렇게 딱 바로 머리를 박게 되는.
0: 이쯤 되면 파키스탄의 트럭 기사들은 현대판 유목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럭 구경에 정신이 팔려 깜빡했는데 제가 찾은 곳은 라비만디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1: 진짜 이 라호르의 그 도시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것 같아요.
0: 저는 세계 어딜 가나 꼭 들릴 만큼 시장을 사랑합니다.
1: 하이, 살람. 살람 알라이쿰. 꿀리. 오, 살람 알라이쿰.
0: 구슬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과 싱싱한 제철 먹거리들을 보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낯선 시장에선 의외의 익숙한 풍경을 만나기도 하죠.
1: 다 한국 신문이야. 아이고.
4: 이게 마주리 깃달레테요.
5: 예. 다이소리 약도.
1: 아, 250 루피. 원 바스켓 딜리버리.
0: 트럭이 과일과 채소들을 부려 놓으면 짐꾼들의 걸음도 빨라집니다.
1: 40 kg. 아. 오케이, 바이바이.
0: 이렇게 소란하고 땀내 나는 시장이 저는 참 좋습니다.
1: 어휴, 이발소까지 있어. 아니, 길거리에 있는 이발소는 사실 이제는 너무 당연한데, 야, 이렇게 농수산물 센터 안에도 이발소가. 살람 알라이쿰. 아차, 아차, 아차해. 아우, 섬세하시네. 살람 알라이쿰. 아까 남카해.
4: 노합칸.
1: 노합칸, 메라남 진해. 내 꼬리야, 세훈.
0: 파키스탄에서는 거울 하나, 의자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이발소가 됩니다. 파키스탄 성인 남자들 대다수가 수염을 기르는데요. 보편적으로 수염은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는 신앙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스타일을 따르는 거죠. 수시로 수염을 다듬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이발소를 볼 수 있는데요.
6: One of the special saloon.
1: Special saloon.
6: Yeah, the finger art saloon. I want to try.
1: Yeah. No try, just to see it.
6: Okay.
1: Hi, salam alaikum.
7: Waalaikumsalam. Hello.
0: 현지 코디가 추천한 이발소.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8: What is that? What is that?
1: Just a cream?
7: Yes. Uh-huh. I make it.
1: You make it?
7: Yeah. Uh-huh.
1: Funny? Funny?

0: 오, 진짜 타요. 어? What is that?
1: I make it.
0: Secret?
1: Yes.
0: Okay. Okay.
2: 일명 파이어 헤어컷. 불꽃 이발하는 곳입니다.
0: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I like it.
0: Yeah. One more. One more. You want? One more.
1: One more.
0: One more.
2: 16년 차 이발사 아잠 씨가 오랜 연습 끝에 개발한 방법이랍니다.
1: Soft and silky, smooth. Oh, this is my art, fun.
3: Fun?
1: Yeah.
3: Yeah. This is his art.
1: Pakistan Lahore is only one man.
3: One man.
1: Yeah.
3: Wow.
1: This fire guy. That's
4: amazing.
1: Amazing.
2: 이 흡족한 표정에 제대로 영업당했습니다.
0: Okay, let's go. Yes. 아니 이게 솔직히 아까 들었을 때는 못 믿었는데 막상 보니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이거?
1: You like it? You like it? Like it?
0: Yeah. 많은 곳에서 뭐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잘라보고 해봤거든요. 일부러 여행의 하나의 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1: Oh. The water.
0: Yeah, water. Yeah. I'm getting relaxing. Special cream?
1: Yes.
0: Okay.
2: 직접 만든 제품을 바르고 불꽃으로 열 처리하면 머리카락이 매끄러워진다는데요.
1: Are you ready?
0: Yeah.
1: It's okay?
0: Yeah.
1: That is fully enjoying.
0: Okay.
1: Fireball. Wow! Yeah!
0: Oh, my hair is burning! Yeah! Yeah. 와, 신기하다. 와, 와, 와우! 아, 재밌다.
2: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 정확한 효능은 알 수 없지만 체감 효과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1: Come here.
0: Okay. 오, 진짜 부드러워졌다. 실키.
1: 예. 예.
0: 우와. 오,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1: 오케이.
0: 하이파이브. 예스.
1: 보다차.
0: 아, 너무 시원해요. 예, 윤기가 좀 있지 않나요, 여기?
4: 오케이, 땡큐. It's a very special experience. Thank you.
1: Thank you. Thank you. You welcome my shop.
4: Okay. Don't forget me.
1: Yeah.
4: Yeah, okay. Bye bye.
2: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쌓인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신시가지의 넓었던 길은 구시가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집니다.
0: 와, 저기 저 앞에서 나오시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가면 이게 통과가 안 돼.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4: 아, 살람 알라이쿰.
0: 와, 지금 제가 온 곳은 니카 겔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겔리가 좁은 길을 뜻하고 니카는 결혼을 뜻해서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결혼 골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어느 작가가 말을 했대요. 남자가 이쪽에서 오고 여자가 이쪽에서 오면은 둘이 마주쳐서 결혼을 해야 될 정도로 좁은 곳이다. 이런 재밌는 농담이 있는 골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걸어 보니까 진짜 너무 좁아요.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나는 갈 수 있는데 또 이슬람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천천히 기다려주고 먼저 보내고 각오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2: 라오르의 거대한 미로 속을 걸어봅니다. 와.
4: 알람 알라이쿰.
0: 와, 여기 심지어 여기는 또 약간 삐뚤게 지어져가지고 건물이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휘어졌어요. 야, 재밌다 여기.
4: 살람 알라이쿰.
1: 와,
4: 잘 봐요.

0: 잘 빠이. 야.
1: 정처 없이 골목을 걷다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0: 아, 여기 있다. 침대. 짜르빠이.
2: 야.
0: 짜르빠이. 와우.
1: 차르파이는 남아시아에서 널리 쓰이는 침상 겸 평상입니다. 지나온 라왈핀디 기사식당에서 기사님들이 차이를 마시고 누워 쉬던 곳도 바로 이 차르파이였죠.
0: 오, 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의자를 만들고 계시고, 여기는 이렇게 또 진짜 실제로 짜르파이. 통화. 아, 또 얼마나 이게 지루한 노동이시면 이렇게 통화를 고무줄로 저렇게.
1: 통화 중에도 손놀림은 잠시도 쉬지 않는 프로.
0: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게 보면 안에 문양을 집어넣어야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번갈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계산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어떤 줄은 지금 두 칸, 어떤 거는 세 칸, 막 이렇게.
1: 이런 분이 바로 생활의 달인 아닌가요?
0: 이게 또 텐션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무로 해서 무게는 거기로 받치고.
1: 차르파이 공방과 판매점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100년 넘는 역사의 골목시장입니다.
0: Very good. 보타차. 차르파이. 오호. How long time making this just one? Three days.
2: Yeah.
0: Three days. Oh, those and three days. Local.
3: Local.
0: 이게 완전 전통이었대요. 나무로. 이 대프레임까지도. 지금은 더 가볍게 하려고 이제 저런 철제를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1: 이 시장의 이름은 완마켓. 여기서 완이란 차르파이를 만들 때 쓰는 끈이나 밧줄을 말합니다. 일반 침대의 매트리스 역할을 바로 이 완이 하는 거죠.
0: 길이 같은 걸 굳이 재지를 않으시고 그냥 눈대중으로 가시네. 이제 이걸 살짝 풀어서 얘네를 딱 쪼으시네. 그렇지, 그렇지. 보따차.
1: 가볍고 시원한 차르파이는 파키스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 가구입니다.
4: 바바지,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5: 50.
0: 와, 50년. 와.
6: 한국 가오?
0: 어? 한국?
6: 아, 안녕하세요.
0: How did you know Korea? 아,
6: 이태원.
0: 오, 일했어요? 아, working in Korea?
6: Korea.
0: 오,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아. You also selling 짜르파이? No?
6: Shopping.
0: 아, okay.
5: 이게 파키스탄이 저 culture 해. 이 bed 이들 use 니 करते ज्यादातर जो देसी बंदे हैं वो 4 रुपए यूज करते हैं
7: गांव में
5: जनता हां विलेज में गांव में ना ज्यादातर ये चीज यूज होती है और हमारे इधर कल्चर में जो था ना शादी ब्याह में ज्यादातर जो बेटी को देते हैं ना 4 रुपए जो था ना ये जहेज में डाल भी देती
0: चाचा सीट डाउन ओ 좋아요 엄청 짱짱한데요 이거
7: 빠빠
0: 오 빠빠 마스터 짜르파이 마스터
7: 8원 테이블에
0: 와우 8원?
7: 아 얘도 봐도 되게 가격이 빠라
0: 오 여기 전통 그 무술 스포츠 중에 8원이라고 있거든요 레슬링 같은 건데 씨름 같은 거 그 선수셨대요
7: 아 미티
1: 어쩐지 밧줄 감는 힘이 펌상치 않으시더라고요
0: 와 힘이 손
8: 당시 가운데 이스와 같은 라마자네
0: 와 오따 와 손가락 두께가 뭐야 와
1: 골목 시장의 은둔 고수 짜르파이 어르신이 왕년에 했다는 운동은 전통 레슬링 펠와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행에서 펠와니 경기를 보려고 했거든요. 말 나온 김에 구즈란 왈라에 들렀습니다. 구즈란 왈라는 시크 제국을 세운 라지트 싱의 출생지입니다. 무굴 제국이 쇠락한 18세기 말에 등장한 시크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0: 그런 역사가 바탕이 된 걸까요? 구주란 왈라는 레슬러의 도시, 장사의 도시라 불립니다.
1: 오, 야, 훈련 빡세게 하는데요? 몸에서 막 또 막 빛이 나요. 땀인지 기름인지. 와. 근데 지금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아령이 그냥 쎄, 쎄. Can I get that? 우와! 와, 한 20kg 되겠는데요, 이거? 우와!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와, 근육 갈라지고 보세요, 이 친구. 와.
0: 이렇게 탄탄한 잔근육 만들기가 진짜 힘든 건데, 몸만 봐도 훈련 강도가 느껴집니다. 구주란 왈라의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또 취미로 펠완이를 수련한다고 합니다.
1: What kind of oil? 사르소. 사르소, 사르소. 아, 머스타드 오일. 그거래요. 오, 약간 그 향이 납니다. 그 톡 쏘는 향이. 오, can I touch? 오, 오, 오. 머스타, 사르소 오일. 베이비. 저도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 친구.
0: 젖살이 포동포동한 꼬마 친구도 거친 펠완이의 세계에 벌써 입문했네요.
1: 아차, 아차.
2: 지섬 나름 오자다 해. 하드니 오다, 캐머 오디, 뭐, 니글 자티, 스케사. 지섬 나름 오자다, 라체 가티, 빈데메.
1: 제대로 한번 보여주신대요. 오! 아. 이게 푸시업 하면서 약간 스트레칭도 겸하는 것 같은데요.
0: 파키스탄에서 펠완이 선수는 강인한 남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1: 와, 이거 한, 와, 한 30kg 되겠는데요, 이거? 와우.
3: 오케이, 오케이.
0: 무굴 시대에 크게 발전한 운동인데, 훈련법이 그 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 거의 지금 인간 변기 같은 거죠.
0: 경기장은 흙바닥. 자신이 싸울 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펠완이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2: 아,
1: 이거 자체도 이렇게. 아, 10 kg? 10. 와, 10kg입니다. 10kg. 야, 이거 10kg고. 와, 15 kg.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자체가 훈련이 맞아요. 야, 이거 광배. 저는 10kg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15kg는. 우와! 우와! 와, 장난 아닌데, 진짜.
0: 이번엔 허벅지 힘을 기르는 훈련인데요. 운동하면서 경기장 평탄화 작업까지 동시에 합니다. 우리네 시골 밭에서 하던 썰의질과 똑같죠? 하나 다른 건 소 대신 사람이 끈다는 거.
1: 아, 이렇게? 오케이. 야, 울퉁불퉁해서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어우. 펠완!
0: 경기장이 준비되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4: 원, 투, 쓰리!
1: 오! 오, 바로 시작인가 봐, 이게.
0: 페르시아와 인도의 레슬링이 결합한 펠완이는 아주 격렬한 운동입니다.
1: 오! 근데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한 판 뒤집기, 뒤집기. 아, 버티고.
0: 저도 여기서 가장 무서워 보이는 선수와 한 판 붙었는데요. 아침부터 힘은 쭉 빠졌지만 대신 즐거운 추억을 가득 얻어갑니다.
1: 파키스탄 진다바! 진다바!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갑자기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요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드럼스틱 카츠오리.
3: 1년에 한 번, 한 달만 만날 수 있는 풍경. 이슬람의 라마단,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해질 무렵이면 달라지는 도시의 리듬. 그 낯선 하루들이 모여 잊지 못할 여행이 됩니다. 펀자부 지방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우르를 보지 못한 자, 태어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파키스탄만의 이국적인 매력이 흐르는 도시 라우르에서 오늘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우르는 파키스탄 펀자부주의 주도입니다.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정치, 행정적 수도라면 라우르는 역사와 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최소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 이야, 멋있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라우르 구시가지의 델리 게이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아우르던 무굴 제국 시대에 16세기 후반 아크바르 황제가 이 라호르를 수도로 정하면서 새롭게 정비된 이 도시 성곽과 성문입니다.
3: 무굴 제국 시대, 라우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13개의 높다란 성문이 도시 길목을 지켰습니다.
2: 무굴 제국 시대 때는 여기 라호르랑 델리가 다 하나의 무굴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가면은 지금 현재의 델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을 델리 게이트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3: 세월 속에 성문 상당수가 소실되고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2: 와, 갑자기 완전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3: 델리 게이트 안에 구시가지. 낡은 책장에 오래된 앨범을 펼치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간이 살짝 비껴간 듯한 이런 거리를 누비다 보면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참새 장수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2: Hi. Nice to meet you. Why do you catch the birds?
4: I'm like, yeah, they're beating up.
2: Acha, acha. Acha.
4: One bee, 200.
2: 제가 이분한테 참새 한 마리당 금액을 내면은 한 마리씩 풀어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기도를 안고 참새가 이제 날아가면서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3: 불교의 방생과 비슷한데요. 갇혀있거나 위험에 놓인 생명을 풀어주는 건 이슬람에서도 선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좋은 일 좀 하고 가야죠.
2: 오! 오! 요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3: 제가 날려보낸 참새들은 지금쯤 어느 하늘을 여행하고 있을까요?
2: 고양이. 또 무슬림들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말했을 때 후카, 후카. 와, 이게 그 물담배, 옛날 물담배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물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불이 있죠. 요거를 이제 태워서 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불은 안 돼 있어서 와. 라마단. 라마단. 오케이. No food, no smoking.
4: No.
2: 오케이. No eat. 오케이. 라마단.
4: 아이로자.
2: 아하. 인샬라. 라마단에는 철저히 금식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또 이런 뭐 담배도 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5: 작두다.
3: 라마단이라 직접 시범을 보여줄 순 없지만 호기심 가득.

0: 익숙한 여행자를 위해 이것저것 꺼내 보여주십니다.
1: 와, 요게, this is 타바코. 와, 이게 담배라고 합니다, 이게. 오!
0: 꼭 굵은 밧줄 같지 않나요? 담뱃잎을 수분이 있을 때 꼬아 말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1: 이 저울도 완전 옛날에 그 법원 엠블럼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저스티스. 야, How many years? 18 years. 이 라오르도 실크로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 무역의 교차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50g입니다. 50g. 야. 슈크리아. Thank you.
0: 제가 찾은 3월은 무슬림들에게 아주 중요한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1: 살람알라이쿰.
0: 예전에 여행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1: 지금은 라마단 금식 시간이라서 문을 다 닫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다 닫혀 있죠? 원래 이쪽이 유명한 푸드 스트리트거든요. 아, 여기도 지금 딱 보면 탄두리가 난 베이커 난 네. 그런 데거든요. 지금 난 만들고 하는 데인데.
0: 한 달 남짓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는 라마단. 도시의 볼륨이 살짝 낮아지고 한결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금식을 하다 보니 많은 식당들이 낮장사를 접지만 똑같은 일상을 사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1: 두스브러시? 와, 이게 칫솔이네요, 칫솔. 지금 그냥 나뭇가지거든요.
0: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도 자주 썼다는 천연 칫솔. 이슬람권에서는 특히 기도 전에 미스와크로 치아를 깨끗이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씹어서 연화를 시켜요. 그럼 얘네가 하나하나 이렇게 가닥이 되는데 마치 칫솔 모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고 좀 소리가 들리시나 이게 엄청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파키스탄의 오래된 옛날 그 자연의 양치법이라고 합니다.
0: 식당 거리에 식당들이 문을 닫으니 오히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1: 남카헤.
2: 샌들, 샌들.
1: 샌들. This one, please.
2: Yeah.
0: 과일이나 허브, 꽃잎으로 만드는 샤르바트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즐겨 마십니다.
1: 아니, 아니.
0: 페르시아 의학서에 왕실의 의사가 소개한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오래된 음료라는데요.
1: 와, 오, 시원하다.
0: 무굴 제국의 황제 바부르는 샤르바트를 차갑게 마시기 위해 히말라야 얼음을 가져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1: 와, 진짜 시원하다. 탄다. 보호트 탄다 해. 와.
3: 이게 이스메 바두리. 이스메 솜프. 솜프 라이치. 이스메 비 라이치. 얘는 이게 플레버라. 이스메 저리 부디야 나. 에크 부디 니 해.
4: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shop?
3: جی قائم شدہ 1900 دادا پر دادا بڑوں سے بزرگوں سے چلتا آ رہا ہے 126 سال
1: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한약방 같은 옛날 어디 동네 시골에 있었던 옛날에 그런 약방 같은 곳에서 있었던 그런 처방 같은 게 타고 내려오면서 이 더운 라오르에서 이 하킴 샤벳이라고 하는 걸 한 잔 먹으면은 열을도 내려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민간 오유.
0: 손님이 한 잔을 주문해도 따라주는 건 사장님 맘대로. 그 무심한 듯 따뜻한 인심에 여행자의 갈증이 시원하게 씻깁니다.
1: 와. 미타 해. 보트 미타.
0: 라마단 오후의 먹자 골목은 이렇게 한산하지만 오히려 바빠지는 식당도 있습니다.
1: 어우, 요 앞집에 사람이 많이 서 있는데요?
0: 라마단을 잊은 듯한 이 가게.
1: 아, 살람 알라이쿰. 카초리.
5: 아, 카초리.
1: 카초리. 아, 드럼스틱 카초리.
5: 드럼스틱 카초리.
0: 알고 보니 라마단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0: 각이었습니다.
1: 지금 요거는 인도 아대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카초리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라마단 기간에만 특별하게 이 다리를 하나 꽂아요. 그래서 드럼스틱 카초리라고 불리는 메뉴를 라마단 기간에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 아주 특별한 메뉴입니다. 특별한 메뉴. 아니, 또 라마단이라서 저만 또 먹는 게 또 항상 이 죄송스러워요, 지금.
0: 밀반죽에 닭다리 살과 각종 채소, 향신료를 넣고 바삭하게 튀겨내는 카초리.
1: 전 얘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 다리가. 어?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 이제 카초리,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꽂으면은, 여기 이제 이거를 넓적다리 드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럼스틱 카초리가 되는 겁니다.
2: What ingredient include this one?
3: Ande, ghost, or masala jate.
2: Ah, masala. Okay, acha, acha.
3: Brand ball.
2: Oh.
3: Chane chutney.
1: 약간 버섯게 같은 맛이에요. 야. 어딜 가나 이런 빵 종류는 이런 커리에 많이 찍어 드시는 것 같아요.
2: 마그달.
1: 스파이시?
3: 스페셜.
1: 스페셜. 오케이. 미타해.
3: 이게 미타해.
1: 미타해. 아, 이거는 칠리 소스입니다. 스윗 칠리 소스. 와. 요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데요. 고로케를 칠리 소스에 찍어 먹는 맛.
0: 하루에 금식이 끝나고 먹는 첫 끼를 이프타르라고 하는데요. 드럼스틱 카초리는 인기 있는 이프타르 음식입니다. 종일 굶은 후에 먹는 첫 식사인 만큼 포만감이 크면서 평소엔 잘 먹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드럼스틱 카초리가 딱 그런 음식이죠.

0: ये इंडिया से मेरे दादा अबू बनाते थे इसको
1: अच्छा
0: वहाँ से जो बानी है वो मेरे वालिद साहब हैं शेख हाजी मोहम्मद मुख्तार साहब उन्होंने इधर 45 ईयर सर्विस की और 95 से लेकर 31 साल मुझे हो गए
2: 3대째 가문의 레시피로 만드는 드럼스틱 카초리 라마단 동안 하루에 5,000개씩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직접 먹어보니 왜 인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걸까요?
3: 사장님께서 선물을 짜드니 드럼스틱 가조리 땡큐 땡큐 땡큐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오케이 파키스탄 바이 가이즈 3년 전에 파키스탄을 여행했을 때도 느꼈지만 평면이 많이 깨진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님이 외국인이 오면은 신이 보낸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해주는데 아 이게 또 색다른 파키스탄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 저는 파키스탄 여행을 통해 이슬람 문화를 접했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간 국제뉴스를 보며 생긴 막연한 편견이 거치고 나니 따뜻한 무슬림들의 미소와 그들이 쌓아 올린 아름다운 유산들이 보였습니다.
4: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를 못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딱 5분만 촬영을 해도 된대요.
2: 바드샤이 모스크는 무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17세기 건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모스크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골목의 소음이

0: 이 침범하지 못하는 모스크에는 350년의 고요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붕의 돔과 높은 천장, 아치구조, 또 단단한 석재벽 등 바드샤이 모스크는 건물 전체가 공명기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데요. 그 덕분에 마이크도 없던 시절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의 기도가 모스크에 울려 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그냥 이 목소리는 안 울려요. 근데
2: Low frequency.
1: 와, 진짜. 속삭이듯이 완전 저음으로만 얘기하면 그 이 베이스.
0: 무굴 제국의 위대한 유산 바드샤이 모스크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또 다른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이야, 엄청 이뻐졌네. 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바드샤이 모스크 바로 앞에 있는 푸드스트릿입니다. 제가 전에 파키스탄 여행했을 때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도시 재정비를 통해서 건물 외관에다가 색깔을 칠했고 그래서 이제 또 요즘 파키스탄의 MZ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0: 목조 발코니와 옥상을 가진 서로 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런 양식의 건물을 하벨리라고 합니다. 무굴 제국부터 영국 식민지 시대까지 귀족들의 저택으로 많이 지어졌답니다.
3: 네, 또 무엇보다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야경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바드샤이 모스크가 밤이 되면은 멋진 야경을 뽐내는데 바로 이 레스토랑들 위에서 루프탑에서 그 야경을 보는 게 아주 손꼽히는 멋있는 곳입니다. 하이, 살람 알라이쿰.
4: 와알라이쿰 아살람.
3: 와, 오, 시원해. 아.
0: 이곳은 방치돼 있던 옛 하벨리를 복원해 레스토랑으로 꾸몄답니다.
4: 150.
3: 와, 엄청난 곳이네. 루프탑에 루프탑이에요. 우와. 베리굿. 우와, 아차, 보다 아차. 우와. 진짜 멋있다. 와. 이쪽에 보이시는 게 바드샤이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살짝 보이는 데가 라호르 포트, 그리고 이제 요 앞쪽으로 있는 데가 이제 라호르 구시가지죠. 야. 저 골목을 헤맸을 때는 대체 이곳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엄청 헷갈렸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시야가 진짜 뻥 뚫리고 가슴이 뻥 뚫리네요.
0: 라호르 최고의 뷰 맛집. 라마단 기간엔 예약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 근사한 전망 속에서 이프타르를 즐기려는 거죠.
3: 와요.
5: We have time for iftar.
3: 몇 시지? 20분 남았습니다. 아직 해가 떠 있어가지고 아, 안 돼요 지금. 예, 이프타르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쩐지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다 기다리고 사진 찍고 있으십니다. 와.
0: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라마단에 금식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공 장소에서만큼은 금식 시간 중에 먹고 마시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이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요.
3: 극진한 대접인데요.

0: 제거리야.
1: 라우르의 하늘이 바드샤이 모스크의 붉은 빛을 닮아갑니다. 물러가는 태양과 함께 오늘의 금식이 끝납니다.
2: Finish. Iftar은. Okay.
1: 파키스탄의 모든 무슬림들이 금식 후 첫 식사, 이프타르를 시작합니다. 라마단의 금식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만 해당합니다. 해가 없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 금식에 대비해서 고열량 음식 위주로 먹습니다. 본래 이슬람 문화에서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만큼이나 공동체 문화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함께 금식하고 함께 이프타르를 나누면서 강한 유대감을 갖습니다.
3: 13시간을 금식을 하고서 이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좀 많은데요, 접시에 지금. 오랜만이다. 내 사랑 뿔라우. 중앙아시아에서는 필라프라고 불리고 지금 여기서는 뿔라우라고 불리는 그 유목민들이 즐겨 먹었었던 기름밥입니다.
1: 낮 동안은 비우고 밤이 되면 함께 모여 채우고 나누는 사람들. 라마단의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3: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 모스크라고 하는 이 미나렛이나 저 돔의 형태나 그 옛날에 진짜 인도에서 이 불금 사한들 갖고 오고 대리석 갖고 오고 여기 이렇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 무굴 제국은 진짜 얼마나 찬란했었으면은 이 정도로 큰 모스크를 만들었는지.

0: 1400년이 넘게 이어져온 라마단 문화처럼 한 시대가 다음 세대에 남겨준 것이 오래 살아남으면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값진 유산은 웅장한 모스크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론 평범한 시장통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지금 제가 온 곳은 모장 바자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라오르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한 곳입니다. 살람 알라이쿰. 살람.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살람 알라이쿰. 살람. What is that? 난?
2: 난.
1: 난.
2: 비프
1: 난. 비프 난. 오.
0: 이 가게는 파키스탄에서도 난의 명가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1: 스미? 오, 이거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오, 굿, 아차, 아차, 아차.
3: There's a salsa waiters. Abhi bhi waiters chalte. Main laya nahi hai. 150 saal purana test aur abhi waiters hai. Wohi misal hai, wohi sara kuch.
0: 파키스탄에서 들른 모든 노포가 그랬듯 여기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1: 이 발효가 잘 됐는지 엄청 그 빵빵한 느낌이 나요. 때리는데 소리가 좋은데요? 대충 봐도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또 현업에서

0: 직접 반죽을 하시는 모습이 엄청 인상 깊습니다.
1: 3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사장님의 직원들도 대부분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
0: 아, 이거 어디 전자 저울만 있으면은 하나하나 알알이 다 무게를 재도 다 비슷한 무게가 나올 것 같아요.
1: 대를 이어 전해져온 레시피와 직접 개발한 효모는 이 집 난맛의 비밀입니다.
0: 느낌은 완전 찹쌀떡 같아요. 탱탱탱탱탱.
1: 여기서는 일반적인 난도 굽지만 다른 난 가게에서 보기 힘든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난 속에 고기를 넣은 키마난.
0: 이 집이 유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반죽 안에 넣는 이 간 고기.
1: 만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데요.
0: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거를 꽃갈 모양으로 한 바퀴 돌렸거든요.
1: 이렇게 하면 반죽 속에 고기가 밀착되면서 육즙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겹겹이 말린 반죽이 익으면서 식감도 더 좋아지고요.
2: 이들 마탄 비밀 때, 치킨 비밀 때, 비프 비밀 때, 로그니 난 비밀 때, 카시카샬 난 비밀 때, 굴바하르 난 비밀 때, 사다 루티, 사다 난, 사다 루티 아마르 파세. 예, 로그네, 골카,
0: 골카,
2: 오카줄카, 오라가네, 예, 우퍼 케마이 스와싱글 마르네 케마 니 니클레바.
1: 19세기부터 사랑받아온 전설의 난가게.
0: 다른 곳들 많이 여행도 해보고 난도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방식 자체는 처음 봤습니다.
1: 국빈 만찬장의 식탁에 이 집 난이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드디어 제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키마 난이라고 불리는 건데 키마가 고기를 다진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짐육이 들어간 난이에요. 아, 우선 냄새 너무 좋고요. 이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그 향기가 느껴지는데 왜 이곳이 여기서 이 사랑받는 노포 맛집이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곧 맞아다.
1: 하루 다섯 번 무슬림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울려 퍼집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이 아잔 소리가 이프타르의 시작 알람도 되는데요. 파키스탄의 많은 모스크에서는 라마단 한 달 동안 공짜로 이프타르 음식을 나눠줍니다. 여기는 모장바자르 인근에 있는 작은 모스크입니다.
0: 와, 치킨,
3: 아, 치킨
0: 달.
3: 전화.
0: 이제 30분만 지나면 이프타르가 됩니다. 이프타르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이 풀리는 시간을 이프타르라고 말하거든요.
1: 재정이 넉넉한 대형 모스크가 아닌 이런 작은 모스크에서는 대개 지역 유지가 음식 비용을 후원합니다. 라마단 동안 무슬림들은 자선과 나눔 등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기부도 그 일환입니다.
4: 이슬리에 게 수바 사라딘 조 람잔 메 무슬마노 카 로자 호타 해. 수바 세히리 호티 해. 파자르 키 나마즈 케 왁트 우스케 바드 마그리비 호가 이프타르 호타 해. 토 사라딘 쿠치 니 카테 오르 마그리비 케 왁트 조 이프타르 케 리에 함 카나 타이아르 카르테 해. 오르 다와트 암 호티 해. 케 조 비 우스메 아예 오르 아케 카나 하마레 사드 카에.
1: 선행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제각각. 나눌 것이 없는 꼬마 무슬림들은 어른들의 일손을 도우며 나름의 복을 짓습니다.
0: 동네 아기들이 같이 와서 지금 이 이프타르를 준비하고 있어요. 와, 여기 앉아? 오케이. 오케이. 자. Are you hungry?
5: Yes.
0: Hungry?
5: Yes.
0: You guys are waiting. Iftar. Friend. Okay. Mess. Dora.
5: Friend.
0: Toast. Toast.
5: You be friend.
0: Okay. Toast. Toast.
1: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중 네 번째 예배. 마그리브 아잔이 울리는 순간 금식은 종료되고 이프타르가 시작됩니다. 모스크에서 준비하는 음식은 하루 350인분. 메뉴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난과 병아리 콩 수프, 대추 야자, 튀김 음식 등이 있습니다.
0: Bismillah.
1: 축제 같았던 레스토랑의 이프타르와는 전혀 다른 모스크의 경건한 이프타르.
0: 자, 이제 이프타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일 때는 이 데이치라고 불리는 대추 야자를 첫 번째 먹고서 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1: 그 옛날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랬듯이 대추 야자와 물을 시작으로 천천히 하루의 허기를 채웁니다. 식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배고픈 이라면 누구든 앉아서 선한 마음이 담긴 1인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프타르를 마친 사람들은 자연스레 수도가루가 몸을 씻습니다.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 육체를 정결히 하는 우두 의식입니다.
0: 원래 이슬람 문화에서는 총 다섯 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라마단 기간에는 타라위라고 불리는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해요.
1: 금식과 이프타르 또 추가 기도와 성서 읽기까지 이제 라마단의 하루에서 딱 한 가지 순서만 남았습니다.
6: You come to my home. You see how we do sahing.
0: 라마단 금식이 시작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그 식사가 있거든요. 그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자고 이제 또 이 친구가 초대를 해줬습니다.
1: 달과 태양이 자리를 바꾸기 전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초대를 받긴 했지만 정말 이 시간에 남의 집에 가도 되는 걸까요?
0: 오, 파이산.
7: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6: Come here, please, come here.
7: Okay.
6: So I just want to like give you my country flag. I want to welcome you with my country badge.
7: Okay, thank you.
6: So, okay.
1: 걱정이 무색하게 반겨줍니다.
7: So your mother?
6: Yes, it's my mother. She's my mother.
7: Salam alaikum.
1: 저를 초대해준 친구 파이자는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홀로 분주하게 새벽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6: This is paratha. The different things we made for iftar is like fried some samosas and like there are different things.
1: 공특이 직전에 하는 식사, 수후르. 하루의 금식을 버티기 위해 든든하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8: 저거는 한국 닭볶음탕 같이 생겼어, 볼 때마다.
6: What's your favorite dish in South Korea?
8: 닭볶음탕.
6: 닭볶음탕.
8: Yeah, seems like. I think 900% same. Oh.
1: 어느새 오전 4시를 향해 가는 시간.
7: 살람 알라이쿰. 아버지 지금 막 일어나셨습니다.
1: 기름에 구운 빵 파라타와 토마토 소스에 버무린 치킨, 달걀 부침까지 따끈한 집밥 한 상입니다.
6: I'll give you one egg.
7: Omelette.
6: Omelette and the paratha.
7: Okay.
6: Here we go.
7: Thank you.
6: I recommend you to try this with the
7: Loganina. Yeah, okay.

0: Thank you.
1: Okay.
0: Thank you, Faizan. Thank you, Baba. Thank you.
1: Thank you for coming.
0: Thank you, Baba. Okay. Bye-bye, Mama. Thank you. Shukraya.
1: See you next time.
0: Yeah, see you. Hi, salam.
2: 무슬림처럼 살아본 며칠. 저는 다시 여행자 모드로 낯선 도시 카수르로 향합니다. 길 따라 끝없이 펼쳐진 펀자브 평야. 사탕수수, 겨자, 밀 등 갖가지 농작물의 고향이자 부지런한 농부들의 땅입니다.
0: 와,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가던 길에 지금 이 드넓은 평야 같은 게 있었는데 뭔가 연기가 엄청 피어오르더라고요.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What are you doing here? 구르. 구르 구르. 아, 슈가케인. 슈가케인. 아하.
2: 구르는 사탕수수로 만드는 펀자브 지역의 전통 설탕입니다. 수분이 대부분인 사탕수수 즙에서 당분만 남기려면 오래도록 졸여야 합니다.
0: 쓰리. 어, 3시간 정도 이렇게 팔팔 끓이신다고 합니다. 오호.
2: 걸쭉해진 사탕수수즙은 그대로 두면 울퉁불퉁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고운 결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저어주는데요. 사탕수수 본연의 색과 향이 살아있어 일반 설탕보다 풍미가 깊고 구수합니다.
0: 엿이다, 엿. 사탕수수 엿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맛은 또 울릉도 호박엿 맛이 나고. 와, 너무 맛있다.
2: 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설탕수수가 여기 있구나.
3: 간니. 아하. 짙네 루르데 이제 또 짠. 짜르.
0: 짜르. 짜르.
3: 하, 짜르.
0: 쭉쭉 짜보겠습니다.
3: 내가 인생.
2: 겨울에서 봄, 펀자브 평야에 많이 자라는 사탕수수를 앞찻기에 넣고 착즙해줍니다.
0: 이야, 엄청 잘 나온다. 얘네가 이 미세라가 지금 배관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배관 타고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3: 이세 조에나 스파이 베터 조에나 되기 कोई गंदगी वगैरह नहीं आएगी इसके अंदर इसलिए थोड़ा सा वाई के ऊपर रखा है दूर रखा है
0: 야, 지금 방금 저희가 압착해서 여기 이만큼 나왔습니다. 와. 자. 어, 냄새는 그냥 설탕인데요? 와. 그냥 설탕물 그 자체입니다. 너무 달아요. 와. 미타해. 보트 미타. 진짜 달아요, 진짜.
3: 내추럴해.
0: 네, 내추럴. 오가닉해. 오가닉 슈가. 어, 너무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보트 미타.
2: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쪼그려 앉아 만드는 구르. 어르신은 30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구르는 간식처럼 그대로 먹기도 하고요. 밀크티 차이나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0: 오, 설탕이 어, 냄새가 좋은데요?
3: 진이죠. 슈거 दूसरी है क्या उसका व्हाइट शुगर है ठीक है चीनी खंड वो नुकसान देने लगी है ये नुकसान नहीं देता
2: 갓 만든 구르는 100g에 1,500원 정도.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일반 설탕보다 좀 비싸지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0: Thank you. Thank you. 슈크리아. 슈크리아. 슈크리아. 슈크리아. 슈크리아.
1: Thank you.
0: 슈크리아. 아? 언제 또 포장을 해 놓으셨어요, 이걸 또. 네. 슈크리아. 보트 슈크리아. 인샬라. 인샬라. 땡큐. 야.
1: 같이 만든 거를 한 덩어리.

0: 받았습니다.
1: 파키스탄 사람들은 왜 자꾸 주려고만 할까요? 그 인심에 또 한 번 달콤해진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섭니다.
0: 네, 지금은 파키스탄이랑 인도의 국경인 간다싱왈라 보도로 가고 있습니다.
2: 간다싱왈라.
1: 매일 해질 무렵이면 국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검문소가 여럿 있지만 저희는 풀입했습니다.
3: 내장으로 수축되는 사람이 와서 검문을 지금 다 뚫고 가게 해주고 있어요.
1: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면서 두 나라 사이엔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0: 지금 제가 온 곳은 간다싱왈라 보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여러 국경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와가 보도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 국경에서는 매일 해질 무렵 국기야 강식이 펼쳐집니다. 조국의 국기를 내리기 전 파키스탄 레인저스와 인도의 국경 수비대가 벌이는 신경전.
0: 아, 근데 체격이 파키스탄 분들이 훨씬 크신데?
1: 여기가 국경인지 스포츠 경기장인지 헷갈리는데요.
0: 파키스탄! 파키스탄! 힘이 엄청나신데?
1: 동작 하나하나에 힘과 절도가 넘치는 파키스탄 레인저스.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관중 호응도나 대원들 퍼포먼스 모두 파키스탄이 이긴 듯합니다. 와! 오늘도 위풍당당하게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군인들. 양국의 국기가 내려지며 40분 남짓한 하강식은 끝이 납니다.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저에겐 매일 열리는 이 의식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펀자브에서의 여정은 하루하루가 낯설고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4: 아차, 아차. 오, 마법의 훈자 워터입니다.
5: 미안해 얘들아.
4: 와, 진짜 멋있다.
6: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타워팬 선풍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타워팬 선풍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

0: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1: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4: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8: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9: 한 250억 했고요.
10: 연매출이 13억?
9: 한 50억.
8: 한 10억대 정도
11: 보시면.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피었잖아요.
12: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섞었지.
13: 우와!
14: It's magic.
15: 안돼,
16: 끝나니까 진짜
15: 먹어봐,
16: 뿅뿅
15: 아.
16: 맛있지?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2: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시커먼 털 있잖아요.
4: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 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59.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포지텐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0: 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6: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7: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8: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7: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7: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메이킷! 먹을 땐 먹고,
10: 비울 땐 비워야
9: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0: 부드럽고 빠르게,
9: 오늘 밤 메이킷 유쾌 상쾌
10: 통쾌,
9: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11: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12: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13: 찾았다. 배지민
12: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11: 진짜 맛있네.
14: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12: 배지밀 고단백 두유.
15: 와,
1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7: 바질링 육식의 치킨. 크크크.
18: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9: 형들, 떡볶이 먹자.
20: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9: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20: 진짜 맛있겠지?
21: 대박, 너무 맛있는데?
22: 떡이랑 같이 먹어봐.
23: 나도.
21: 닭고기가 튀기다.
20: 와, 쫄깃쫄깃하네.
2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2: 배고파. 잘 어울려.
24: 스테라 떡볶이.
2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5: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0: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꿀리.
4: 네.
3: 오. 깔라말라이꿈. 40kg.
4: 와.
3: 와, 진짜 장인들이다. 와.
5: 오?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6: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3: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7: 살구꽃 필 무렵이면 그리운 이름처럼 훈자가 생각납니다.
3: 오, 마법의 훈자 워터입니다.
7: 귀농의 꿈을 키우게 하는 여유로운 산골 생활. 저만 알기 아까운 비밀스러운 산길까지 같이 가실래요?
3: 우와, 진짜 멋있다.
7: 여행을 하다 보면 걸음보다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반겨주시는 시골집처럼 정겹고 한적한 그런 곳. 2023년에 처음 여행했던 혼자도 제게 그런 여행지입니다. 다시 만나는 계절은 봄이길 바랐습니다. 혼자 계곡의 연분홍빛 살구꽃이 소복소복 피어난 바로 이맘때. 아무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도 해발 2500m, 혼자의 봄과 이렇게 딱 마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이게 혼자의 살구꽃이구나. 제가 혼자 여행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이 꼭 살구꽃 필 때 혼자를 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와봅니다. 혼자의 살구.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혼자의 살구 싶다. 딱 혼자의 살구꽃이 필 때 혼자가 너무 예뻐서 혼자의 살구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오늘부터 혼자의 살구 싶네요.
7: 진하고 화려하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들여다볼수록 올망졸망 귀여운 꽃망울. 살구꽃의 꽃말이 아가씨의 수줍음이란 거 아셨나요? 그 꽃말처럼 조용하고 수줍게 혼자 계곡에 봄이 왔습니다. 알리아바드는 혼자 계곡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들고 나는 여행의 거점이자 시장과 병원, 학교 등이 모여있는 혼자의 번화가입니다.
8: 이곳은 혼자 마을의 읍내 역할을 하는 알리아바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됐지만 이 알리아바드 혼자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났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3: 바로 여기입니다.
8: 와, 오자마자 이렇게 대형 호두 자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7: 혼자 사람들은 건조의 달인들입니다. 계곡에 나는 모든 열매를 말리고 저장합니다.
3: 살라말라이쿠. What is that?
9: It's almond.
3: Almond?
9: Yeah.
3: With shell. With shell. Oh.

0: 이게 아몬드래요.
1: 저도 자주 먹는 아몬드는 기본이고요.
0: What about that?
2: These are the apricot seed.
0: Apricot seed. 아, 이게 살구 씨래요. 처음 봤습니다. 오.
1: 살구 씨에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식품 원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마제다름. 맛이 아몬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구 씨도 먹는구나.
1: 혼자에서는 쓴맛이 나는 살구 씨는 기름을 짜고 단맛이 나는 씨를 주로 말려 먹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주는 열매들을 그때그때 말려 다람쥐처럼 쟁여뒀다가 춥고 긴 겨울에 꺼내 먹는 혼자 사람들. 노동량이 많은 혼자 주민들에게 말린 과일과 견과류는 기호식품이 아닌 생존식량에 가깝습니다.
2: Dry fruit is essential for our human body.
0: Oh, human body.
2: Yes. Honzo people like peanuts and dry fruits as well.
1: 근데 이 시커먼 건 뭘 말린 거죠?
2: This is the raw form of salajit.
0: Salajit.
2: Yeah. Ah. Came from the mountains.
0: Mountain. Okay. Oh, what is the salajit?
2: Salajit is organic thing came from mountains. This is above 80 plus minerals are found in this salajit.
1: 히말라야 절벽에서 채취한다는 신기한 물질. 파키스탄에서는 살라짓이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합니다.
2: When you give the temperature on salajit, it will become normal.
0: 아, 오케이. 잘 생긴 건 생겼는데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1: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서 조금씩 떼어 판매한다는데요. 완두콩 한 알 크기의 살라짓을 물이나 우유에 녹여 먹으면 된다는데 신기해서 저도 좀 사가야겠습니다.
2: 기프트?
3: 예. 오, 땡큐.
4: 네, 이거 선물로 줬습니다.
2: 땡큐. 땡큐. 땡큐. 와.
1: 몇 해 전 겨울 끝자락에 처음 혼자를 만났던 저는 이번엔 봄 손님으로 다시 혼자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야 말할 것도 없고 혼자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0: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꽤 돼 보이시는데 괜히 장수 마을이 아닙니다.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네, 코리아 세훈.
5: My name is Daghulam Rasool.
0: Rasool?
5: Yes.
0: 아차. 우무로 깨야 해?
5: 우물 1934.
0: 34? 와, 1934년에 태어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지금 92. 와, 92. 아차, 아차. 정정하신데요? 아, 혼자 워터. 혼자 빠니.
1: 혼자는 오래전부터 장수 마을로 알려져 왔습니다. 혼자 마을 어르신들께 장수 비결을 물으면 열에 아홉 분은 혼자 워터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뿐 아니라 혼자 계곡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물로 살아갑니다.
5: Thank you.
0: 이게 그 마법의 혼자 워터입니다. 이게 사실상 빙하수예요. 저 뒤에 있는 빙하에서 내려오는
5: 그렇죠. Thank you.
3: 아하.
1: 구순이 지난 어르신이지만 음성도 눈빛도 힘이 넘칩니다.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0: 아차해. How do you feel?
5: Good
0: health. 아차.
1: 저한테도 한 잔 권하셨는데요.
0: Okay. Just one sip.
5: Yes.
1: 외지인들은 배앓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살짝 맛만 봤습니다.
0: 아차해. 아차.
5: Good
0: health for my digestion. 아차. 물 맛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빙하수를 먹어서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네.
1: 낯선 사람을 보면 물 한 잔이라도 먹이고 보내려는 훈자 마을 사람들.
0: Thank you.
1: 훈자 워터는 이분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마을 전체에 설치된 수로를 통해 집집마다 편하게 훈자 워터를 사용하는데요. 수로 관리는 남자들이 합니다.
0: 아, 여기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물기를 막아놓고. 아차, 살람 알라이쿰. 오야, 오와, 채널. 아, block the main channel because cleaning the channel.
6: No. To store the sand here.
0: 아, store sand.
6: And then I sell from here.
1: 겨우내 관리가 뜸했던 수로에는 빙하수에서 남은 퇴적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0: Where can I see the cleaning the channel?
6: You will be find that over there.
0: Over there.
6: Yeah. Upper altit.
0: Upper altit.
6: Yeah, upper altit.
0: Ah, okay.
6: Called Duiker.
0: Duiker. Ah, okay.
1: 여행자는 훈자의 봄을 꽃으로 느끼지만 훈자 마을 사람들은 수로에 흐르는 물소리로 봄을 실감합니다. 산의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훈자 계곡의 생명을 깨우는 그 물소리를 찾아 산길에 올랐습니다.
0: 와, 사실 이 훈자에 사는 사람들에게 훈자 워터라고 불리는 이 빙하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그 원천을 찾아보고 싶어서 높은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 좌측에 보시면 여기 훈자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이 관계 수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이 물이 바로 그 유명한 훈자 워터입니다.
1: 훈자 워터가 흘러 내려오는 길을 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가파른 절벽길에 물길을 낸 것도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도 놀랍기만 한데요.
0: 네, 여기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우와 이 수로에 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퍼서 옆으로 다 흘러 내려 보내야 돼요. 얘네가 물길을 다 막으니까. 저 반대편에 마을 주민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수로 관리는 훈자 남자들에게 일생의 과업입니다. 훈자뿐 아니라 빙하수의 의지에 사는 파키스탄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절벽 수로를 사용합니다. 수로의 상류가 가까워지자 물소리도 커집니다.
0: 살람 알라이쿰. 메꼬리아 세훈. 내라남진. Is it open?
7: Open.
0: Okay. Okay. 와.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풍경이에요. 와.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요.
1: 수로를 청소하는 동안 닫아뒀던 수문을 열어줍니다. 이 시설은 일종의 작은 댐인데요. 빙하수의 유실을 막고 물길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0: 오케이. 와. 살람 알라이쿰.
3: मैं कोरिया से हूँ मेरा नाम जिन है
2: oh,
3: आपका नाम क्या है
2: दीदार
3: दीदार सो व्हाट आर यू डूइंग हियर
7: वी आर डूइंग दिस चैनल एज क्लीनिंग
3: हां क्लीनिंग क्लीनिंग दिस चैनल
7: या एंड द सेंडर इज आउट एंड द वाटर इज गो टू फील
3: फील्ड फील्ड द फार्म
7: सही बने रही तंबे लेल गुमन के
3: 아 지금 물이 일로 이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7: 바지를 그만 많이 짰네.
8: 나 커다 뛰수인 기자 돌아보고.
1: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며 절벽에 틈이 생기기도 하고 빙하수의 유속에 흙벽이 깎이기도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은 빙하 퇴적물이 포함돼 있는 흙을 뿌려 막아줍니다.
3: 아.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진흙들이 침전됐었던 애들이 꽤 많네요.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꽤 되네요. 물기를 막을 정도로.
1: 애초에 불안한 집안 위에 놓여 있는 수로 물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수량이 적어질 때를 대비해 수문 근처에는 수조가 있는데요. 수조에서 직접 수문을 열어 또 다른 농지로 물을 흘려보내기도 한답니다.
7: This water tank,
3: water
7: we have storage in this tank. Water we use to for house and
3: field,
7: outside
3: farm.
7: To farm and field, another gardens and use to water.
1: 설산의 빙하가 선물하고 사람들이 땀으로 지켜온 귀한 물, 혼자 워터. 그 덕에 해발 2,500m의 혼자 계곡은 이번 봄에도 이렇게나 눈부십니다.
3: 와, beautiful,
7: yeah.
3: Wow,
7: and this. His name is Bushai.
3: Bushai.
7: Bushai.
3: Yeah. Bushai.
7: Yeah. Bushai means fields.
3: Fields.
7: Yeah.
3: 여기 말이 평야래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 고향 대전 같은 느낌이겠죠?
1: 절벽 수로 아래 경치 좋은 언덕에 혼자 토박이 디다르 씨의 집이 있습니다.
3: 저... 오, it's so narrow.
7: Yeah.
3: Oh, why do you make a door shape like that?
7: Yeah, it's a small and a big also open.
3: Ah, big also.
7: So maybe just 20 people, maybe 50 people are coming to be open. And we just use two small doors.
3: Small one, because sometimes the cows are going out.
7: Oh, yeah, yeah.
3: Uh-huh.
1: 하나인 듯 두 개인 문. 가축들의 출입을 방지하고 고산지대의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평소에는 작은 문으로 다닙니다. 산골 사리의 오랜 지혜죠.
3: 아차.
7: Weeding.
3: Hi. Oh, hi. Assalamu alaikum.
7: 예단에 이제
3: 살아보는
7: 것까지.
3: Your wife?
7: Oh, yeah. This is my wife.
3: Uh-huh. आपका नाम क्या है?
9: नसीम बानो.
7: नसीम बानो. Yes, my son is Alian. And my sister's son.
1: 훈훈한 집안엔 향기가 풍깁니다. 파키스탄 어딜 가나 맡을 수 있었던 이 환대의 향기.
3: 아, 짜이.
7: 짜이.
3: 짜이.
7: Yes.
1: 가정집 차이는 식당이나 노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7: 이거 빌하라 피크루타
3: dried apricot?
7: Yeah, dried apricot.
3: Yeah.
1: 혼자의 상징 살구도 주시고요.
7: These are walnut.
3: Walnut and what's that?
7: Apricot bean.
3: Apricot seed?
7: Oh.
3: Wow. 아차 아차.
1: 약속도 없이 찾아온 여행자 앞에 집에 있는 맛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놓입니다. 길 위에 혼자 있는 날이 많은 저에게 이런 따스한 시간은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7: And this is salt.
3: Salt.
7: And this.
3: Uh-huh.

0: 이렇게 해서 그냥 녹여 먹는 거구나.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하네요. 조금씩 녹고 있어요, 여기에.
1: 오케이. 오케이, 난.
0: Enough?
1: Yeah, yeah.
0: Okay.
2: 집도 나온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기도 하고, 생소한 땅의 삶과 문화를 엿보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0: 야, 요거는.
1: 아, 지연이.
0: 하, 무스탕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게 버터랑 소금이 들어가고, 또 짜기가 우유로 만든 거다 보니까, 뭔가 그 따뜻한 게 이 추운 저를 딱 녹여주는, 약간 한국에서 어묵 국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 뭐 네팔이나 히말라야 쪽에 막 이렇게 깊은 오지에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소금이랑 버터를 해가지고 애초에 이름을 소금차, 버터차 이렇게 부르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 베이스는 짜이였거든요. 거기도 이제 다 이렇게 산맥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2: 혼자 마을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가족들 모두가 나와 관심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집주인 디다르 씨의 대학생 아들 아리안. 과묵한 성격이지만 저를 위해 기꺼이 연주를 들려줍니다.

0: 와, 이렇게 또 전통 악기로 노래를 들으니까 더이 훈자 마을의 삶에 깊게 들어오는 기분인데요.
1: You ready? To
0: 어? 와우. To play. 죄송합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2: What is the name?
1: This is called rubab.
2: Rubab.
1: Rubab.
3: 훈자의 고즈넉함을 닮은 음색. 루밥은 훈자 사람들의 축제와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0: 짤로 짤로. 자, 우리 디다르 형님께서 지금 감자랑 호박 같은 거 같이 심으러 가자고 하십니다.
2: 네, 알시토르.
0: 오, 이분의 보물 창고, 곡식 창고를 한번 볼까요?
3: 디다르 씨는 훈자 마을의 베테랑 목수이자 농부입니다.
0: 포테이토,
2: 애플,
0: 애플.
3: 해발 2,000m가 넘는 훈자의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우리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0: 오, 윗. 아, 여기는 밀 감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와, 옛날 한국 그, 와. 필터스, 야.
3: 모두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두메산골. 곡간을 이만큼 그득히 채우기 위해서는 한 계절 한 계절 성실히 일궈야 합니다.
0: 이게 씨감자인가? 이렇게 싹 있는 거를 잘라서 제가 씨감자가 되는 것 같아요.
3: 훈자의 농사는 올해의 식량의 일부를 다음에 미천으로 돌려쓰는 순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0: 이게 하나에서 하나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뿌리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 조각으로 내시네요, 이거를.
3: 겨울을 버티게 해준 저장 음식이 다시 봄 농사의 시작이 되어주는 거죠.
2: 카우하우스.
0: 진짜 저희 할머니 집 같아요, 이런 거.
2: 진짜 카우하우스.
0: 카우하우스?
2: 야.
0: 오. 오, 그렇네. 우사다, 우사. 저기 있다. 저기 염소 있네요.
3: 감자 심으러 밭으로 향하는 길에는 디다르 시내 자산이자 보물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2: Yeah, it's chicken house.
0: Chicken house?

0: 오.
1: 혼자 가정에서는 가축을 많이 기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악지대라 평지가 귀하고 목초지도 부족해 사육이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은 도로와 유통이 발달하면서 사료를 쓰기도 하고 사정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닭고기나 달걀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0: 미안해, 얘들아. 오!
1: 한바탕 난리통에도 달걀은 무사히 꺼냈는데요. 닭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0: 탈출했어, 탈출!
2: 프라이즈, 프리맨.
0: 루인사이. 데이 갓 어 프리덤.
1: 닭들의 자유와 맞바꾼 소중한 달걀입니다.
0: 어려워졌다.
3: 야, 따뜻해요. 온기가 느껴져요. 가람가람.
0: 가람가람.
3: 가람가람. 이야. 이거는 여기다가 잘 넣고 이따가 같이 요리를 해 먹겠습니다.
1: 디다르 시내 텃밭에 왔습니다.
4: And making two potato.
3: Potato.
4: Yes.
3: Okay. 알루.
4: 알루.
3: 아, 땅을 한번 솎아서.
1: 겨우내 메말랐던 밭에 훈자 워터가 흐르면 비로소 봄 농사가 시작됩니다.
4: 파하르 데케 바라프 데케 사사디 드락 데케 보헛 아차 라그라.
3: 아하, 너무 좋으시대요. 막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보트 빠니
4: 아 빠니
3: 빠니 물도 많고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1: 여름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농사일을 도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땀 흘렸던 시간들이 맛있는 먹거리로 되돌아오는 경험은 어린 마음에도 참 뿌듯했는데요. 혼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 수확할 때 다시 와서 제가 심은 감자를 먹고 싶습니다. 잘 다져주고.
4: 그리고 아게 두스레 비즈 달린 게 제세 그 팔레카 मीठी का
3: सरसू
4: सरसों का और जो बाहर वाला दीवार है
3: पम्पकिन
4: हाँ वहाँ हम पम्पकिन उगाएंगे क्योंकि वो उसका जो पौधा है वो जो लंबा जाता है।
1: 성실한 농부 디다르 씨의 소박한 소망들이 이 계곡에 풍요롭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0: 반 일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1: 짜파티.
2: 짜파티.
1: 짜파티.
0: 일당으로 집밥을 해주신대요.
1: 손이 진짜 빠르시다.
0: 통밀로 만드는 납작빵, 차파티는 혼자의 주식입니다.
3: 오. 오. 퍼포먼스가 있으신데.
0: 차파티는 화덕이 아니라 철판에 굽습니다.
3: 바로 부풀어 올라요. 아, 저게 뒤집기였구나. 아, 이게 반죽도 반죽이지만 굽는 것도 스킬이 좀 필요하네요. 부풀어 오를 때쯤에 탁.
4: 그 공갈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1: 땡큐 슈크리아. 아, 바로 구운 걸 주셨습니다. 아,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야. 메밀 부침개 같은 맛이에요. 마제다, 마제다. 슈크리아. 가람가람.
0: 구수한 시골의 맛을 음미하고 있던 그때! 고산 마을 혼자에서 이런 일은 그냥 일상이죠. 불이 꺼지니까 분위기는 오히려 사는데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I love you. January, February,
0: March, April. 여행이란 결국

0: 익숙했던 일상에서 낯선 일상 속으로 떠나오는 과정이 아닐까요?
1: 오케이, come on, 치킨, let's go.
0: 혼자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하기만 한 이 하루가 저에겐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이고 여행입니다.
1: 진짜 신기하게 칼국수 면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봉 가운데를 자르시고. 오.
0: 방금 굽고 남은 차파티 반죽은 짤막짤막하게 썰어 국수를 만듭니다. 파키스탄 다른 지역의 음식들이 기름지고 향신료가 강한 것과 달리 혼자 음식은 주민들의 생활 모습처럼 담백합니다.
1: 사실 저 이 향기 때문에 지금 미칠 것 같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참기름 같아요. 살구 기름입니다. 살구씨 쫙 해가지고. 아, 근데 향기가 너무 고소해요, 진짜. 위에다가 싹. 와.
0: 혼자에서 살구로 만든 건 다 맛있습니다.
2: 40kg.
3: 아, 오케이. 와.
0: 가공식품도 향신료도 거의 없고 건강식으로 이뤄진 혼자의 밥상은 혼자 워터와 함께 이 지역 장수 비결로 꼽히기도 합니다.
1: 뭐또 맞아다.
2: 맞아 맞아.
1: 국물의 색깔은 육개장 같고 칼국수 면을 넣어서 혼자 상상하기로 육칼국수 마실까? 하면서 딱 한 입을 먹었는데 토마토 향이 진하게 올라오면서 육칼국수랑은 다르지만 아주 맛있는.
4: You feeling hot? You feeling?
1: Yeah. 밤 되니까 이제 쌀쌀해졌거든요. 요거를 딱 들어가니까 몸이 딱 따뜻하네요.
0: 이렇게 삼시세끼 잘 차려 먹고 밭일하고 집안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는 산골 생활.
5: 필리핀, 예. This life is very unique as compared to urban life. We don't enjoy this kind of life in cities. That's why I like.
6: यहाँ के मौसम अच्छे हैं. ताज़ा फूड खाते हैं. हम अपनी ज़िंदगी से खुश हैं.
1: Good. अच्छा. You'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in the rain when it's coming. 맞아다. Your food is so good.
2: Thank you.
7: Okay.
8: Bye bye. Shukriya. Bahut shukriya.
7: Shukriya.
0: 날씨가 좋아서 과일이 맛있어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혼자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오늘 하루 저도 별일 없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0: 오늘은 혼자 계곡 최고의 마을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마을이란 뜻입니다.
1: 이 혼자 마을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수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산속인데 또 경작을 하고 이러려면 물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저 위에서 끌어내려오는 빙하수를 마을 곳곳에 수로를 만들어서 마을에 다 돌게 하는 거죠, 물이.
0: 혼자 여행은 결국 이 물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1: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막아놓고 물을 일로 보내고 또 다 되면은 얘 돌을 걷어내서 물을 또 이제 밑에 마을로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와, 근데 이게 빙하수라서 엄청 차갑습니다. 탄다빠니.
2: 탄다빠니.
1: 탄다빠니.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100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이 혼자 마을의 가장 첫 번째로 정착이 됐었던 그 마을입니다.
0: 가니 씨는 실크로드 시대 지금의 카라코람 하이

0: 합니다. 근데 밤이 됐을 때이 문을 닫아버리면 적들이 침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1: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열고 1000년 전에 어느 나그네가 되어 마을로 들어섭니다.
0: 아, 인트레스팅. 아, 진짜 한옥마을 같은 느낌인가?
1: 좁은 골목엔 아득한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유명한 건 3,400년 전에 지어진 모스크들입니다.
2: 1, 2, 3, 4. These four are also mosques.
0: Mosque, yeah.
2: Each tribe had made a small mosque by the family name.
1: 이슬람 모스크지만 나무 장식에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문양도 새겨져 있는데요. 실크로드를 오가던 장인들이 각지에서 배운 문양들을 새겨 넣은 거라고 합니다.
0: 오.
1: 이슬람 국가를 많이 여행했지만 이런 형태의 모스크는 처음 봅니다.
0: 이런 데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분이 좀 색다른데요.
1: 메카의 방향을 표시하는 미흐라브까지 있고요. 규모는 작아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 옛날 가니시 마을의 삶에는 크고 번듯한 모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 지금까지도 이 가니시의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말이죠.

0: 짧은 시간 여행을 마치고 나왔는데 거리가 왠지 소란합니다. 마을의 모스크 앞에 잔뜩 모여있는 남자들. 오늘 무슨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건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1: 오, 가나해. 가나. 와, 연기 엄청나.
0: 어린 친구들까지 마을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한 달. 이날은 라마단 기간 중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금식이 끝나고 먹을 음식을 만드는 중이죠.
2: Why do you guys make a food?
3: For iftar.
2: So we busy today? On iftar?
3: Yeah.
2: Together? Eating together?
3: Yeah.
2: Arisa?
3: People will come over here. Go inside. So, and this is our young generation will offer food for everyone.
2: Okay.
4: This is maltash.
5: Butter.
4: Thank you. This is Chulaya.
5: Thank you.
0: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해가 지면 고열량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2: 하지사. 하리사. 와, 이거 맛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라마단이나 아니면 어떤 웨딩 뭐 이런 거 했을 때 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이 메뉴를.
0: 하리사는 레시피가 간단해 오히려 대량으로 조리하는 게 쉽답니다.
2: 버터.
0: 통밀로 만든 죽이라 식감이 부드럽고 고기가 들어가 칼로리와 단백질이 많습니다. 오랜 금식 후에 먹기 좋은 메뉴죠.
2: 와. Goat? Goat?
6: Yes.
2: 염소래요, 이게. Goat. 염소고기.
0: 훈자 계곡의 이프타르는 대도시보다 훨씬 소박한 메뉴에 산골 특유의 공동체 분위기가 강합니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차림까지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쭉 또 동네분들 모두가 모이셔가지고 음식을 한번 이 줄을 따라 들어가 볼까요?
0: 오늘의 이프타르가 준비되고 있는 이곳은 가니시 마을에서 가장 큰 모스크입니다.
2: Thank you. 내가 또 다 알겠습니다. 오, 와,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4: Around today we have accumulated here around.

0: 300 people in
1: 300 people in inside. 아.
2: 300인분의 식사를 위해서 큰 염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고기가 들어간 밀죽 한 접시에 차파티 하나가 오늘 이프타르의 주 메뉴. 가니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한 끼입니다. 넓은 기도실에 딱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간격으로 음식이 준비됩니다. 이프타르 시간은 해가 진 직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의 일몰은 저녁 6시. 해가 떨어지자마자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1: 살람 알라이쿰. 와. 하이, 살람 알라이쿰. 300분이 모인다고 했는데 300분 넘을 것 같은데요, 오늘?
2: 모스크 안이 순식간에 가득 차고 옆 사람과 무릎이 닿을 듯 가까이 앉습니다. 이슬람 모스크에서는 상이나 식탁을 쓰지 않고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이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1: 어, thank you. 여기 또 하나 갖다 주셨는데요.
2: 나이도 지위도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검소한 식사를 하는 거죠.
1: 밀죽입니다. 밀죽. 밀죽이고 고기에 약간의 간이 있어서 짭짤해요.
2: 한참 먹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혼자에서 벌써 여러 번 겪은 일. 저도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식사를 이어갑니다. 불이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전등 한번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칭얼거리는 아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정전이 일상인 해발 2500m의 척박한 계곡에서도 1400년을 견고하게 이어져온 믿음. 이들에게 신앙은 그 자체가 삶입니다.
1: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프타르는 또 처음 경험해봤는데 동네 분들이 흔쾌히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훈자 계곡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사연 많은 호수 아따바드로 향합니다. 아따바드는 원래 지금 호수 자리에 있던 마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을 호수가 물려받게 된 건 예기치 못한 재난 때문이었습니다.
1: 자, 이곳은 해발 2,540m에 위치한 아따바드 레이크입니다. 2010년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훈자강의 물길을 막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댐입니다.
0: 마을이 수몰되고 주민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간직한 호수는 시간이 지나 훈자 최고의 명소로 사랑받게 됐습니다.
1: 저 아름다운 아따바드 레이크를 아주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트레킹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바스코치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렇게 길 따라서 저 위에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 된대요.
0: 아따바드에 오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기는데요. 저는 호수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또 길을 만들었는데
0: 호수가 있는 해발 2,500m 전후에서 500m 정도 가파른 경사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훈자의 목동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라는데요. 저만 알고 싶기도 하고 혼자 알기 아깝기도 한 근사한 길입니다.
1: 와, 진짜 멋있다.
0: 황량한 바위산에 대

0: 비대 더 선명해진 호수. 자연이나 사람이나 혼자에서 만난 아름다움에는 투박함 속에 순수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잇몸 튼튼 이가탄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해.
5: 어울려.
6: 쫄깃한 닭다리살이 다리탄 닭떡볶이.
5: 엑도딘
0: 생애 한번 꼭 만나고 싶던 풍경을 찾아서
5: 제발 더 가. 제발.
4: 이게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어 재밌다 여기.
5: 얼음장인데 얼음장. 아 맞아 맞아.
0: 파키스탄 북부의 산골로 갑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고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세상이란 책을 50여 페이지 읽은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책갈피를 끼워두고 자꾸만 펼쳐보고 싶은 페이지, 파키스탄 북부입니다. 그간 오지 트레킹을 많이 해왔지만 파키스탄의 북부 자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는 길은 저를 지구의 다른 시공간으로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길의 중간에서 또 하나의 멋진 길을 만납니다.
7: Welcome to Husaini Suspension Bridge. 후사이니 마을에 있는 서스펜션 브릿지 현수교입니다. 지금 이 훈자강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또 여행객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는 그런 관광지인 거죠.
0: 지금은 여행 명소가 됐지만 다리의 본래 용도는 생활용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 건너 농지와 목초지로 가기 위해 건너다니던 삶의 길이죠.
7: 살람 알라이쿰. I'm good. Hey, where are you guys from?
8: Lahore.
7: Lahore. Korea yeah. Sehun.
8: Korea Sehun.
7: Mera naam Jin hai.
8: Jin. Welcome to Pakistan.
7: Thank you, thank you. So how about suspension bridge?
8: It was a little hard for my wife to cross the suspension bridge.
7: Uh-huh.
8: But for me, it was, me and my brother, it was easy.
7: Easy.
8: Fresh air, peace is uh-huh. amazing.
0: 1960년대 당시엔 마을 사람들이 밧줄과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 만들었던 터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면서부터 다리는 조금씩 튼튼해졌습니다.
7: 요렇게 간격이 예, 이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이어 여섯 개에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0: 발판 사이가 좀 멀긴 해도 이 정도면 꽤나 안정적인데요. 2023년 봄 한동안 다리가 폐쇄됐었는데 그때 안전장치들이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7: 이 판자도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집중하면서 건너야 합니다.
0: 예전만큼의 흔들림이나 아찔함은 줄었지만 이 다리를 건너는 건 재미나 담력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7: 근데 뷰가 정말 멋있네요. 진짜 절경입니다.
0: 다리 중간쯤에서 마주하는 파스콘의 장관. 이 넓은 훈자 계곡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풍경입니다. 하늘을 찢을 기세로 칼날같이 솟아있는 파스콘의 봉우리들은 거대한 카라콜.

0: 코르람 산맥의 품에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에 걸쳐있는 산맥 카라코람은 극지방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빙하지대 중 한 곳입니다. 그중 하나의 빙하를 찾아 호퍼 계곡의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1: 이곳은 소위 깊은 산속에 있다고 불리는 훈자 마을에서도 차를 타고 한 시간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야지만 닿을 수 있는 호퍼 마을입니다. 저도 이곳은 처음 와서 지금 아주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더 고즈넉하고 목가적이고 한편으로는 옛날 우리네 그 시골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0: 해발 2,500m 정도 되는 호퍼 마을은 비슷한 고도의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더 깊은 산골처럼 느껴집니다.
1: 살람알라이쿰. 아주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살람알라이쿰. 토마토.
2: 토마토.
1: This is radish. Radish. 이거는 무 토마토. 이거는 이제 대추야자.
0: 외딴 산골 구멍가게지만 물건이 꽤 다양한데요.
1: 귀엽다. 옛날 그 구멍가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계란도 있고. How many times delivery for a month?
2: 짜르바이.
1: 반즈. 반즈. 한 달에 5번 정도 이렇게 물품들이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0: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개통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퍼는 외부 세계와 쉽게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1: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아무래도 여기가 깊은 산속이라 춥거든요. 또 해 나니까 이렇게 볕이 좋은 곳에 앉아서 일종의 일광욕 같은 태닝이시죠. 태닝. 슈크리아. 슈크리아해. 슈크리아해. 인샬라. 인샬라. 살람알라이쿰. 우와. 뭐 하는 거지? 살람알라이쿰. 아이고, 이렇게 완전 주먹만한. 아유. 아까 남가해. 아까 남가해. 까밀. 아까 남가해.
3: 알리해.
0: 산골 소년들답게 자연에서 사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는 형제. 겨우내 무너진 담이나 얼어있던 땅을 정리하는 건 형이 하고 어린 가축을 돌보는 건 동생이 합니다.
1: 짜르. 에그 도 띤 짜르. 이 염소 4일 됐다고 합니다. 4일. 아이고. 심장박동 소리도 들리고 따뜻해요. 탯줄이 아직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동물들은 탯줄을 이걸 어떻게 하지? 신기하네. 못 걷나 아직? 걷는다.
0: 동물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어린 건 어쩜 이렇게 다들 귀엽고 예쁠까요?
1: 우와. 오줌 싼다. 우와. 땡큐 슈크리아. 슈크리아에.
0: 사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여기 가까운 역세권, 숲이 가까운 숲세권 같은 입지 조건을 많이 보잖아요. 호퍼 마을은 무려 빙세권입니다.
1: 살람알라이쿰.
0: 카라코람의 6에서 7,000m급 고봉들에서 수천 년에 걸쳐 흘러내린 얼음의 길. 호퍼빙하입니다.
1: 지금 제가 온 곳은 호퍼 글래스요. 호퍼 빙하입니다. 이 호퍼 빙하는 저 앞에 있는 카팔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산맥 너머에 있는 바루프 빙하와 미아르 빙하를 만나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0: 훈자강, 그리고 인더스강을 만나 아라비아에까지 쭉 내려가는 일종의 젖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빙하입니다.
1: 제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걸어서 불과 30분 거리에 이런 어마어마한 얼음 세상이 펼쳐져 있다니. 그리고 그 얼음길을 제 발로 걸어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0: 빙하가 시작됐습니다. 와, 이런 게 바로 이 빙하가 위험한 이유거든요. 잘못만 헛디디면 랜드슬라이드가 나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 빙하를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에 모래가 많은 이유가 산사태가 나면서 빙하를 덮어서 하얀 빙하 위에 검은색 이런 돌들이 쌓여서 이 호포 빙하의 멋있는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아, 멋있다.
1: 빙하는 숱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0: 호포빙하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는 다 빙하예요. 여기가 이렇게 지명이 좀 덮여져 있지만 걷어내면 이게 지금 다 빙하입니다.
1: 영원히 겨울일 것 같은 빙하도 따사로운 봄바람이 닿으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빙기의 호퍼빙하를 걸으려면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0: 재밌는 데 찾았습니다. 오. 와. 이제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주저앉은 거예요. 빙하 밑에서 물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면서 안에 있는 빙하를 계속 녹인 겁니다. 그래서 안에는 비게 되고 무게가 닿았을 때축 가라앉은.
1: 잠든 얼음산이 아닌 살아 흐르는 얼음의 강, 호퍼빙하. 그 위태로움이 이 풍경을 더 매혹적이게 만듭니다. 호퍼빙하가 숨쉬고 있던 카라코람에서 방향을 틀어 힌두쿠시 산맥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 힌두쿠시의 산악도시 치트랄까지 가는 길은 산두루 패스를 넘어갑니다. 해발 3,800m, 비포장길이 대부분인 산두루 패스에는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립된 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2: 어제 딱 맑아서 눈이 녹아서 지금 갈 수 있는데.
1: 3월 말 예고 없이 쏟아진 큰 눈으로 산길은 광활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끊어질 듯 겨우 이어지던 길은 얼마 달리지도 못해 멈춰서야 했습니다.
0: 어쩐지 너무 잘 달린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저 앞에 차가 지금 박힌 것 같아요. 우와!
1: 저기가 마의 구간인지 트럭 여러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0: 에이, 푸시, 푸시, 푸시!
1: 이런 상황에선 내 차, 남의 차 없죠.
0: 오케이. 엑, 도, 딘!
3: 도,
0: 딘!
1: 이 차가 가야 우리 차도 갈 수 있습니다.
0: 우선 한 대 성공. 몇 대 남아? 여기 세 대, 여기 한 대. 우리 차까지 다섯 대 남았습니다, 지금.
1: 모두가 힘을 모으니 금방 눈밭을 탈출한 차도 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차도 있습니다.
0: 오케이. 어, 빨리. 에그도 딘.
1: 차체보다 짐이 더 큰 이 차는 단단히 발이 묶여버렸는데요. 이럴 땐 힘만으로는 안 되죠.
0: 어휴, 짐을 엄청 싸으셨네.

0: 산두르 패스는 로아리 패스와 함께 파키스탄 북부의 치트랄로 가는 중요한 고개입니다.
1: Nearby Chitra? Chitra? What is that? What is that? Clothes, shoes, blanket. Every time adventure.
2: Adventure.
0: 이슬라마바드나 라왈핀디 등 대도시의 도매 시장에서
1: 오케이.
0: 또는 길기트 같은 북부의 중심지에서 공산품이 유통되는데요.
1: 에그도띠.
0: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 여름까지 여기 산두르 패스를 자주 오간다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이 난리통이 된 거죠.
1: 빼냈다. 빼냈어. 제발 더 가. 제발. 멈추지 마. 한 시간째입니다, 지금. 에그도띠! 가자! 잘로, 잘로, 잘로, 잘로! 오케이, 와! 오케이! 진나봐! 어우, 잘 가요! 멈추지 마요! 가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분들이 다 저 차에 타셨던 건가? 에?
0: 설원에 갇힌 지 어느새 2시간. 길을 막고 있던 차들이 차례대로 눈밭을 벗어납니다. 이제 우리 차가 탈출할 차례. 현지 코디와 기사가 워낙 베테랑들이라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1: 보자, 성공하자. 모든 차가 빠졌던 구간입니다. 제발 가자. 노르 노르 인샬라 인샬라 마샬라 비스밀라 바이바이.
0: 역시 한 방에 무사 통과. 그렇게 산두르 패스를 넘어오니 계절도 건너버렸습니다. 치트랄은 산두르 패스에서 2000m 정도 아래인 해발 1500m. 힌두쿠시 산기슭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1: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치트랄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은 남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서쪽으로는 타지키스탄까지 쭉 길게 뻗어 있는 힌두쿠시 산맥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0: 아프가니스탄의 산지와 맞닿아 있는 치트랄은 파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문화권으로 향하는 길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1: 와,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살람 알라이쿰. 아차차. 하이. 살람 알라이쿰. 아차. What is that? 까헤? 안다. 안다. 와, 여기는 계란을 통으로 튀긴 메뉴도 있고.
0: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기름 냄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1: 바코라! 바코라! 마제다로! 딜리셔스! 아, 저 안에서 계속 튀김을 만들어내고,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아차, 아차. 제가 파키스탄 왔을 때 원래 이것만 파코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칠리 파코라, 또 얘는 감자 파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코라가 이렇게 뭔가 입혀서 튀긴 것들을 다 파코라라고 부르나 봐요.
0: 와. 기름에서 방금 건진 튀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1: 너무 맛있네요, 진짜.
0: 치트랄은 산골의 추운 겨울을 버틸 칼로리 높은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달콤하고 기름진 간식이 많이 보였습니다.
1: 구르 구르. 구르. Like sugar. 아차. Sweet, sweet. 미타이.
3: 미타이.
1: What is that?
3: 젤레비.
1: 젤레비.
0: 젤레비는 파키스탄의 국민 간식입니다.
1: 오. 우와,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이쁘다.

0: 있습니다.
1: 아, 꼭 맛이 한국에서 약과 먹는 맛입니다.
2: What is the ingredient?
0: Maida, chili,
2: ghee. Ghee, butter, sugar.
0: Sugar, maida.
1: 아차,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2: Thank you, 슈크리야.
3: 낯선 도시의 시장 구경은 언제나 재밌습니다.
1: 우와, 여기는 생선이 있다.
3: 보통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이렇게 크고 실한 생선들이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2: From Chitra River.
0: Not Chitra River. Whoa. From Faram.
2: Faram?
0: Faram from Peshawar.
2: Peshawar.
3: 7시간은 좋게 걸리는 페샤와르에서 왔다니 저만큼 고생했겠습니다.
1: 우와, 치킨을 쪘네.
0: These are boiled chickens.
2: Boiled chicken. What is the name?
4: Digi Charga. Digi Charga.
2: Digi Charga.
0: Digi Charga.
2: 티키 차르가?
0: 디기 차르가.
2: 디기 차르가. 아, 자자.
3: 향신료를 넣은 이 닭 요리도 페샤와르나 라오르 등 산 아래 도시에서 유명한 음식입니다. 깊은 산골이지만 먹을 것도 볼 것도 많은 치트랄.
1: 어우, 신기하다 이거는.
3: 골목시장 한 바퀴만 구경해도 치트랄 사람들의 생활을 살짝 엿보게 됩니다.
2: What is that?
5: Bank.
2: Bank? 아, 이게 저금통이구나. 아, 야차.
1: 이거 진흙으로 빚은 토기 저금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돈을 넣는 거죠. 아, 신기하다.
3: 저금통에 동전 모으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건 뭘까요?
2: 스크럽! 스크럽! 아차.
0: 아차.
3: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된답니다.
1: 아차. 보통 한국에서는 현무암으로 만든 이 발 뒤꿈치 각질 제거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토기로 빚어가지고 뒤꿈치 각질 제거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6: 지금 제가 온 곳은 치트랄 강변에 있는 아주 독특한 이동수단을 보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치트랄 강을 횡단하는 케이블카입니다.
3: 차가운 강을 유유히 건너는 케이블카. 치트랄의 명물이죠.
6: 살람 알라이쿰. 케이블카. 와, 진짜 독특한 곳이네요, 여기.
3: 지금은 케이블카 운행 중입니다.
6: 하이, 살람알라이쿰.
1: 약간 놀이기구 같기도 하고.
6: 아, 여기 또 이 충격 완화 타이어도 있습니다.
3: 투박해도 갖출 건 다 갖춘 이 케이블카는 치트랄 주민들이 직접 설치했고 운행도 합니다. 하루 승객이 200명 정도나 된다는데요.
2: 아차, 아차. 아차.
3: 운전은 이교대로 합니다.
6: 내려갈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 아차해? 야, 오르막 가니까 갑자기 힘을 확 줘야 되네요.
3: 치트랄 강은 계절에 따라 수량과 유속이 급변하는데요. 홍수철에 다리가 유실되는 일이 잦자 궁여 지책으로 이 케이블카를 설치했답니다.
2: 기트나해?
5: 비스.
2: 비스. 아차.
6: 야, 20이면은 100원입니다. 100원. 야, 이거 재밌다. 오, 재밌다 여기. 무슨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3: 시내가 있는 로어 치트랄에서 더 높고 깊은 어퍼 치트랄의 마을을 온종일 이어주는 케이블카. 여기선 그저 일상 풍경이지만 제겐 너무나 특별한 경험입니다. 치트랄 시내를 나오면 길은 다시

0: 깊숙한 힌두쿠시 산맥으로 파고듭니다. 치트랄에서 칼라시 밸리까지는 36km 정도. 하지만 평지에 비해 서너 배는 더 걸립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산길.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풍경에 집중합니다.
1: 파키스탄의 힌두쿠시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곳으로 칼라시 밸리라고도 불려요. 하이 가이스, 이시바타. 이시바타.
0: 학교가 끝났는지 쏟아져 나오는 동네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칼라시 밸리는 칼라시족의 터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독특한 소수민족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언어와 복식, 신앙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1: 이시바타. 이시바타. 이시바타. 아, 유르샵? 유르샵? 아차해. 여기는 완전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0: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마을. 여행자들이 찾기 시작한 건 50여 년 전 1970년대입니다.
1: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2: 대략 28시간.
1: 와, 30년 동안 이 구멍가게를 운영 중이시네요. 와. 한 평 될 것 같은데, 한 평? 이게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진짜 옛날 그 시골 마을 가면은 항상 그, 뭐랄까,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구멍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우체통이 있었는데, 이 동네도 똑같네요. 마을 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 사면서 하기도 하고, 여기가 약간 마을의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시바타. 와, 여기는. 여기는 큰 가게가 없고, 다 이렇게 한 평 남짓한 작은 구멍가게들이 많은데, 여기 앉아서 애기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아, 와서 뭐 좀 사가. 약간 이러셨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상상이 되는. 이시바타, 이시바타.
2: 이시바타.
1: 역시 제 상상이 맞았습니다. 딱 눈깔 사탕 잘 주실 것 같은. 우무르 깨해.
2: 네?
1: 우무르 깨해.
2: 제스.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뭐라 바람에 그래? 이게 쌀쌀 빼네, 바라고 해, 얘가.
1: 아차.
2: 쌀쌀 빼네. 뭐 이게 해줘야 야비 나이.
1: 아차.
2: 이게 쌀쌀 빼네, 이게 뭐라고 해.
1: 어허. 슈크리아해. 슈크리아해.
0: 칼라시 사람들은 칼라시 밸리 안 세 개의 마을에 나뉘어 삽니다. 여기 룸부르는 세 마을 중에서도 칼라시의 전통이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히죠. 힌두쿠시 산맥에서도 숲과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 자리 잡은 마을. 터가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지혜로웠습니다. 칼라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의 수로를 만들어 계곡물을 유용하게 사용해왔습니다.
1: 이시바타. 이시바타. 와, 이시바타.
0: 어르신 옷차림만 생소하지 풍경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1: 옛날에 저희 외갓집 갔을 때 할머니 빨래하는 거 구경하는 기분입니다.
0: 생전 처음 온 오지 마을이 갑자기 친근해지는데요.
1: 얼굴에 다 끼고 있어요, 지금. 오씨. 오씨. 춥다고, 차갑다고, 물 차갑다고. 오씨, 오씨, 오씨. 야.
0: 빙하 녹은 물이 섞여 흐르는 계곡은 곁에 앉아만 있어도 한기가 느껴집니다.
1: 어우. 얼음장인데, 얼음장.
3: 오씨,
1: 오씨, 오씨. 너무 차갑다.

0: 피니쉬?
1: 가.
0: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쳐 주시는데요?
2: 별일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척박한 힌두쿠시 산맥의 외딴 골짜기를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계곡물. 밀과 옥수수 같은 곡식부터 사과, 살구, 호두 등 다양한 작물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자라납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0: 여기 뭔가 물이 이렇게 계속 뿜어서 나와요.
3: 아,
0: 물레방아 같이 터빈 돌리듯이 이 물로 수력을 이용해서 뭘 돌리고 있거든요. 이시바타. 아차. 아, Can I get inside? 아차차. 아, 우와. 오, 예. 수력 맷돌이네요. 수력 맷돌.
2: 여기는 판차키라고 하는 수력 방앗간입니다.
0: 아, 이거 밀이라고 합니다. 밀.
2: 예전에 전력이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나 또 여전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지금이나 이 방앗간은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시설입니다.
0: 야, 이거 완전 똑똑한 거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놨는데 얘가 돌면서 진동을 하거든요. 진동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계속 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량의 밀이 일로 떨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들면은 진동이 없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놓으면 와, 이거 진짜 똑똑하다. 아차해, 아차해.
2: 기계식 재분소보다야 훨씬 번거롭고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갈면 곡물의 손상이 적어서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1: 아, 바야 파리 I going to my house making to chapati.
0: Making to chapati.
1: Yeah, yeah,
0: your house.
1: Yeah, yeah, my
0: okay.
1: House.
0: Can I come with you?
1: Yeah, yeah.
0: Oh, okay, okay, okay, okay. Come. Okay. 아싸.
1: 왜 사바라네?
0: 아차.
1: 사바카이스는
0: 아, 이게 짜파티를 만드시려고 요번에 간 거셨네. 메이킹 짜파티.
2: 칼라 씨는 오랜 세월 고립되다시피 살았지만 외지인에 대한 경계나 거부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4: 두주샤.
2: 전통적으로 토속 신앙을 믿어 이슬람 문화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편이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많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저 같은 여행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손님 맞이에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4: 마을의 끝에 있는 집입니다.
2: 나시라 씨 가족은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4: 파다?
5: 파다.
4: 오케이.
2: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많은 칼라 씨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나시라 씨 가족처럼 칼라 씨어를 모국어로 쓰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7,500명 정도.
6: 기군은
7: 딸부자 집이에요. 딸부자.
8: 원래 짜파티?
9: 원래 짜파티요.
7: 오차.
2: 이 산골에서 칼라 씨들은 뭘 먹고 살까요?
7: With salt. 아차.
2: 방금 방앗간에서 갈아온 밀가루와 호두로 차파티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7: 자.
6: 그러면

0: 야무지죠?
1: 야무지죠?
0: 응, 야무지죠? 잘하죠?
1: 야무지죠?
0: 야무지죠? 야무지죠?
1: 야무지죠?
0: 잘한다.
1: 잘한다.
0: 잘한다.
1: 잘한다. 이거 뭐지?
0: 빠니.
1: 빠니, 빠야. 빠야, 욱.
0: 욱.
1: 욱.
2: 예, 슬리 폼 클라스트록 보나테.
0: 아차, 아차.
2: 이스코 함 클라시 드만 메 자옹 케테. 아하.
1: 자옹.
0: 온니 클라스.
2: 예, 하.
1: 자옹 차파티.
3: 자옹 차파티.
0: 오. 오. 오. 조심하세요. 왓챠. 케어풀, 케어풀. 오? 아, 신기하게 하네. 아차.
1: 아차, 봐야.
0: 아차. Only woman cooking. Men cooking. No.
1: Men, no.
0: No. Okay. Eating some
1: men. No, you buy.
0: Okay.
1: Men eating.
0: Men eating. Woman cooking. Men eating. More? More?
1: Bus buy.
0: Oh, yeah.
1: Girl, man.
0: Yeah.
1: 간지 buy.
0: 응? 짭짤합니다 이거. 소금을 쳐서 아, salty, salty. 솔티 월넛.
4: 차파티. 참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차파티는 처음인데요. 사는 곳에 따라 같은 음식도 이렇게나 달라지는 게 참 재밌습니다.
0: 오, 굴바바.
1: 굴바바.
0: 차차.
4: 빵 한쪽만 얻어 먹어도 감사한데 차파티가 다 구워질 무렵 다른 요리를 준비하십니다.
5: 오,
0: 자, 알루,
1: 알루
0: 포테이토, 머튼, 머튼.
4: 양고기까지 등장하다니 이 첩첩산 중에서 이 정도면 축제 음식 아닌가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특히 산악지대 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0: 프린더 머튼, 프린더 알루, 프린더 토마토. 그래서 just boil.
2: 아, very popular.
0: How long? How long? One hour?
2: 10 minutes.
0: Half hour. 어, 저.
6: 솔트, 솔트. 오, too many. 오.
0: 갈릭, 갈릭 and chili. 어, 저.
2: 소심해. 반가워.
0: 오, 오, 오, 우와. 아, 이게 약간 압력솥, 압력솥 같은 거구나.
6: 오, 신기하다.
4: 원래는 토기 냄비에서 익히는 요리라는데 요즘엔 구리 압력솥에 넣고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합니다. 칼라 씨가 지켜온 이 계곡의 시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0: You wanna live city?
2: Yes.
0: No kalash?
2: No kalash.
0: Why? Kalash is so boring?
2: No.
0: No? Which city? Islamabad? Karachi?
2: I want to be here, but I want to be here.
0: Okay.
7: 아주머니께서 뭘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원래 지금 이거 일을 하고 계셨구나.
4: 마을에 오자마자 제일 눈에 띄었던 칼라 씨의 여성복은 여자들 스스로 만들어 입는 거라고 합니다.
1: 나야 소우다 데바야 주슈 나야 타야리.
7: 네히 바자.
1: 네히 바자. 바자르세 카릿 케예 바나테.
7: 아차.
1: 주슈 바야 페스티벌 마이.
0: 페스티벌 마이. 아차. 칼라시에서 여성으로 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옷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4: 칼라시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에는 칼라시의 여인 한 명의 삶이 순화해집니다. 그녀들은 축제 때도 장례식 때도 이 화려한 옷과 머리 장식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1: This was a gift, Kalash.
7: Gift?
1: Yeah, yeah.

0: 땡큐.
1: 파르데 두스 실레 베차나 슈만 슈만
2: 슈만
1: 파 두트레스 실레다
2: 포르맨
0: 오 슈만
1: 슈만
3: 아프 बचपन में आप कितने साल की थी जब बनाया था वो और क्यों बनाया
1: 15 साल की थी
3: नजर बद से बचाने के लिए मैं जब पे 15
1: एम में दा जपोंजा को ते जे से में लेते से नजर नहीं हुए बाया हां छीटकुना
0: ओ
3: छी मेक सम मार्क प्रोटेक्शन फ्रॉम यू ऑल वो बताओ
0: 15살에 여기에다 이렇게 볼에다가 타투를 찍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칼라시의 전통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보니까 어린애들한테는 이게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라진 전통의 문화라고 합니다.
1: My sister.
0: Sister.
1: Oh, yeah, yeah. It's me. It's my sister.
0: 아,
1: big sister.
0: 야, 이번에 이제 쿠파스.
1: 쿠파스.
0: 어, 이거 엄청 크다. 오, 아 이게 김 빼는 게 두 개나 있구나.
4: 어느새 오늘의 주요리가 완성됐나 봅니다.
5: 네, 아비, 이게 반 호자이기 나 페르 소콜레, 워나 얘 니들제.
0: 아, 그렇죠.
5: 뭐지지? 뭐뭐.
4: 옷차림부터 음식, 종교까지 칼라 씨는 그동안 알고 있던 파키스탄과는 모든 것이 달랐는데요.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인심과 정성만큼은 지금까지 여행하며 봐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0: 응?
5: 바카해, 세이.
0: 굿, 마제달, 마제달. 오, 맛있다, 맛있다.
4: 할머니가 고봉밥 퍼주시는 것처럼 푸짐하게 차려진 칼라시 밥상.
0: 어치, 어치. No potato. Meat.
4: 타지에서 이런 밥상을 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식재료가 귀한 이런 산골이라면 더욱 그렇죠.
0: 오, 맛있다.
6: 뭐 보셔.
4: 칼라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결코 작아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7: Young people still proud of the Kalash?
8: Yes, mm-hmm. because we are unique.
7: Unique.
8: The Kalash people only found in our three valleys. That's proud. Our culture, our languages are proud. So our culture, our language, as well as our dresses. That's.
9: Kalapashik, Kalapashik, Kalapashik, Kalapashik. Bye bye, Kalapashik. Kalapashik. Bye bye.
4: 세상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가장 소박하게 또 강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칼라시를 만났습니다.
10: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산 자체가 부처님이세요. 금만 해도 9,300톤입니다.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마우타이주 제조사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1: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0: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11: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꼭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이 돌 때문에 이곳을 이글 네스트라고 부릅니다. 오! 살짝 보입니다. 살짝.
1: 전화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 머리,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0: 추천은 뜨끈한 침실 기능이 총알이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4: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5: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6: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7: 평생 사는 데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6: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더 미싱 링크 공방사수 장면돌파.
1: 안녕하세요, 에바.
2: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6: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5: 변비 해결 메이킹.
7: 안녕하세요 에바.
8: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1: 전주현이 멜라토닌 코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코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2: 정신은 바짝 드는데
13: 전순 자고 치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출게요.
14: 아,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0: 천만한 도로를 갈 건데 기대도 되고 또 약간 겁도 나고.
1: 아, 이런 풍경은 제가 살다 처음 보네.
0: 자, 이 갈 때 그 토토로로 만들어주세요.
2: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볼리비아로 가는 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페루 리마를 거쳐 비행시간만 꼬박 36시간. 남아메리카 중앙에 심장처럼 박힌 나라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수도 라파스에서 안데스 산맥의 서부 고원지대를 잇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융가스로 먼저 떠납니다.

해발 3,600여 미터, 전 세계 수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스. 도시가 처음 건설된 건 약 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시원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구부터 지형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스페인어로 발레데라 루나. 표면이 마치 달과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달의 계곡입니다. 정말 달의 서와 마찬가지로 골짜기마다 푸른 생명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0: 달에 가본 적은 없는데 정말 달에 달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1: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물 깎는다 해도 이런 모습을 낼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천재의 건축가가 이런 뭐 디자인을 하고 뭐 정말 공상가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이런 모습을 그려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여행지에선 이렇게 누구나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때론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3: It was built due to a lake that was here.
4: Due to a lake?
3: Yeah, it was an ancient lake.
5: It's very, you can crumble it in your hands like this.
4: Great, yeah.
5: So you know that it's very, very small grain size.
2: 암석이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진 지층. 그것은 주변 지형이 수백만 년 동안 호수에 쌓이다가 지금처럼 높은 산으로 변할 즈음 융기돼서 지상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 그 후 골짜기의 모습이 총천연의 갖가지 모습을 띠게 된 건 물과 바람에 의해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라파스도 그런 이유로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무려 1000m 가까이 나는 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융가스로 가려면 차량부터 새로 물색해야 합니다.
1: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를 갈 건데 지금 저희가 그 타고 있는 차로는 좀 위험해가지고 현지분들이 좀 모시는 좀 안전한 차량을 지금 구하려고 저희가 이동 중이거든요.
2: 우리나라로 치면 시외 버스 터미널 셈인 버스 승차장을 찾았는데요. 볼리비아 서부 산간지대로 향하는 주요 거점인 까닭에 많은 현지인들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개인에게 차를 따로 대절해 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1: 우리가 타고 있어요.
2: 현지인 운전기사도 고용했습니다.
1: 지금 좀 기대도 되고 또 약간 겁도 나고 그 길이 워낙 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일단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여정. 하지만 운전기사 페드로 씨가 들려준 얘기에 그만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융가스 도로에서 매년 10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 가보면 그 이유도 왜 죽음의 도로를 하는지도 알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답니다.
1: 여기가 엘 꿈브레라는 마을이고요. 그 죽음의 길 가는 그 입구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그 죽음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0: 십자가가 세워진 제단 앞. 코카잎, 양털 등 미리 챙겨온 재물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는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전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2: Sí, muy peligroso aquí. Pues es cumbre. Aquí se viene a pasar la visita, a la salud. Aquí caminen bien, para que estudien. Para eso estoy viniendo yo aquí.
0: 3m가 채 안 되는 도로폭. 그나마 안전막이었던 가드레일마저 하나둘 사라지자 이곳을 왜 융가스 도로라는 정식 명칭 대신 데스로드, 즉 죽음의 길이라 하는지 조금 실감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페드로 씨의 손에도 바짝 힘이 들어갑니다. 융가스 도로는 4,700m 고지에서 1,200m로 내려가는 아찔한 구간으로 지대에 따라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오가는 것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이 길이 만들어진 건 1930년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당시 파라과이의 포로들이 끌려와 만들었습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간 끝에 만들어진 길. 더욱 놀라운 건 협곡 사이를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수십 미터의 아찔한 낭떠러지 위로 200m 구간에 걸쳐 설치된 철사줄.
3: Hoy día puede pasar hoy día. Pueden venir de correcto. Hay que esperar para estar de baja. Pasa. Hay más abajo es igual.
0: 현재 융가스 계곡에 살고 있는 주민은 20여 가구. 주민들은 계곡 사이를 이어줄 교통수단이 없어 자체적으로 줄을 설치했고 그 수는 10여 개에 이릅니다. 몇 년 전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 둘까지 네 사람. 그들은 싣고 온 짐을 다 내리더니 주차한 차에 익숙한 솜씨로 꽁꽁 방수천을 덮습니다.
4: ¿Por qué está cubriendo?
5: No, veneno. Porque voy a viajar el día dentro de una semana.
0: 계곡 건너편에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줄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짐을 줄에 매달더니 힘껏 밀어냅니다. 가다가 툭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6: Claro, primera vez tenía miedo, pero ahora ya no.
0: No se necesita nada de eso. Ni así me quita. 사람은 어떻게 타나 봤더니 천으로 몸을 감싼 후 고리에 묶어 매달릴 수 있게 만들었을 뿐 사람이나 짐이나 똑같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절벽 위를. 보고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0: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데 호베르트 씨는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랍니다. 어른들은 기술을 익혀 탄다지만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걸까요?
1: 아, no, como te dije, mi amada, aquí me sientas. Y vuelos.
0: 집으로 가는 길이 천길 낭떨어지는 사람들. 목숨을 건 그 위험한 순간을 어린 딸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지금 과연 어떨까요? 딸의 표정을 살핀 후 거듭 확인을 합니다.
1: 다니엘? 네. Otro lado? Así? Así? Ay, ahora sí tienes que decir.

0: 이들의 생선은 단 30초. 이 짧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찔한 허공 위에선 3시간, 아니 그보다 더 길게 느껴질 그 지옥 같은 시간. 그들은 왜 이 위험한 협곡에서 생사를 걸 만큼의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척박해 보이는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런데 줄에 매달려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도 그리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1: 아, 이게 지금 물살이 엄청 세고 다리가 흔들기 어려가지고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0: 그래도 둘 중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이 다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로프로 30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이상 힘들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줄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2: 아, 집이 나왔다. 다 왔다. 아, 진짜 전망 좋은 집에 사시네. 여기 또 다른 집이 있네.
0: 이분이 집 주인이신가 봅니다.
2: 아, hola.
3: ¿Cómo está? Buen día.
2: Ah, buenos días.
0: 오늘아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게도 잘 익은 파파야 열매 한 통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2: 칼질을 되게 잘하시네.
4: 리스트 바꾸면.
5: 아니, 들고 먹으면 돼요? 저 다 먹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진짜 달아요. 되게 잘 익어가지고. 진짜 달아요. 약간 향은 있는데 달아요. 그렇죠.
0: 마당에 널어놓은 푸른잎. 코카인의 재료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볼리비아인들이 기호식품으로 즐겨 씹는 코카잎입니다.
1: 아, buenos días. 아, 여기 지금 코카잎 따고 계시는구나.
0: 코카잎을 따는 아내분의 모습이 우리나라 녹차밭에서 본 찻잎 따는 모습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6: 아, 이렇게.
0: 요즘 주인 아저씨 내외는 코카잎 수확기를 맞아

0: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1: 와, 진짜 넓게 있네요. 코카의 꽃가밭이.
0: 온통 푸른 코카잎들로 가득합니다. 융가스는 코카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볼리비아의 전통적인 코카 재배지. 주민들이 융가스를 떠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2: 아, okay, gracias. Gracias. Chao. Chao.
3: Chao. Chao.
2: Chao.
4: Que le vaya bien a ustedes, que sigan adelante.
2: Gracias. Chao.
3: Chao.

0: 안데스산 중간에 안긴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 소리는 분명 돼지인 것 같은데 생김새는 개 같기도 한 돼지 한 마리가 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 고산지대라 추워서 그런지 돼지들 털이 되게 기네요. 꼬리도 좀 다르고. 이렇게 방목해서 돼지들을 키우나 봐요.
0: 이렇게 털이 긴 건 가축화되기 이전의 돼지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돼지가 야생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 또 이 고원의 자연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남매들이 있습니다.
2: 올라.
0: 하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자 그대로 얼음.
2: 올라.
0: 이 순수한 모습은 또 때묻지 않은 자연과 어쩌면 그리 닮았을까요? 아이들은 안데스 인디오 중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는 케추아족의 아이들입니다. 케추아족은 안데스 산지에서 감자, 보리 등 고원에서도 잘 자라는 고랭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소나 돼지, 양 등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산은 주요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마치 애완견이 주인을 따르듯 어린 소녀들을 졸졸 따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안데스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야마였습니다.
3: 너 le temes a la persona, no?
4: No. Tiene miedo a las llamas. Porque no lo criamos con las llamas.
0: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 야마.
5: 아, 오케이, gracias. 펭치면 돼요?
3: 네.
5: 아, 손바닥.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아이고, 배고팠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0: 그런데 배가 부른 걸까요?
5: 요령이 없구나, 내가.
0: 먹으면서도 자꾸 뒷걸음질을 치더니만.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다시, 이제 다시 일로, 다시 일로.
0: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5: 배불러? 참. 다 먹었어? 아, gracias. 뭐야? 분명히 돼지도 안 먹었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구나.
0: 실은 사연이 있답니다.
4: Sí, esto lo criamos porque su mamá le botó. Después lo crían así las llamas también.
0: 원래는 다른 야마들처럼 방목해서 키워야 하지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버려져 자매가 키우는 것이랍니다. 야마는 안데스의 전통적인 삶 속에서 결코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털은 물론 고기, 우유까지 모든 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바쳐온 고마운 동물입니다.
5: 아, 야마 진짜 많다. 다 저희 지금 쳐다보네요.
0: 곱게 치장한 얼굴로 경계를 하기는커녕 녀석들이 오히려 카메라에서 눈을 뗄 줄 모릅니다.

0: 아유, 침뱉는다.
1: 순간순간 드러나는 야생의 본능. 안데스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야마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길들이고 교감을 나눠왔습니다.
2: 머리하고 목에 막 이렇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야마 주인분들이 예, 자기 야마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라서. 예. 근데 그게 되게 이쁘네요.
1: 털 장식 하나에서도 야마를 향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3: 아, 부에노스 타레. 올라. 아, 또 아, 그 가사?
1: 좀 전에 만났던 자매와 다시 만났습니다.
4: 되게 너무 했더라.
3: 아, gracias, gracias. 이번에 세간살이가 다 했네.
5: 아, 우와. 아, 이거 요건가 볼 때는 그런 건가 봐. 아. 와, 진흙으로 이렇게.
1: 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시원했습니다.
3: 밖은 더운데 안은 진흙이 좀 그런 열을 튕겨주나? 아무튼 굉장히 시원한데요? 아, 되게 수줍어하세요 지금 자매분이신데.
4: 네, 근데 지금 네. 이분들이 가셔야 된대요. 아, 어, 저기 네. 위에 야마가 새끼를 방금 낳았대요.
6: 에, el camino más arriba se quedó hace rato, estaba pariendo.
1: 마음이 다급한 언니 리세. 그리고
3: 개 탄다 얘가요. 뭐야?
1: 익숙한 듯 잽싸게 뒷자리를 차지하는 검둥이 녀석. 그 덕분에 저는 짐칸 신세인 채로 목적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차의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3: 진짜 아픈데요.
1: 비포장길에선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셀 씨는 지금 야마와 새끼가 안전한지 그 걱정뿐입니다.
7: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8: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9: 먹는 즐거움
8: 이가탄탄 이가탄.
1: 집에서 출발한 지 20여 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3: 여긴가요? 여기에요?
6: Los perros sí está ahí abajo parece que aún no parió.
1: 이제 서둘러 야마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방금 출산한 어미와 갓 태어난 새끼 야마를 금방 발견했습니다.
3: 어, 일어서지도 못하네. 잘.
1: 그런데 어미와 리셀 씨 사이에 생각지 못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놓으려는 걸까요?
6: Porque si lo dejamos en el campo se lo cazan los leones o sino los zorros.
1: 평소엔 온순하기만 한 야마가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0: 근데 이 모성 본능이란 게 아무리 순한 동물도 자기 새끼를 예,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성 본능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1: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와의 팽팽한 대립. 양쪽 모두 새끼를 위하는 마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잠시 후 자매는 오늘 결국 새끼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지켜낸 강한 모성이라면 어떤 산짐승인들 못 지킬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소녀들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0: 오래전부터 이 척박한 땅의 주인이었던 안데스의 원주민들. 그들은 산이 하는 말을 듣고 산의 흐름을 느끼고 또 산의 위력에 경외심을 표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함이 요구되는 고원의 삶에서 옆을 지켜준 야마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을 테죠. 인간과 동물의 우정이 역사를 만드는 곳. 이제 저는 이 땅에 더 오래된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무려 50배, 토로토로 국립공원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거대한 산과 절벽들이 도로를 타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도 잠시. 토로토로로 향하는 길이 가로막혀버렸습니다. 맨 앞차의 타이어 펑크로 정비 중이었습니다.
1: 토로토로 국립공원 가는 길인데 길이 막혀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빼나 이거 차들 다. 아우마.
0: 페루에서 단체로 관광을 온 학생들입니다.
1: 토로토로. 토로토로.
0: 드디어 복구가 다 끝나고 마침내 길이 뚫렸습니다. 짧은 만남에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의 맛이겠죠? 구불구불 결 하나까지 다 드러난 숲꼭지대. 어떻게 인간의 손길이 아닌 자연의 힘만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비밀을 풀어줄 한 분을 만났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bienvenido. Lugar muy bello.
2: Gracias.

0: 타연의 걸작을 만나러 가는 길. 이방인의 발길을 쉬 허락하지 않는 바위 절벽을 따라 그렇게 30분 남짓.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가쁜 숨보다 벅찬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부에노, 부에노.
0: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저는 지금 태초의 시간위에 서 있습니다.
2: 정말 생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네. 아무런 어떠한 것도 진짜 침범하지 않은 완벽한 태초의 자연의 모습.

0: podemos ver un animal vive en África, el elefante.
1: Ah, elefante, elefante.
0: Exacto.
1: Ah, coquerí. ¿No?
0: Es un elefante muy idéntico, la trompa.
2: Ah, llega co, ¿no? Co. co. ¿No?
3: 그리고 거북이를 쏙 빼닮은 바위엽. 볼리비아 민속음악에 맞춰 아주 열심히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올라.
5: Sí. ¿Qué estás haciendo ahorita?
4: Videoclips musicales.
5: 아.
3: 연주나 노래, 비록 모두 리핑크지만 토로토로 국립공원 홍보를 위해 구성된 공식 지정 가수들입니다. 어쩐지 표정이나 춤 사위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2: 너무 재밌네 여기.
1: 발레.

0: 이 광활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 올라.
0: 인사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2: 발만 그러는구나.
1: 맞죠.
0: 대신 춤과 음악에 몸을 맡겨봅니다.

0: 그런데 볼 땐 참 쉬워 보였는데 이 현란한 발동작 막상 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설마 홍보 장면에 담기는 건 아니겠죠?
1: 아, 너무 친절한 분들이세요.
0: 토로토로 가수들과의 짧았지만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시간 여행. 이번엔 6천만 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어린 자바도 높이가 10m는 돼 보이는 거대한 천연 동굴입니다.
1: Esa forma los oleajes o las corrientes de agua desgastan y erosionan.
2: 태초의 신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뭐랄까 이 등산복을 벗고 카메라를 떼고 나뭇잎 옷에 창 들고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0: 6천만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굴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동굴의 변화도 계속될 것입니다.
2: 대역곡이네요, 대역곡. 진짜 기대도 안 했던 풍경이 갑자기 펼쳐지네요. 장엄함 그 자체네요. 이런 풍경은 제가 살다 처음 보네요.
0: 오늘 이 웅장한 자연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사람을 향한 여행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땅과 자연. 안데스 중부에서 만난 볼리비아의 돼지. 그 역사 속에 켜켜이 쌓인 지층과 같은 이야기를 안고서 저는 또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0: 남미 중앙에 자리한 내륙 국가 볼리비아에도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해발 3,800m. 우리나라 여의도의 1,000배 크기인 바다 같은 호수 티티카카의 품에 안긴 코파카바나입니다. 티티카카 호수를 기반으로 잉카 제국의 문명을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양 갈래로 딴 머리 위에 특이한 모양의 모자. 이들은 안데스 원주민이자 잉카 제국의 후예인 아이마라족입니다.
1: 전통 복장 입으신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지금 물건을 팔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모자도 다 쓰고 계시네요.
0: 등에 알록달록 포대기를 두른 할머니들이 유독 많습니다.
2: 먹어서?
3: 25.
0: 아이마라족 여성들이 물건을 넣거나 아이를 업을 때 쓴다는 포대기에 새겨진 건 잉카 시대의 문양. 제국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흔적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0: 그리고 이 모두를 말없이 보듬고 있는 것은 끝없는 수평선의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1: 아,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니 진짜. 끝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물빛이 어쩜 이렇게 파란지.
0: 고대 잉카인들은 티티카카 호수를 모든 것이 태어난 곳, 즉 시원의 터전으로 여겨왔습니다. 주민들이 티티카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작습니다. 고도가 높은 티티카카 호수는 큰 물고기가 잘 살지 못합니다. 얼음 팔뚝만큼 자란 송어를 보여주고 싶다는 코파카바나의 어부 파비앙 씨.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2: 그라시아. 그라시아스.
0: 작은 조각배를 타고 노를 몇 번 젓자 안에 무언가가 잔뜩 든 그물이 나타납니다. 파비앙 씨가 운영하는 송어 양식장입니다. 얼핏 보아도 힘도 세고 크기도 엄청나 보이는 송어떼가 그물 안 한가득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2: 에따라 드루쩌. 드루쩌.
0: 이렇게 큰 물고기를 보기 힘든 티티카카 호수에서 송어가 잘 자라는 건 차가운 물에서 성장이 빠른 송어의 특징 때문.
2: 이것, 그런데, 이것. 이기듯, 그래서, 아, 씨. 씨, 그래서.
0: 이 송어들에게 티티카카 호수가 살기 좋은 터전이 돼준 것처럼 호수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우록스 섬을 찾아가는 길. 배가 호수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자 무성하게 자란 갈대가 천연수로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백길을 따라 10여 분을 더 간 그때 갈대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갈대로 만든 집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 해발 3,800m 티티카카 호수 위에 떠 있는 인공 갈대섬 우로스 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신기하면서 조금 겁도 납니다.
3: Is the truss stable?
4: No. No. When it's broken from the base, from the wood, not it's move it.
1: 저기 안정적이진 않대요. 막 저기 안에 이제 밑에 뿌리가 좀 잘못되면은 푹 가라앉기도 하나 봐요.
0: 3m 정도의 두께로 쌓여 있는 바다.
1: 진짜 갈텐데 또 떠라.
4: This is the truss. Yeah.
1: Yeah. It's stable.
4: Yes, it's stable. Yeah.
1: 또라. 와, 이 정말 장관이네요. 이게 멋져서 장관이 아니라 너무 특이한 풍경이라서 장관이에요. 지금 이 갈대 위에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요.
0: 수심 3m까지 쌓여 있는 갈대층. 물속에 잠긴 갈대는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보름마다 한 번씩 새 갈대를 깔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섬이 가라앉기 때문에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는 작업입니다.
4: All the family work in this island for living all together. Usual they made this island put the root base is that. the good guys.
1: Yeah.
4: And that one is come to floating on the up, and they looking and bring together to this place.
0: 물 아래로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갈대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1: 다 이 갈대 그 또또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도 또또라, 이 밑에 이 집도 다 또또라예요. 지역도 또또라.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여긴 꼭 방문해 볼 만한데요.
0: 전체 인구는 천여 명. 한 가구가 사는 작은 섬에서부터 300여 명이 사는 큰 섬까지. 40여 개의 섬이 마치 하나의 섬처럼 떠있는 갈대섬. 원래 잉카 제국의 천민이었던 우루족이 호수로 들어온 건 약 500년 전. 스페인의 침입을 받고 도망칠 곳이 이 호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온 터전 속에 우루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1: 와,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아, 여기는 정말 해 지는 모습까지도 예술인데요.

0: 이제 지금 보이는 노란 지금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다 초등학교래요. 그러니까 여기 섬에 살고 있는 그 꼬마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고 지금 건물별로 그 학년이 다른 거예요. 뭐 요, 저 건물은 1학년, 요 건물은 2학년, 뭐 뒤에 보이는 건물은 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 섬 안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중학교는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된대요.
1: 아이들은 통학선으로 집집마다 돌며 친구들을 태우고 등교합니다. 학교는 운동장도 잔디밭이 아닌 갈대밭입니다. 급식 식판도 섬에 뚫어놓은 호수물로 씻습니다. 밥도 반찬도 모두 어른들이 호숫가에서 키우고 잡아온 것들. 현대문명의 혜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은 호수 위에서의 삶과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그렇게 어엿한 섬의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2: Es muy importante para nosotros porque ellos son los futuros de la isla. Cuando ellos van a ser jóvenes mayores, ellos son los que van a dirigir la isla de los suyos. Por eso los niños son muy importantes para nosotros.

0: gracias. Okay, okay, chao, chao. Okay.
1: Spagara.
2: Spagara.
1: Aquí sí en campo.
0: Chao.
3: 사람들이 섬 위로 쌓아 올린 갈대의 두께만큼 호수의 시간도 그 두께만큼 쌓여갑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제 눈에 비친 호수는 온전히 그들만을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4: 섬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얼른 끝입니다. 더 힘들어요.
5: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3: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6: 디스크 파열입니다.
3: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7: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8: 1566-8202.
9: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0: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7: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8: 1566-8202.
7: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11: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7: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8: 1566-8202.
9: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2: 이게 동해 문화어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2: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13: 250억 했고요.
14: 몇 매출이?
15: 14만?
16: 한 50억.
17: 한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18: 진짜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9: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섞었지.
20: 우와!
21: It's magic.
22: 안돼,
23: 진짜
22: 끝말이 진짜 먹고
23: 가면 뿅뿅
22: 가.
23: 맛있지?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마이크로 RGB 들어는 봤나? AI 축구 모드 켜줘. 어? 잔디 색깔이 바뀌었어.
3: 우리 꿈 미쳤다. 결혼할 때 마이크로 RGB 살걸.
4: 축구는 자기랑 와서 보면 되는데.
5: 난 좋은 TV 필요 없지.
6: TV 아무거나 사면 축구는 끝이야.
7: 괜찮아?
8: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삼성 마이크로 RGB 살 거야.
7: 나 축구 좋아하네.
9: 삼성 AI 신혼가전.

0: 대칭도 균형도 질서도 무너져 내렸다. 내 얼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2: 처음에 조금 이게 그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네요.
3: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0: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 안면마비였다.
4: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 안면신경

0: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환자.
1: 보호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이 별로 잘 안 감기네요, 그렇죠?
0: 김일환 씨는 사흘 전부터 얼굴에 이상을 느꼈다.
2: 저는 37살, 직업은 교사고요. 네, 일을 하다가 근무 중에 혀의 감각이 좀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면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0: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면서 눈과 입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옆으로 돌아간 상태다.
1: 이번에는 뭐 하면서 생기셨나요?
2: 그냥 근무 중에.
1: 일단은 입원 수속하세요.
0: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
2: 오늘이요?
1: 네, 빨리 약을 써봐야겠어요.
2: 이쪽이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이쪽 근육이 더 당겨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하게 써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 예. 충격이 크셨겠어요?
2: 일단 밥을 잘 못 먹고 양치질이나 세수도 눈이 안 감겨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0: 입원과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3: 좌측이랑 우측 사이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표면 근전도 검사 진행할게요.
0: 겉으로 보이는 마비 정도와 신경 내부의 손상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3: 시작! 하나, 둘,
0: 정밀 센서를 눈을 뜨고 감는 근육
3: 시작! 하나,
0: 입꼬리를 올리고 내리는 근육 등 얼굴과 목 다섯 군데에 부착한 후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
3: 둘, 셋, 그만.
0: 검사 결과 왼쪽에 비해 오른쪽 근육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른쪽 얼굴에 나타난 안면 신경 마비다. 안면 신경은 뇌에서 나와 귓뼈와 침샘을 지나 오리발 모양으로 얼굴에 넓게 퍼져 있다. 안면 신경은 7천 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신경 다발막과 신경 외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22개의 안면 근육과 연결돼 있다. 뇌에서 행동에 대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안면 신경과 근육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 먹고 말하고 웃고 우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절에 감염을 일으켜 신경에 염증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신경 조직이 붓게 되는데 이때 측두골이 안면 신경을 감싸고 있어 부어오른 신경은 단단한 뼈 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신경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섬유가 파괴돼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벨마비라 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어떻게 다를까?
4: 구안화사는 어떤 입과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라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벨마비는 말 그대로 진단명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원인이 불명확할 때 갑자기 생기는 병명을 벨마비라고 합니다.
0: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안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같은 질병이다. 김미란 씨 역시 벨마비로 진단됐다.
1: 자, 일단은 급성기에는 신경이 변성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변성이 끝나는 게 한 2, 3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수술을 해야지 좋아요. 자꾸 변성이 진행되거든요. 신경이 그럼 변성이 되면은 후유증이 남아요. 예. 그래서 변성되기 전에 감압술을 압력을 풀어줘야지 좋아요.
0: 후유증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처럼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런 걸까? 안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 붓게 되면 신경 섬유가 손상되며 안면 마비가 나타난다.

0: 이때 치료 없이 그대로 두면 신경이 완전히 파괴돼 붓기가 빠지더라도 변성을 일으켜 신경 말단이 죽게 되는데 이를 왈러 변성이라 한다.
1: 그래서 마비가 딱 오는 순간부터 2, 3일 내에 그 압력을 풀어줘야지 왈러 변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왈러 변성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72시간, 더 좋은 건 4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르는 뼈가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복용뿐만 아니라 수술로 감압술을 진행해야지 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김미란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면마비가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고 신경 변성까지 시작돼 수술이 결정됐다. 귀 속 내이도 부위에 신경이 부어 안면마비가 나타난 상황.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한 다음 염증이 있는 신경을 찾아 접근한 후 주변의 뼈를 깎아낸다. 공간을 넓혀 내부 압력을 낮춰주면 신경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해 안면마비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 안면신경 주변에는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며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안면 신경의 직경은 대략 2mm. 신경이 눌린 상태인데다 부어 있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 주위의 뼈는 직접 긁어냈다. 주변 뼈에 눌려 하얗던 신경은 압력을 풀어주자 선홍빛으로 핏기가 돌아왔다.
2: 스티뮬레이터.
0: 감시장치를 이용해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근육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2: 살아있다. 이제 닫겠습니다.
0: 부종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가 묻어있는 녹는 솜을 수술 부위에 넣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눌렸던 신경이 풀린 만큼 증상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벨마비는 원인도 기전도 밝혀지지 않아 예방도 어렵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해 무려 9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3: 그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4: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 하는데 물이 쩌들쩌들 새길래 뭐지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5: 학교 가는데 친구가 너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장량 노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이 돌아온 거예요.
6: 일단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들다가 그냥 괜찮겠지 괜찮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0: 전조 증상 없이 안면마비가 나타났다.

0: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70-80%는 공통적인 증상을 경험했다. 귀 뒤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었으며 혀의 반쪽에서 맛을 느끼지 못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감압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미란 씨가 진료실을 찾았다.
1: 눈은 감각은 어떠세요, 눈?
2: 시린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감을 때 감기는 느낌이 좀 나요.
3: 이제 곧 있으면 저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꼭 적절하게 감압수를 하셔서.
0: 수술 후 환자의 얼굴은 달라졌다.
3: 눈 깜빡깜빡. 눈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감는 것 같고.
0: 한쪽만 감겼던 눈이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4: 입가는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돌아오실 겁니다. 움직이면요, 조금씩.
0: 굳어있던 입꼬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눈도 입도 회복되었다.
2: 초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바로 느낌이 올 때부터 바로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제 쓰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응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골든타이밍.
2: 맞아요.
0: 별마비가 나타났을 때 10명 중 7명은 치료 없이도 2, 3개월 안에 회복된다. 문제는 남은 3명. 어떤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 알 수 없어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병일 수도 있지만 평생 후유증을 남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후유증이 남을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는 적어도 완벽히 돌아올 안면마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0: 한쪽 얼굴이 마비됐다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유상열 씨는 잘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6: 귀눈물이 좀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가운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안경을 좀 넣고 그런 치는 게 있습니다. 시력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는 유상열 씨. 누구에게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6: 아, 그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약 지금 한 50여 년 됐습니다. 이렇게 발병한 지가. 그 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는 70년대 후반이라 그 어디 치료해 주는 데도 없고.
0: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안면마비로 그의 왼쪽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한쪽 눈과 입만 움직인 채로 살았고 시간이 지나자 마비가 없던 오른쪽 얼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5: 지금 이상이세요.
6: 아, 그렇습니까?
5: 예. 네.
0: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엔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그만의 이유가 있다.
6: 저는 그 얼굴 마비된 이후로다가 단 한 번이라도 그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제 얼굴을 고쳐주는 분이 나타나겠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그 간절한 이 소망이기도 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는 유상열 씨.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마비 상태로 지낸 만성 환자의 경우 치료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1: 총 다섯 가지 표정 지어볼 건데요. 시작! 하나, 둘, 셋, 쉬고.
0: 다섯 하나, 가지 표정을 지으며 좌우 셋, 근육의 쉬고. 힘을 파악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1: 하나, 둘,
0: 검사 결과
1: 셋,
0: 마비된 쉬고. 왼쪽 근육의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입가를 내리는 근육은 마비된 왼쪽이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 때문에 미소를 지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던 것이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안면마비가 심했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의 하나다. 안면마비 환자의 20-3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연합운동이라 한다. 연합운동이란 환자가 의도한 얼굴의 움직임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거나 목까지 당기는 증상, 음식을 씹을 때 눈이 감기는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운동은 이마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연합운동 띠 안의 근육들이 덩어리째 움직여 나타나는 근육의 오작동이라 할 수 있다. 유상열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움직이자 동시에 눈이 감겼고 목까지 움직였다. 연합운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연합운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2: 원래 이제 눈으로 가는 거는 다시 눈으로 가는 신경섬유랑 만나야 됩니다. 입으로 가는 거는 또 입으로 가는 신경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염증이 생긴 이 부위가 심하게 파괴가 되면은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서 뇌에서 명령을 해도 눈을 움직여라 해도 눈, 코, 입이 다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유독이 신경섬유가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0: 유상열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50여 년간 안고 살아온 엉킨 실타래를 이번 수술로 풀 수 있을까? 집도의 김진 교수는 안면마비에 대한 개념과 치료 방향을 정립해왔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아왔다.
3: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귀 앞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신경이 변성되면서 입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나타났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면신경 차단술이 이루어진다. 귀 앞쪽을 절개한 후 눈을 감을 때 방해하는 신경들을 찾아 차단한다. 이어 눈과 연결되어 입가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목 근육까지 붙잡고 있는 신경들도 찾아내 모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과 스마스 레이어라는 지방층을 잘 분리해 당겨 꿰맨다. 입꼬리 모양이 올라가도록 만들면 자연스러운 웃음도 가능해진다. 수많은 근육과 혈관들 사이에서 문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3: 요거 봐봐. 눈가로 가는 신경 하나 찾았으니까 큰일 날까?
0: 전기 자극기를 통해 찾은 신경이 살아있는지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나갔다. 이어 찾아낸 각각의 신경을 의료용 루프로 묶어 표시해둔다.
4: 자, 3-1이랑 좀 비교해볼게. 이가 올리는 거, 이가 내리는 거.
5: 이니까 올릴게요. 이렇게 올릴게요.
0: 이번에는 입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을 찾아 나섰다.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환자의 입과 근육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눈과 입을 움직이는 15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가지처럼 뻗어있는 안면 신경 속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과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들을 구분했다. 이어 건강한 신경들은 남겨두고 눈과 입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신경들은 잘라 차단했다. 모두 11개의 신경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얼굴 감각이 돌아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은 더 좋아질 것이다.
4: 네, 잘 됐습니다. 한 신경을 한 15개 정도 찾았고 그중에 한 11개 정도가 방해하는 신경이었고요. 4개 정도는 아주 건강해서 4개 정도 신경이 얼굴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됩니다.
0: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안면 마비가 시작됐다는 서명자 씨. 4년 전 김진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6: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7: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6: 아, 너무 잘 지내요. 요즘에는 뭐 너무 행복하고요.
7: 행복하시다고?
6: 네, 날씨도 좋고. 오. 얼굴도 좋고.
0: 서명자 씨는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7: 자, 이해해보세요.
0: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는 대칭 교정 효과가 뛰어나 안면마비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만성 안면마비 환자들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변성되면서 마비된 쪽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거나 뻣뻣해지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비된 쪽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반대쪽에 보톡스를 주사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 치료를 받고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서명자 씨는 홀로 세상과 싸우며 고통을 견뎌냈다.
6: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해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아, 나 안 되는 거 보다 하는데 미안한데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막 계속 울었던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진짜 무슨 벌을 받아서 내가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을 가진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살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0: 갑자기 나타난 안면마비로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김진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우울증 정도를 확인한다.
2: 대부분 안면마비 환자가 100이라고 치면은 만성기 또는 급성기.

0: 모든 안면마비 환자 중에 35%는 일반적으로 경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 또 25%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아니면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1: 사거리에서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병달 씨.
2: 아, 예, 일로 들어오세요. 아, 이거. 네.
1: 이 일을 해온 지 20년째로 단골 손님이 많다.
2: 이거는 이게 분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다 갈아야 돼. 치수가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A급으로 만들어서 제가 관광을 한번 내드릴게요.
1: 한때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둔 채 그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다. 일그러진 얼굴 때문이었다.
2: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요.
1: 종종 꺼내보는 사진 속엔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얼굴이 있다.
2: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잘생겼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1: 중학교 2학년 무렵 안면마비가 나타났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상태로 50여 년을 지내다 3년 전 김진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한쪽으로 돌아간 입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한결 편안한 인상을 갖게 됐다.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2: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저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1: 수술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는 윤병달 씨.
2: 다 됐습니다.
1: 반짝이는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의 원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0: 아, 그럼 요즘 어떠세요?
3: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볼이랑 부분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4: 아, 목표만 볼까요? 목? 이해 보세요.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오, 요즘 눈은 어떠세요? 눈?
3: 눈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감기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감기진 않는 것 같아요.
1: 얼굴 왼쪽에 마비가 나타난 이미현 씨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녀에게 안면 마비가 나타난 것은 3년 전, 수술을 받은 후였다.
5: 23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하고서 그 수술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1: 부정교합이 심해 양악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나타났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눈은 감기지 않고 입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5: 뭐 관악기 전공을 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오니까 입에 힘이 안 들어와서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볼 수 없긴 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1: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오보의 연주자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왔던 미현 씨.

0: 재활을 위해 가끔 악기를 불고 있지만 한쪽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연주는 쉽지 않았다. 결국 연주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한 벨 마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사고 등의 외상이나 대상포진, 종양 등이 원인이며 최근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1: 리프팅을 위한 장비를 통한 시술부터 양악수술, 안면 거상술 등의 수술 등이 굉장히 많은 안면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경 손상을 받은 환자들한테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하려면 이미 내부에 구축이 와 있고 또 섬유화가 돼 있어서 수술 자체도 많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미현 씨는 주사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도수 치료를 시행해 근육의 치료를 돕고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활 방법도 가르친다.
2: 환자분들의 그 안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분리된 움직임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안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0: 환자에 따라 맞춤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주사나 수술 치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경 손상이 100%에 가까웠다는 안정원 씨는 1년 넘게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의 50%가 되살아났다.
3: 처음에는 이게 안 움직였거든요. 눈썹도 안 움직였고 다 안 움직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에서 제일 먼 데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만 지금 현재 아까 여기부터 안 움직인다고 하시는 게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여기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0: 몰라보게 달라진 안정원 씨. 그렇다면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1: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섬유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재활치료고 두 번째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또는 거울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안면 신경근 재활 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탁 웃었더니 삐뚤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세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0: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걸까? 박현진 씨는 가슴이 답답한 날이면 무작정 달리곤 했다.
4: 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뛰고 나면 또 땀 쫙 흘리고 나오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0: 그가 마스크 속에 숨기고 싶었던 건 마비된 왼쪽 얼굴과 그 때문에 돌아간 오른쪽 입이었다.
4: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무너졌죠. 이성관계를 만나려 해도 입이 이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좀 다 끊어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아예 포기 그런 것들을 아예 포기를 하고 뭐 내 자신부터 위축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약간 끓이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옆으로 그냥 가고
0: 포기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4: 저도 이따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교수님한테 해갖고 치료받다가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 한 번에 이번에 종양 제가 하면서

0: 얼굴까지 한 번에 그 수술을 한다고.
1: 종양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마비가 나타난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박현진 씨. 출발선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엔 힘든 코스를 달려야 할 차례다. 며칠 뒤 박현진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안면마비 치료 중 최고난도의 수술이다. 수술을 앞두고 김진 교수는 환자의 귀 속에서 발견된 종양을 살펴나갔다.
2: 오랫동안 안면신경 주위에서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안면마비를 만들었던 종양인데요. 대략 한 장경이 한 1.4cm 정도 되는 종양을 일단 제거를 하고 다시 얼굴로 가서 얼굴에서도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로 검사 결과 안면신경초종이라는 양성종양이 오랫동안 안면신경을 눌러 변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수술에서는 먼저 종양 제거술이 이루어지는데 뇌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주의하며 종양을 제거한다. 이후 귀 뒤쪽을 꿰매고 다시 귀 앞쪽을 절개해 아래턱 뼈에 있는 측두 근육과 연결된 구상돌기라는 부분을 찾아 절단한다. 측두 근육이 모이는 곳에 인공 근막을 연결해 입술 쪽으로 근육의 방향을 바꿔준다. 근육의 힘이 입술로 전달되면 환자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뼈를 제거하며 종양이 있는 위치로 접근해 나갔다.
3: 아, 종양 보이네 벌써.
4: 네, 약간 보인다.
1: 종양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뼈를 제거해 나갔다. 이어 감지 장치를 통해 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3: 얼굴에서도 감지가 안 되나? 얼굴을 한번 만져봐봐. 안 뛰지?
4: 네, 안 뛰지.
3: 아예 죽어버렸네.
1: 예상대로 오랜 시간 눌려있던 신경과 근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종양을 제거해 나갔다.
3: 컷봇에
1: 종양이 뇌와 밀착돼 있어 뇌 손상을 주의하며 종양만 제거했다. 양성 종양이라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깨끗이 제거했다. 이어 측두근 전이술이 진행됐다. 측두근은 원래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인공근막을 연결하면 돌아간 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얼굴의 외형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연결해야 하는 상황. 김 교수는 환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살펴본다.
3: 조금 더 위로 가볼게. 이게 별로네, 생각보다.
1: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인매를 만들 수 있을지 환자의 사진을 다시 관찰한 후 수술을 이어갔다.
3: 잘 당겨볼라 한번? 입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0: 이거 좋다.
1: 수술 후 잘 회복된다면 돌아갔던 입술 모양이 균형을 찾는 동시에 입을 움직이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입 모양을 만든 만큼 환자는 수술 후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웃음을 배워나가야 한다.
0: 됐어. 놔보자. 이 모양 어때? 좋아?
2: 잘 올라가 있어.
1: 수술은 예정대로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3: 축두근이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입술 모양이 대칭적으로 맞추는 게 이 환자분한테는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입술 모양 또 입가 올라가는 양상 요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환자분 얼굴 스타일에 맞게 잘 교정을 했습니다.
1: 50여 년간 안면마비를 안고 살아온 유상열 씨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퇴원하게 됐다. 상처가 아무는 두 달 후부터 재활치료도 받을 계획이다.
4: 치료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신다니까 힘을 가지고 내일 기대해봅니다. 파이팅!
1: 호탕하게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수술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윤병달 씨는 구두방을 벗어나 친구들을 만났다.
5: 아, 얼굴 많이 좋아졌네.
0: 아유,
5: 반도 되게 왔어.
6: 병달을 위해요!
1: 오래도록 기억될 사진도 남겼다.
7: 그것만이 내 세상.
1: 안면마비 치료를 받고 행복을 찾았다는 서명자 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버스킹 도전에 나섰다. 치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아닌 마음일지도 모른다.
8: 제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컴플렉스를 진짜 완벽하게 깨보자 하는 도전이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1: 환자들이 김진 교수에게 건네준 편지 속에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느낀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다.
3: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딱 중요한 시점에 얼굴이 망가지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울증도 심하게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인생의 큰 장벽을 넘어야 할 때 이런 저 같은 치료자가 필요한 거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많이 의학적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환자가 그려주었다는 그림 속 김진 교수의 미소처럼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름다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승다문 씨,
1: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다문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다문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5: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16: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5: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7: 폭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8: 안 밀려져요.
19: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자,
15: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20: 너무나 더운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3: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2: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아,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5: 장대리님께 10만원 보내.
6: 말로 이체를 해.
7: 장진우에게 20만원 쏴.
6: 부장님까지.
8: 우리 강아지한테 3만원 보내줘.
6: 강아지한테까지 보내? 다들 뭘 쓰는 거야?
9: 저기 웰컴.
6: 웰컴?
9: 웰컴 저축은행이요.
10: 이제부터 조회까지 말로 하는 AI 금융비서.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9: 말이 되죠?
6: 네.
10: 웰컴 투 AI. 웰컴 저축은행.
6: 진짜 강아지한테 보냈어요?
8: 손자.
11: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12: 먹으니까 편하겠죠.
13: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12: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11: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0: 뭐야, 사고 났나?
1: 대사하라. 구릉시 강제전하겠다. 반복한다. 대사하라. 구릉시 강제전하겠다.
0: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했다. 대모하려고 대학 갔나? 이게 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관계 겨워서 저러는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지들이 벌벌 끓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야 이거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하고 정신들을 차리지.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0: 아니, 튀어나옵나.
1: 야, 야, 빨리. 야, 어디 가니? 야, 야, 너 어디 가? 너 임마, 일로 와라.
2: 여기서.
3: 택시. 택시.
1: 저,
3: 아씨, 병원서 빨리 갑시다. 자.
4: 아저씨, 빨리 좀 가세요. 네?
0: 원래 차대는 양수 터지고도 한참 있다가 나온다니까요.
5: 아빠,
0: 우리 마누라 분만실에서만 12시간 있었어요. 12시간. 차대는 다 그런답니다. 진짜 이러다 진짜 차에서 애밖에 생겼네지. 에이,
4: 모르겠다.
3: 여보세요, 다 왔다, 다 왔다.
0: 진짜 기가 막히다, 운전. 다른 기사들 같은 임산부 잘 태워주지도 않아요. 나니까 우리 딸때 생각나서 태워드린 거니까.
3: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 여보, 그럼 지갑 안 챙겨서?
5: 어? 가방 당신 쓰셨잖아요.
3: 그래?
0: 너 잘 찾아봐요. 어디 있겠지.
3: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은데 제가 내일
0: 꼭... 내가 그런 소리 한두 번 나간 줄 알아. 그렇게 때먹힌 택시비만 모았어도 내가 집을 샀어, 집을.
3: 아니요, 제가
5: 진짜...
0: 아, 이럴 때 또 배가 더 아파요, 또.
5: 나.
3: 잠깐만. 아저씨, 제 명함이거든요. 내일 전화 주시면 제가 따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0: 아, 저 진짜 대신 따블이에요, 따블. 예? 그 오늘은 일단 애부터 순산하시고, 예? 순산하세요.

여기서 공차는 거 아니야? 저쪽 갔습니다. 저쪽.

0: 어디 갔나? 우리 딸 벌써 자는 거야? 밥 먹고 자야지. 응? 이거 왜 이래? 누가 이랬어?
1: 넘어졌어.
0: 내가 보자 하니까 상구 있는
1: 거 넘어졌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넘어졌어.
0: 너 아빠한테 자꾸 거짓말을 할래? 김은정, 너부터 야단맞을까? 상구 어머니! 상구야!
2: 은정 아버지, 아침 잘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남의 집 귀한 장손을 얼굴을 이래 놓으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0: 아니, 그게 우리 은정이도...
2: 아이고, 드세다. 나 은정이처럼 드센 여자는 처음 봤다니까. 그게 다 엄마 없다고. 은정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0: 어머니, 말씀이 좀...
2: 내 말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은정이네 사정 뻔히 아니까 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글쎄 밀린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0: 죄송합니다. 상구 어머니, 제가...
2: 아니, 넉 달이나 밀렸으면 최소한 언제 주겠다 이런 방구라도 있어야죠. 10만 원이면요, 저희한테도 진짜 큰 돈이거든요.
0: 상구 졸리 있구나. 밥은 많이 먹어서 그래.
2: 아유, 몰라요. 나 상구 아빠가 뭐라고 해도 이번엔 진짜 안 참아. 그리고 은정이 야단 좀 치세요. 진짜 이게 뭐야, 진짜. 내 속상해가지고.

0: 배고파. 콩나물국이네. 야, 김원장, 아빠가 이 신발 걸 것인지 말랬지? 또 대답 안 하지, 또.
1: 그 신발 이제 작단 말이야. 저녁 드세요.
0: 아, 그럼 아빠한테 신발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시원하다. 야, 우리 딸 이제 시집 가도 되겠는데?
1: 뭐 상구 아줌마 갖다 주신 거야?
0: 그렇지. 어쩐지 좀 짜더라, 응?

0: 고개 들어봐.
1: 아빠, 우리 이사 가야 돼?
0: 응. 상군의 집 사버릴 거야. 아빠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1: 따가.
0: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해. 아빠는 뭐랬어? 응? 상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랬지.
1: 상구가 뭔지 괴롭혔단 말이야.
0: 그냥 무시해버려. 사람이 참을 줄도 알아야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응? 김은정, 우리 수요일에 아빠랑 소풍 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학교 안 가잖아.
1: 아빠 돈 벌어야지. 빨간 날 손님 많잖아요.
0: 입 보자 보자니까 지 엄마보다 더해. 아이고 우리 딸.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뻐? 응?
2: 18일 0시를 기해 선포된 전국 비상 계엄령에 따라 계엄 포교가 발의되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당분간 휴교 조치되며 대업 및 파업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와
0: 이거 이러다 손님 또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3: So she again?
4: Hey, Peter. How was the parliament today?
3: Same as always. Nothing different.
4: This is Jürgen Hinz, Peter. From RDNDR, Germany. He's been living in Japan for about 8 years. It might be helpful to know him.
5: It's good to meet you, Mr. Hinz, Peter. David John, BBC.
3: Just call me Peter.
5: It's my first time in Japan. Anything I should look out for?
3: It's comfortable. Tricky. As a journalist, you shouldn't be in a place that's too comfortable.
5: Excuse me?
3: Nothing. Where were you based before?
5: South Korea. It's very tense over there now.
6: I heard the government declared martial law.
4: It's always tense there.
5: I think it's much worse this time. On top of the martial law, several opposition leaders were arrested, and the university's got locked down too.
3: What else have you heard?
5: I've been trying to contact some people I know, but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through.
3: Since when?
5: Since last night.

Work for the church. I'm a missionary.

0: It's been a long time.
1: I need to get back soon. Something doesn't feel right.
0: How bad is the situation?
1: It's been 3 days since the martial law. Kim Dae-jung has been taken in, and they've got Kim Young-sam under house arrest.
2: Gwangju?
1: It's a city down south.
2: And there's no article about Gwangju, no coverage, nothing.
1: This is the local paper from Gwangju.
2: They sent out the whole page? What exactly happened over there?
1: No one knows. We got word of the first case route at 3 a.m. on the 19th, but now, if the phone lines have been cut,
2: what about the foreign press?
1: Today is Kim Jong-il's trial. They all went there. But the government has eyes on them. They can't move as they wish. You must be careful.
2: Should go to Gwangju first.
1: By yourself? How will you get there?
3: I 사람은 그렇게 벌벌 떠는 양반이 어쩌다가 이 백미를 해드셨대.
4: 아이 싸가지 없는 놈. 남이 차를 이래놓고 그냥 토끼들하니까. 야생이 뭐하냐고. 먼저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3: 알았어 알았어. 내 5천 원만 받을게. 됐지?
4: 뭐 그렇게 비싸. 4천 원만 받아. 어제 하루 완전 공쳤다니까.
3: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번벌이 진짜 너만해. 대신 언제 점검 한번 받고 가. 들어올 때 보니까 엔진도 골고라더만.
4: 점검 무슨 점검.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는 거 맞다.
5: 60만 킬로 탔으면 이가 또
3: 한가 지났어.
4: 어디 뚝뚝하고 그래.
3: 차 퍼진 다음에 고쳐봐. 돈만 더 잡아먹지.
4: 뭔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구만.
3: 자 3천 원만 받아. 아 이건 한 핏지. 아 이게 부품값이 얼만데. 이거 버려.
4: 버리고 왜 버려. 놔두면 다 쓸 데가 있지. 놔둬.

0: 야, 만수마 뭐해?
1: 봉상도 지랄이다.
2: 지랄.
3: 어제들 또 싸웠다며. 내 상구 이 자식은 아주 공끈형을 냈으니까, 어?
0: 이모! 야, 이모!
4: 네?
0: 여기 1인분만 더 줘요.
5: 네? 됐어, 됐어. 이모, 괜찮아요?
3: 아, 왜? 내가 산다니까.
5: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야지.
0: 웬일로?
5: 대신 나 돈 조금 줘라.
3: 그럼 그렇지. 얼마나?
5: 10만 원. 너 상구 엄마 몰래 빙장 쳐놓은 거 좀 있잖아.
3: 아이씨, 나도 지난달에 우리 막내 결혼시킨다고 만 원을 몰래 다 갖다 주고 지금 개털이다, 개털. 근데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너 빚도 다 갚았잖아, 이제. 너 설마 사거리 때문에 이러냐?
6: 인정돼?
3: 에라이. 야, 나 살다 살다 집주인한테 돈 빌려서 집세 낸다는 놈 처음 본다, 어?
5: 빌려주거나 뭘 하든가.
0: 이모! 여기 아무거나! 빨리 나오는 걸로!
7: 뭐가 그렇게 바빠? 밥 먹고 한판 쳐야지.
2: 니들끼리나 많이들 치세요. 나는 밥 먹고 국뚝장 갑니다. 장거리.
7: 야, 장거리 어디?
2: 전라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고.
7: 어, 이 새끼. 건 쏘나 제대로 물었네. 얼마나 준다디?
2: 10만 원.
7: 10만 원? 아니, 어떤 후보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2: 외국 후보다.
7: 어, 네 영어 다 할 줄 아나?
2: Of course. 내가 또 어릴 때 미국 무대 근처에서 살았잖니.
3: 아이씨, 여기는 팁도 주던데 10만 원에 팁 가자면. 아. 너도 외국물 좀 먹었잖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 안수원이 정원 좀 드시고 가세요.
8: 상부 어머니.

0: 상무 야단 좀 치세요. 상무 대체 누굴 닮아서 그 성격이 그 모양이래요? 밥도 많이 먹고. 엄마 닮았나? 내가 10만 원만 받아봐. 상구 이놈의 자식 버르장 머리를 그냥.
1: 택시 부르셨죠?
2: 예. 근데 어떻게 개인 택시가 오셨네요? 택시 회사에 전화했는데.
1: 그게 거기 택시 회사에 차가 다 나가갖고 빈 택시가 없다고 해서 제가.
3: Does he understand what's going on?
2: Of course. I explained everything. 얘긴 다 듣고 오신 거죠?
1: 예, 광주 갔다가 통금 전에 서울로 다시 오면 10만 원 주신다고.
2: 영어도 잘하신다고요?
1: Of course. Of course. 예? 그럼요. 제가 사우디에서 5년이나 있어갖고 잘합니다, 영어. Don't worry, don't worry. Hi, Mr. Kim. 나랑 이게 together. Let's go, 광주. 어? Okay. Hey, nice to meet you. 아, 다.
2: Okay, okay.
3: 아,
2: Thank you. Be careful.

0: 다른 차 타세요. 이 차 예약차로.
1: 예약이요? 어디요?
0: 왜요? 이 차 광주 갈 건데요.
2: 요 코리아 퍼스트 타임?
3: That's my second time.
2: 오, 리얼리! 오! 유아라이 프로
3: Germany.
2: 젊은이? 오, 리얼리! 마이 프렌드! 그 지금 이 뭐야 이거? 저기 탕캐로 가서 탄!
3: I know there are many Korean workers in Germany, nurses. Minus.
2: 나는 사우디. 사우디 알아? Do you know Saudi? This taxi, Saudi money. I drive a Saudi truck. Yeah, 모래 사막에서 드라이버. 미친다, 디자. 안 가본 사람 절대 몰라.
3: Listen, how far is it to Gwangju? I don't have much time. I need to go there quick.
2: 뭐 이게 따발총이야? You, 빨라. Get slow. 그래야 I can English. Slow, okay?
3: Okay. Gwangju, we go fast, okay? Fast.
2: 뭐 그렇게 급해? 아이, 광주, don't worry, don't worry. I'm best driver. 광주 되게 멀어. 저 한숨 자. Okay, sleep. In sleep. 아이고, 이쁜 거. 며칠 더럽게 재수가 없더니 이러려고 그랬네, 이러려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뭐야 이건? 가도 되는 건가?
1: Don't slow down. Keep going.
0: Yes, yes. 뭘 찍는 거야?
2: What picture? What camera?
1: Let's go. Hurry.
0: 싸가지하고는 사람이 질문하면 뭔 대꾸를 해야지. 티는 왜 또 있다 이래?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0: 이건 또 뭐야?
1: I'm not a reporter, you understand?
0: 어? 뭐라고? 아이, 그 슬로우 하라니까. 훈련하나?
2: 동지!
3: 아유, 훈련 나왔어요? 몇 사단이에요? 여기는 몇 사단인가? 나 7사단 나왔는데.
4: 실작전 중입니다. 돌아가십시오.
5: 지휘권 급한 말 못 봤어?
0: 얘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5: 이 새끼야, 지금 죽고 싶나?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6: What is she saying? Is she asking me something?
5: 저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0: 아, 돌아가답니다. 자기가 잘못 온 것 같다고.

0: Excuse me, driver. This direction. Also Gwangju?
1: No, no, Gwangju. Now, we go Seoul.
0: Seoul?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have to go to Gwangju.
1: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Seoul to say, Gwangju no.
0: Okay. You won't get paid if you don't take me to Gwangju. You understand?
1: 아이, 뭐라고 하는 거야?
0: No Gwangju, no money.
1: No money?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름값만 해도 얼만데? 소울즈가 say no 광주라고 했다니까 못 간다고 광주를. No 광주. You. What camera picture? Why you 광주?
0: Oh my god. You know what? Just take me to Gwangju. That's all you should worry about. What I'm doing there is none of your business, okay?
1: Business? You businessman? 그래서 광주?
0: Yeah. 광주. No 광주, no money.
1: 에이, 이제 또 기름값만 날리는 거 아니야?

0: 어르신, 말씀 좀 여쭐게요. 이 근처에 광주 가는 샛길 같은 건 없습니까?
1: 없어라.
0: 그럼 이 마을에 아실 만한 분이라도.
1: 아, 광주는 뭐 하려고? 아, 시방 이쪽에 군인들 못 봤어? 앵가라면 그냥 돌아가시오.
0: 어르신, 제가 오늘 광주 못 가면은. 어르신, 저 오늘 광주 꼭 가야 됩니다.
1: 우리 이장이 당분간 광주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쪽 언덕 넘어 질러가는 새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0: 거기가 어디입니까?
1: 저쪽.
0: 저쪽이면은.
2: 차 쇼가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엄마, 너 오늘 기사 잘 만난 줄 알아, 어? 딴 기사 같았어 봐. 돈 있고 먹고 벌써 서울 갔지. 잠시. Here, no soldier. 응.
3: Yeah, great. No soldier.
4: 대체 뭔 일이길래 이런 데까지 막고 그러냐?
5: 또 뭐야 저거?
0: 빼. 간만에 달러 좀 벌어보겠다는데. 유 비즈니스맨이랬지? 달러 계약서.

0: Very, very important paper. You, 이거 두고 왔어. 어? 공개해다.
1: What?
2: 아, 수고하십니다. 준성.
3: 네. Yeah.
2: 제가 지금 김포공항에서 오는 길인데요.
0: 제 양반이 띠기 높은 비즈니스맨인데, 근데 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아이고, 중요한 서류를 광주에 두고 왔다고.
3: 아, 됩니다. 들어갑시오.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서류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을 팔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못한다고. 내가 진짜 애국심 하나로 공항에서 여기까지 그냥 밟았다니까요. 막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달러를 벌고, 어? 달러를 벌어야 우리 선진국 잠깐만 있어봐.
4: Listen, if I don't get to Gwangju, there'll be problems. Big problems. My boss is a very important man. He'd be very unhappy if I don't get back with those documents. Very, very unhappy. Tell him.
5: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0: 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4: Tell him, not me.
0: 그러니까 뭐, very, very important paper, okay?
4: Very important paper, important man, important paper.
0: Big, big trouble.

0: 열어줘. 대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광주와 폭도들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1: 폭도요?
0: 예.
1: 아, 예. 금방 나올 건데요, 뭐. 주소!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택시비 $100,000 도와. No.
1: I've told you I pay you once we get back to Seoul.
0: 어, 광주 댄저러스. 그러니까 선불이야. 퍼스트 머니. 어, 아니지, 레이디 퍼스트니까. 머니 퍼스트. 코리아 비즈니스 스타일이야. Now no money, I go Seoul. Your choice.
2: 임마, 네가 째려보면 어쩔 거야. 시사가 접는 놈. Your choice.

0: Get the rest in Seoul. Your choice.
1: 상관치 없는 놈, 그 세금을 따라하냐? 그래, 5만 원이 어디냐? I choice. Let's go 광주, okay?
0: Okay?
1: Okay, buddy! 아휴, 쪼잔한 새끼. 눈 지켜뜨기는 눈깔을 그냥 확 뽑아버릴까 봐서. 너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Let's go 광주 하자고, 이 말.

0: 이게 뭔 일이래?
1: 스탑드 카 드라이버. What does that mean?
0: 응? 뭐? 그러니까
1: hope.
2: 80 hope.
1: Hope?
2: 이게 80년대가 되면은 에이, 그런 게 있어. 아니, 쓰레기.
0: 뭐야?
1: Wait, stop. Pull over.
3: 봐봐, 맞잖아, 선택지네. 어메, 외국인 내리시야?
4: Hi, where are you going?
3: 모르겠어.
0: 그게...
3: 아따, 저 카메라 아니야.
2: 그 대학생들이나 돼갖고 어떻게 나보다 영어가 짧아?
5: 야, 그 제시가 네 그 영어 쪽가 되잖아.
3: 응, 야, 제시기.
6: Hi. Where are you going?
4: Where are you from?
6: Germany. German broadcast. ARD.
4: German. Are you a reporter?
6: Yes. I'm a reporter.
4: 아, 그 우리를 찍어주려고 독일서 기자님이 오셨구만이라.

0: 비즈니스맨이 무슨 기자면 기자라고 말을 해야지.
1: 그래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시는 건데 우리 모험길 오신 서울 택시 기사님께도 이거 박수 한번 줍시다.
0: 아니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더라고요. 아,
2: we go to the hospital for the sick.
3: Can I come with you?
2: What?
3: I'd like to interview him.
4: 아, 인터뷰하고 싶다는데요?
5: 야, 세시야.
6: 나 또 이럴 줄 알았으면 나가 재수하러 좀 하고 올 거인데.
1: 기사님 얼른 타시오.
6: 무저리요. 택시 기사님은 택시 몰아야지.
0: 돈 어리, 돈 어리. 내가 바짝 따라갈 테니까 고. 유튜브 고.
7: 그럼 따라오셔. 오래.
8: 우리들은 저기 바다 좋다 좋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단다. 우리들은 정이 바다.
0: 어쩐지 하루에 10만 원이나 준다 그럴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8: 방심이 함께하라 올라 올라. 방심이 함께하라 방심이 함께하라.

0: 사람처럼 데모하는 것들 옆에 있다 차라도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1: 택시 보셔요. 이쪽 좀 같아 주셔.
0: 아이고 할머니 광주 택시 타세요. 여기는 서울 택시입니다.

0: 할머니, 차비는 있으세요?
1: 병원에 누가 있는데요?
2: 누가 그런디, 우리 막둥이 닮은 놈이 군인한테 대굴벽을 깨져갖고 병원으로 가더라고.
1: 막둥이가 대학생이에요? 데모하나?
2: 아니라, 고등학교도 못 보냈으라. 아, 이놈이 어제 집에도 안 들어 불고.
3: 에이, 그럼 그 친구들이랑 밤새 대포 한잔 했나 보죠, 뭐.
2: 걔는 술은 입에도 못 대라. 아주 그러고 군인들이 눈이 헷가닥 돌아갔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막 겁나게 배불고 칼을 놓고 그런다나요?
3: 이 할머니, 저도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는데 군인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2: 그러지라이, 거기 헛소리지라이.
3: 아이, 그럼요.
2: 그러면 나는 대체 어디를 갔을게라이?

0: 바쁘게 어느 쪽 갑시다.
1: 바쁘게 무엇이 바쁜디? 신문에 기사 한 줄 안 쓰면서 무엇이 바쁜디? 지방 제일로 한가친 게 당신 같은 기자들 아니여? 기자가 기사를 안 쓰니까 기사도 운전을 안 하겠다 이 말이여.
2: 광주 택시들은 다들 먹고 살만한가 보네. 벌건 대낮에 저렇게 차를 다 놀리고. 에이. 나오세요.
0: 어이 기사 양반. 쪽같은 거 쉬어.
3: 에? 장가야.
0: 어이 택시.
2: 여기 서울 택시예요. 광주 택시 타세요.
4: 아이고,
5: 선생님, 이거 어찌까?

0: 아, 괜찮겠지라?
1: 요패야! 요패야! 아이고, 이놈아!
2: 아니요.
3: 괜찮으세요? 언니? 언니!
1: 아이고, 막히나.
3: 아, 시방 열심 못 와요.
1: 아이고, 이거 살라라, 엄마. 나는 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아이고, 참말로 괜찮은 거지, 너?
4: 아, 딴 짓랑도 안 해. 세 번밖에 안 꾸몄어.
1: 어디 딴 데 다친 데 없고?
4: 없어.
1: 아, 저거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3: 아니, 신발.
1: 아이고, 오늘 여 기사 선생님 아니었으면 거시겠어.
3: 고백 고맙습니다.
1: 너 돈 가진 거 있지?
3: 어, 나도 돈 없는데.
5: 됐어요, 할머니. 제가 그냥 태워드린 건데 뭐. 여보세요, 이거 별일 없을 거라고요.
3: 뭐, 아까 그 서울 택시.
5: 막중 여친 어떻게.
3: 맞지라? 아,
1: 용표 네가 이 응. 선생님을 아냐?
3: 아까 이 양반.
6: 아저씨! 아.
7: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8: You've any idea how much time I wasted looking for you?
6: 아, 아저씨 때문에 지금 시방 빡빡을 삥삥 돌았는지 아요.
8: Where's my fan bag?
1: 아, 이 양반 누군데 시방 우리 기사님한테 역정을 내린다냐?
6: 아, 이 아저씨가 이거 기사님 겁나 비싼 물건 갖고 쳐버렸어라.
5: 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물건을 갖고 튀긴. 내가 무슨 물건을 갖고 튀었다고?
6: 아니, 뭔 일이야? 여기,
5: 어? 어, 저. 이게 왜 여기 있냐? 어? I don't know. 나 진짜 몰랐다니까. 아니, 따라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아니, 내가 광주 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3: 아, 아저씨, 이건 아니지라. 아저씨가 뉴턴 내고 하는 걸 본 사람들이 있는데.
5: 야, 막둥이. 너 임마.
9: 택시비도 안 받았는데 손님을 벌어물고 가꿨는가?
10: Here. The other half of the fare. Just go back to Seoul. I'm better off my own.
6: 뭐시오? 역과장 택시비를 5만 원이나 불렀다고?
11: 아, 그것이 아니라 10만 원 받기로 해버리고 벌써 5만 원 받았나 본데.
6: 10만 원?
12: 엄마, 엄마? 그럼 진짜로 돈만 받고 톡 깨불라고 그런 것이오?
6: 너는 갖고 가시오.
5: 됐어요.
6: 못 온다고 저런 양반한테 돈을 주려고요. 둔벙망신은 미꾸라지가 시킨다고. 이참에 이런 택시는 버려서 확 고쳐버려야지. 광구요!
5: 이 양반들이 정말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6: 이 양반이 어디서 큰 소리예요, 시방! 아, 성님, 시방 내 말이 틀려. 아, 성님도 한 말씀 해보시오.
9: 아까 뭔 말을 해. 아, 뭐, 택시비를 받았으면은, 응? 아, 손님을 벌어불고 갔건영가, 이제.
6: 어따, 우리 성님은 너무 우유부단해.
9: 나가 뭘 우유부단해? 나 칼 같을 땐 칼 같은 사람이야. 아, 동상이 나를 몰라?
13: 보셔, 서울기사 양반. 아, 그러다 벌 받아. 아, 택시가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그러면 더더욱 안 되불지.
5: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이게.
12: 아, 우리 성님 말씀이 지금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만. 에이. 기사 양반, 나 저 번호 조카 좀 봐봅시다.
5: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에이, 에이, 에이. 자, 이러면 나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거요, 에이?

0: 가.
1: 학생. 학생은 계속 내 차 타고 다닐 건가?
2: 아, 이 아저씨가 통역해달라 그래갖고.
1: 학생 부모님은 학생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죠?
2: 아저씨 어째 불똥이 나한테 친다요?
1: 불똥 무슨. 아까 못 봤어? 어, 학생 어머니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겠어. 서울이나 광주나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대모하려고 대학 갔어? 공부하려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2: 지는 공부하려고 대학 간 거 아닌데요? 대학까지 나가려고 간 건데.
1: 아, 그럼 차라리 그러고 다니는 시간에 노래 연습이나 하든가.
2: 아, 다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 하들 뭐 하시는.
1: 아, 학생들이야말로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0: 나라가 또 어디 있는 줄 알아? 사우디 한번 나가봐. 수민이 탁탁 막히는 데서.
1: 군인들이 사람들 막 패불고 주사 불고 하는데 무지 살기 좋아라?
0: 아니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학생들은 계속 데모를 하니까 그렇지.
2: 아이고 어쩌고 이거 외국 사람보다 이해를 못한대요.
0: 아 됐고 세븐 클라 고소울 오케이? 프라미스, 세븐 클락.
3: Is h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4: Yeah. Don't worry.
5: This is the right direction.
6: We turn right here, and then we go more.
0: There!
7: 깜짝이야. 아,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된다는 게 어디 가요? 아.
0: 오일, 오일. 차에 기름 넣으러 간다, 기름. 아이씨, 진짜.
5: 오일. 가스.
7: 수고
0: 만땅 같은 3,000원이요.
8: 아까부터 사람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
0: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1: 그런 사람 아니라고.
0: 아니 3,000원이라고 그랬지. 어?
1: 야
7: 이거 그 안 빼. 양반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 땜시고요? 아니, 3,000원만 넣어달라고 그랬잖아. 3,000원 몰라, 3,000원?
9: 몰래?
7: 하, 나 이런다고 뭐 내가 돈 더 낼 줄 알아? 아무리 내가 여기 사람 아니라고 말이야.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고. 몰라, 몰라. 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3,000원만 줄 거야.
9: 헛다, 흠메. 어쩌스까이? 아, 기사양반그 성질하고는 어차피 공짜기름 좀더 주겠다는지 뭐 그러고 막 성질을 부리싸요. 아이고, 그 만땅 주었으면 막 멱살 잡혀 보냈구만. 참말로.
0: 공짜?
2: 아따 강주 사람들이 다 누구 같은지 아시는 갑사이.
9: 아.
7: 어떠 좀.
0: 아니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공짜인 줄 알았으면 만땅 넣었을 거 아니야.
5: 아따. 이따 서울 올라가기 전에 만땅 채워가면 되지라.
0: 아니 당연하지. 서울까지 기름값만 해도 얼만데. 근데 왜 공짜인데?
5: 아까 그 택시 못 보셨어. 요새 택시 아저씨들이 겁나게 욕보신단겨. 어, 다친 사람 태웠다가 재펴간 분도 있다 하고.
0: 응, 택시기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럼 택시가 사람을 골라 태우나?
5: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어라. 우리가 시방 뭔 잘못을 해갖고 일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겨.
0: 아저씨, 이짝이야, 이짝.
5: 이짝, 예.
10: 뉴스요 뉴스. 아, 우리 소식을 알리겠다고 너무 서울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은 게 좀 예, 조금 더 비켜 좀 주시란 게.
11: 네 고맙습니다.
0: 아, 아, 기자야 기자.
12: 외국인이야?
11: 아 고맙습니다. 예예.
12: 택시 타고 오셨는 거라고.
11: 살짝 지켜보 할게.
12: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잠깐 드셔요.
0: 어, 이게 뭡니까? 고맙습니다.
12: 배고프지라 하나 잡자.
0: 생기
11: 먹어도 될게라?
12: 아, 우린 다 먹었어라.
11: 네. 잘 먹게라.
12: 나도

0: 야, 음식은 전라도 음식이 최고라더니 이게 별거 안 넣었구만. 야, 맛있네. 응? 간이 딱 맞아, 간이.
1: Be very careful. The Korean press is not allowed here, and foreign press is not welcome. If they find you are here, government will hunt you down, and the people helping you.
0: 왜? 하나 더? 먹고 해, 먹고. 뭐 별 거 없구만, 뭐.
2: Oh, thank you.
0: 뭔 얘기를 했길래 분위기가 왜 이래?
2: 아, 아니야, 나.

0: 나도 내려가야겠어라.
1: 괜히 나서지 말고 여기 있어.
0: 어째 저곳에 가니 보고만 있대요.
1: 학생이 지금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2: 오케이. Let's go down there.
1: 어디? 저기 지금? No. Here stay. 저기는 danger. Here safe.
3: You stay. We go down.
1: 봐, 저 양반도 그냥 여기서 찍잖아. 어? 어디 가세요? 에? 어이.
4: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댄지라고 이해했다고 했어 안 했어? 어? 가자
5: Don't stop!

어디서 세상 무슨 일 벌어? 나 좋아.

주먹 봐. 아저씨. 아저씨.

0: 아이, 그러니까 내가 냉전하고 진짜. 이거 비싼 거야?
1: 지도 처음 보는 곳이라. 어떻게 한번 물어볼게라?
0: 아니, 아니, 묻지 마. 가만히 있어. 뭐,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근데 그 나쁜 놈들 왜 그러는 거야? 그 가만히 있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쫓아오고.
1: 나도 모르겠어라. 우들도 우들한테 왜 그러는지.
0: 아이고, 이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야, 헤이, 야, 렛츠고 서울. 응?
2: 야, yeah, 오케이. Okay. Let's go back to Seoul.
0: 오케이, 오케이. 어, 학생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리 서울 갈 건데.
1: 서울 가셔야지. 저, 저는 그럼 저기, 저 내릴게라.
0: 응.
3: Please, promise me. You have to show our news.
2: Look, once this footage airs, the entire world will be watching. You're not alone.
3: Thank you so much.
4: Hey, 조심히 올라가셔.
5: 어, 학생. 학생 이름 뭐야?
4: 응?
1: 재식이요. 구재식.
4: 구재식이. 어, 노래 연습이 열심히 해. 어? 대학 가야지 내가 꼭 볼 테니까.
1: 예? 가셔.

0: 오늘 자꾸 왜 이러냐. 아, 참.
1: 룸에 고장 나 보대요.
2: What happened?

0: 가만있어봐. 아니, 맞잖아, 서울 기사 양반.
1: 어? 그네.
0: 차 고장났어?
1: 오호, 어쩐데. 시방 카센터도 문 닫았을 것인데.
0: 닫았지.
1: 응.

0: 예? 와. 야, 이거 아저씨 딸내미여라? 오이구, 매. 겁나 이뻐물구만. 맞다, 아저씨 능력있어. 예? 사모님도 겁나게 미인이시고. 야, 아빠 안 타게고 엄마 타게 갖고 다행히 이거. 히스 돌아, 어? 프레디, 예전에?
1: Oh, I'm sorry, I didn't mean to.
2: No touch.

0: 됐어?
1: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됐어요, 형님. 예, 그럼 그럼 걸어보시죠 한번.
0: 해봐, 해봐,
1: 해봐. 예, 예.
0: 아니, 키로수가 60만을 넘어버렸네. 어떻게 이 차 갖고 여기까지 왔대?
2: 아, 미션간이 좀 오래됐구만 그래야.
3: 그럼 부품을 갈아야 쓴단 말 아니여. 아따, 이거 어째쓸까? 아까 본 게 카센터에도 물건이 안 들어온다고 난리던디요.
0: 그러면 딴 차에 있는 걸 떼다가 붙이면 안 될까? 없으면 내 차 거라도. 응?
1: 그럼 그냥 내가 비우다 간 지 얼마 안 됐은 게 그럼 내 거하고 이거하고 저렇게 바꿔서 다른 거 어떻게 안 됐게라?
4: 그럼 말이여. 일단 여기다가 두고 가시오. 내가 어떻게든 임시 방편으로다가 한 30분은 달릴 수 있게 해놓으라니까.
5: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늘 통금 전에 서울에 도착해야 하는데.
4: 뭐? 아, 이것도 뭐 한두 시간은 걸릴 것인데. 응. 서울은 뭐 내일 가셔야지 뭐.
3: 시방 여기는 통금이 9시여라. 이 밤에 뭔 일이 날 줄 알고 움직인다고요.
5: 전화 어디 있습니까?
0: 전화는 못 하게요. 시외 전화까지 그놈들이 싹 다 끊어버렸는데.
5: 예?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집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6: 아, 뭘 그렇게 안 달아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뭐 하루 틀 외박도 하고 하는 것이지.
5: 아, 집에 딸이 혼자 있습니다. 아직 11살밖에 안 되네라.
4: 아니, 애기 엄마는 어디 가불고?
7: 왜?
5: 아, 뭐 어쨌을까? 아, 그럼 어린 것이 혼자서기. 어미.
0: 아, 참.
8: Mr. Kim. If it's about money, let me pay for the repairs.
5: 야, 이 새끼, 내가 지금 돈 달라고 그랬어? 너 다 알고 왔지, 여기 이런 거. 어? 댄저! 다 알면서!
8: Why are you yelling at me? It's not my fault your car broke down. And you know exactly that it would be dangerous here.
5: 뭐라는 거야, 개새끼가?
4: 아이씨, 인자 그만하셔. 아이씨도 위험한 거 다 알고 왔다면서라.
5: 뭔 개소리야? 뭘 알고 와, 내가?
9: 근데 넌 아까부터 왜 이 외국 새끼 편 만드냐? 어?
4: 어, 저거 뭐...
9: 왜?
8: Yeah, just take the money. Take the money. Take the money. Yeah.
5: 안 치워, 안 치워. 안 치워. 안 치워. 야, 헤이. 아이가
8: just stop it. Hey, just calm down. Stop it.
0: 에이, 참. 에이, 참. 에이.
8: His young daughter at home alone, but he can't go back to Seoul. He cannot call.
10: 독일 제1 공영방송 소속 아시아 특파원 유리겐 힌츠페터. 일본에 있다 들어왔다.
11: 보안사 이 새끼들은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10: 해외 공보관에 외신기자 신고도 안 하고 입국해서 보안사에서도 놓친 모양입니다. 입국 신고서에도 선교사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울 택시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0: 거기 사는 그분 그 말바구 그 짝에
12: 앞에 살지
0: 하나. 예, 다 왔어요. 왜 안 넘으셔? 나왔어, 석호 엄마.
13: 어? 아버지!
0: 맞다며! 그냥 못 한다고 일하고 늦었다요!
14: 아유, 뭐가 있었어, 있었어.
0: 아이고, 내 새끼. 여태 앉아서 아빠 기다리냐? 아이고, 이뻐라.
14: 누구요?
0: 아이고, 얘기하자면 길어. 자, 밥 있지?
14: 밥은 있는데, 반찬이 부식인데.
0: 아, 뭐, 갓김치 있으면 됐지, 뭘. 자, 언니, 들어갑시다.
14: 예,
0: 들어가시. 에이, 갓김치면 충분하지. 아따, 이렇게 찬이 없어. 귀한 손님 왔는데. 자, 딸내미는 진집에서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 내일 아침에 저 나가자마자 전화하면 되시라.
10: 예.
13: 아버지, 나 배고파라.
0: 응, 그래.

0: 좀 먹자 먹자.
1: 배고파 배고파. 아 이거부터 잡숴봐. 이것이 우리 그 마누라가 직접 담근 것인지 아주 아삭아삭하고 그 톡 쏘면서 알싸한 야, 이런 말을 할까 모르겠는데 저기 일단 맛있어. 네, 드셔봐 드셔. 네? 네?
2: 이 매워라. 그 This is spicy. Hot.
3: Ah, not a problem. I can handle spicy.
2: 오, 솔찬이 잘 드시네.
3: 오늘 왔어? 와라?
1: 내 의견 내워라. 어쩐지 너 쭉쭉 잘 먹더라.
4: 아이고, 웃기는 참. 남의 나라 와가지고 가면 깨 먹고 갓김치를 안 먹나? 너도 참 고생이다, 고생이. 너 여기 왜 왔냐고? Why you come here?
3: 리포터?
1: 시방 영어요? 서울 기사들은 다 영어로 해야 하는 건가?
3: I'm a reporter. Reporters go wherever there is news.
1: 그럼 뭐라 그런가 한번 통역 좀 한번 해봐봐요.
4: 뭐 기자가 뭐하러 왔겠어요? 그냥 뉴스 찍으러 왔다 막 그런 말인 것 같은데.
1: 맞아?
2: 네.
1: 어이구. 대단 너지를 그렇게 안 봤는데.
2: 아. Why you become a reporter?
1: 이건 뭐야? 뭐 또 화통? 나도 소식적에는 이거를.
4: 그게 아니라 머니 돈이란 얘기지. 돈 때문에 기자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니야?
1: 근데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쓴대요?
0: 빵꾸 났네.
4: 잘난 척 하길래 난 좀 뭐 대단한 게 있나 했더니 별것도 없네. 어찌 호랩이 나보다 못해. 어?
5: 아따 이제 조카 신문 갔네.
6: 이거 나가면 더 이상 기자질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 게 지금이라도.
7: 상대만 기자요? 예? 진주기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오.
8: 신문사 문 닫는 걸 몰라 그래?
9: 아니 부장! 우리 다 기자들 아니오? 글무 최소한 시방 여섯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야 했을 거 아니오?
10: 그러면 뭐가 달라져? 그날로 신문사 문 닫고 보안사 끌려가는 거라고.
9: 아, 못 하냐? 어느 끌고 가라께? 부장! 부장! 어때?
11: 근데 이런다고 총알이 망아진다요?
12: 총알이 망아지겠어. 불빛이나 가리자는 것이지.
11: 그자. 아저씨 뉴스할 시간인데?
1: 아 뉴스는 뭐 달라고? 하나같이 짓잘데기 없는 소리만 했었는데.
11: 아 혹시 아요? 오늘은 뭐라도 얘기가 쪼까 나올지.
1: 뭐가 달라지겠냐?
13: 소요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0: 이거 좀 드시오니.
1: 아니, 조용히.
13: 학원 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불순 세력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사실 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에 퍼뜨린 데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민간인 한 명,
1: 무력
13: 다섯 명이 사망했으며 연병 백.
0: 아이고 여보.
1: 아 세상에 저런 법이 어딨대. 오늘만 해도 몇이 죽었는데. 아 뉴스가 저러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오? 아이고, 아 왜 틀자고 해가지고, 아이고 양몰라 씨. 에이.
14: That's not true.
3: As soon as I get back to Japan, my footage will hit the news. The whole world will see. Mr. Kim will take me back to the airport, and anyhow, without him, I would have never made it to Guangzhou.
2: 아, 일본에 가기

0: 말만 하면 바로 뉴스 내보낼 수 있다고 이 아저씨가 도와줄 거라는데요. 그리고 또 광주 들어올 때 군인들이 맡고 있는 곳을 이 아저씨 덕분에 들었다 그러는 거 말이야.
1: 훌륭하시네 그냥.
2: 아니 뭐 손님이 가자는데 뭐 택시는 무조건 가는 거지 뭐. 돈 오리 내일도 공항까지 딱 데려다 줄 테니까 에어포트 오케이?
1: 내 얘기를 들어본 게두 양반 앞에서 내 진심으로 진짜 잘 부탁한다고 물파기라도 꿀어야 쓰겠네. 진심으로 딱.
0: 아니요 물파는 지가 진짜로 잘 끓는디.
2: 아 무릎은 됐고 학생은 노래나 한 곡 불러봐. 이 학생이 대학 가요제 나간답니다. 상 받을 만한지 우리가 봐줄 테니까 노래 한곡 불러봐.
3: 아니에요.
4: 해봐.
3: 아니, 나 보컬이 아니라 기타인데.
5: 뭔 차이?
6: 아, 정말 반가워.
3: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2: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괜히 시켜가지고. 신곡이냐?
3: 지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1: 참말로 노래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거 사람 끄는 게 있어.
3: 제가 그게 있다니까요.
4: 아유, 어디서 봤는가 했더만은 막내 도련님하고 영판 닮았구만.
1: 아, 네.
4: 아이고, 잘 봤네, 닮았어.
1: 상철이.
3: 상철이가 누구요?
1: 아이고, 안 돼, 안 돼. 내가 이렇게 눈썰미가 없어. 우리 제신이가 막둥이가 있어요. 막둥이를 아주 딱 따는 날. 예? 샬라, 샬라. 저기. 쌤쌤이?
4: 우리 아저씨랑 닮았죠?
3: 쌤쌤? 아니, 이 짝이랑 가깝다.

0: 저기 문 방송국 근처인데.
1: 그런 것 같은데요.
2: 선생님! 시방 방송국 앞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안 와요. 택시들도 뭐다 그 짝으로 모이고 있어라.
3: 그래요?
2: 이, 나 먼저 가 있을게라. 이.

0: 최식아!
1: 사복이야 나! 사복! 사복! 사복!

먼저 올라가서 숨어 계셔. 나가 가서 가지고 올란 게. 다 없는 요.

0: 어딨어?
1: 아까 갈라졌어라. 휘짝으로 안 하.
2: 여기요. 위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저씨, 지금까지 찍은 필름이랑 카메라만 주시면요, 두 분은, 아니 여기 있는 이 친구까지 세 사람 다 무사할 겁니다.
3: What's he saying?

0: 딱 10가지만 세겠습니다.
1: 뭐가 현명한 선택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이거 달래. 그래야 우리가 살아. 제식이도 기브 세이브. 이거 그냥 줘버리자.
1: 하나, 둘. 셋, 다섯,
2: 어떻게 죽어?
1: 일곱, 여덟, 아홉.
3: 잠깐만요. 왜 외국 기자 양반 여기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 좀 영어 좀 해주죠. 나 좀 쪼까 살려달라고 할란 게.

0: 그 녀석이 어딨어?
1: 빨리 이 새끼 어디 갔어? 도망가라! 살려주셔서 정말 예의 아닙니다! 이 새끼야! 네가 빨갱이가! 저 진짜 빨갱이 아닙니다. 저 광주 사람도 아니에요. 서울 삽니다. 서울.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384번지 삼동말반.
0: 알아. 서울 택시에 독일 기자 태우고 왔다는 그 빨갱이가 너잖아. 돈 몇 푼에 나라 팔아먹는 게 잡종 같은 새끼. 그러면서 말.
1: 빨갱이야. 죽 빨갱이야. 죽 빨갱이야. 빨갱이.

내가요, 사우디에 가서 돈좀 벌었다 아닙니까? 근데 마누라가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비로 다 날리고, 저 택시도 마지막에 마누라가 우겨서 산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는 틀렸으니까. 우리 딸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약이라도 좀더 써볼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이기는 척했어요.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누라 그렇게 보내고 맨날 술만 마셨거든. 자다 깨보니까 애가 지 엄마가 입던 옷을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날로 술다 끊었습니다. 우리 딸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군수님들이 서울택시는 다 잡아들인다 안아요. 아, 길도 모르는 양반이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해줘야지 그래. 자, 이거 받으셔.
1: 나고.
0: 여기, 여기 길은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요. 그리고 기자 양반이 이거 줍디다.
1: 제가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0: 응? 아니, 택시가 손님을 태웠으면 택시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아니, 아무 말 못 해.
1: 아유, 저 이 돈 받고 집에 못 갑니다.
0: 에이, 자, 이거 수리비도 쏠차게 나올 것인데. 그냥 못 이기신 척 받아두죠. 아유, 얼른 가요. 딸내미가 그냥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겠네. 얼른 가시오.
1: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0: 형씨가 뭐시가 미안해라. 나쁜 놈들 저기 따로 있구만.
2: 아이고,
0: 날씨 지랄막해졌구만. 나중에 딸내미하고 한번 놀러 오셔. 우리 아들 데리고 같이 소풍 한번 가게.
1: 몸 조심하세요.
0: 몸 조심하시오.

0: 한 시간은 걸린다 하나요. 그 좁은 데 거기서 계시 말고 그 저쪽에서 오늘 뭐 부처님 오신다는가 그 무신인가 뭐 아무튼 뭐 한다니까 그것이나 그 구경하다 오셔.
1: 전화됩니까?

0: 어, 동수야. 은정이 거기 있어?
1: 어, 만수봐. 야, 노우야, 들어와.
0: 은정이 거기 있냐고.
1: 어, 좀 전에 우리랑 밥 먹고 지금 잔다. 어, 깨울까?
0: 아, 아니야. 그냥 들어와. 은정이 괜찮지?
1: 그렇게 딸님이 걱정하니까 10만 원 벌었다고 바로 예방이냐, 어? 야, 근데 진짜 10만 원 주디?
2: 알려줄까 봐. 은정 아버지, 지금 어디에요?
0: 제가 지방 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요. 저기 상공원이 제 서랍에 보면은 2,000원을 두고 왔는데 그 은정이
2: 내가 소풍 간다고 밤새 잠도 안 자고 아빠 기다렸나 보던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든가.
1: 나 이리 줘. 어?
2: 왜?
1: 야, 바로 들어올 거지? 와서 얘기해.
3: 아, 좀.

0: 예예.
1: 딸님 몇 살이던가요?
2: 11살이요.
0: 에이, 그러면 이걸로 하셔요. 에이? 이거 이 단정한 신발이 탁탁이 나왔고 요새 엄마들이 제일 좋아요. 인기 인기. 에이. 자, 11살이면 200은 신어야 할 것인데.
2: 210 주세요, 210. 지금 신는 게 200인데 작아서.
0: 음이 자상한 거야. 아버지가 딸내미 신발 사이즈도 알고. 음이 그쪽가 비싼디.
2: 국수 하나 주세요.
3: 예.
4: 엄마, 너 오늘 순간도 안 했냐?
5: 아침 바탕 차버렸어. 아줌마 여기 소주 한 건 더 주시오.
4: 응. 어째? 물건값 못 죽었다고 어디?
5: 광주는 들어가봐도 못했어.
3: 아, 광주서 사람 여러 죽었다더만 그것이 참말인가 없네.
6: 사람 죽으라?
3: 응. 아, 저 군인들이 광주에 쳐들어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디야.
6: 뭔 소리요?
3: 아,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벌써 죽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잡혀간 사람도 어마어마하디야.
7: 에이, 그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서울서 몰려와서 데모를 겁나게 해보는 바람에 애꿎은 군인만 몇 명 죽었다더만.
3: 아니란 게. 아니, 사람이 참말로 죽는 걸 누가 직접 봤다나요?
7: 뉴스에도 나왔구만. 그것들이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순 빨갱이를 하나요. 서울서 깡패까지 데리고 몰려왔다는 게.
3: 참말인가? 아니,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라?
7: 그렇단 게. 오늘 신문에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왔다 않아요.
8: 아니, 데모를 하려면 그냥 서울서 할 것이지. 뭐 달라고 역가장 몰려와서. 참말로 사람 수금도 못하게.

0: 어머니, 아저씨 겁나게 시장하셨는갑소. 이것도 하나 같이 드셔.
1: 맛있네요. 맛있어요.
2: 택시! 택시!
3: 아이고, 이쁘다, 이뻐. 맨날 운동화만 사주고 구두 한 켤레 못 사줬는데 우리 현정이 얼마나 좋아할까?

사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행복을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0: 전화 한 통만 더 씁시다. 은정아, 깼어?
1: 아빠, 우리 소풍 안 가?
0: 야,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소풍은 다음에 가자.
1: 다음에 언제?
0: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그 손님만 태워주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상구랑 싸우지 말고.

0: 어디 갔습니까?
1: 병원이요.
0: 병원이요? 어쩐다고 왔어? 공수분들이 끌고 가다가 순간에 눈을 감을 게 그냥 논두렁에 버리고 갔다고 하나요? 광주에는 관이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이 관 가지러 갔어요.

왜 그러고 있어? 이 다시 찍어야지. 어? 약속했잖아. 알리겠다고. 뉴스가 나가야, 그래야 바깥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당신 기사니까 찍어줘. 제시키도 찍고, 여기서 찍고.

0: 좀 지나갑시다.
1: 여기 여기 여기 의사 선생 여기 좀 봐주세요.
0: 여기 총 맞았어라. 아이고 선생님 어찌할 수가 나이. 이것들이 참말로 사람들 시를 말려보려고 작정을 해버렸구만요.
1: 애국가가 나오니까 아, 이러고 서 있는데 고수령들이 총을 막 갈겨버렸다니까.
0: 막 총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2: 그 남녀로 가봐야 싸운데.
0: 두 분 얼른 올라가시오. 서울로.
3: I'm coming with you.
4: Mr. Kim, you go back to Seoul. I need to keep filming.
2: 내가 택시비 받았잖아. 위고 두 개다. 아예 택시 드라이버, 이후 택시 손님. 오케이?
4: 오케이, together.

나가면 안 돼. 진짜 걱정하고.

0: 정신 차려봐, 씨.
1: 아니.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2: 진짜 우리한테 이런다요. 주방 이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우리를 다 죽여보려고 하는 겁네.
3: 그 내고 저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아저라고 내비둔다고라.
1: 안 되겠다. 택시 끌고 우리가 들어가자. 자, 목사. 저도 운전 잘합니다.

Oh.

0: 갑시다! 도살자를 구합시다!
1: 선배!
0: 갑시다! 아무도 정신 두고 만든다. 아니, 이쪽으로 좀 오시죠!
2: 여기?
0: 나 좀 도와달라고 빨리!
3: 사장님! 그냥 이제 안 태우시죠! 자자, 살살살살!

좋아.

0: 시방 바로 나가서 읽었어. They are getting closer. You have to go now, or it will be impossible.
1: 이제 여기 일은 여기 사람한테 맡겨불고 가져가지고 저놈들 거짓말을 아주 속 시원하게 까발려 주시오.
0: We cannot do it, but you can. Please, for us. 이제 빨리 올라가시오. 분위기가 조금 그렇구만.

0: شهرزاد.
1: Don't worry. 무슨 일이 있어도 공항까지 갈 거야.

0: 아, 수고하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1: 예,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길입니다.
2: 서울 택시요?
3: 아닙니다, 전남 택시입니다.
4: 집이 어디십니까?
1: 집은 왜?
4: 이 새끼가 대답 안 해? 너 전남 택시가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1: 아, 그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5: What's going on? Why are you stopping us?
3: 야, 4년제,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6: 왜 알아, 이거임?
7: I'm here in business, but it's so dangerous in Gwangju. You know all the riots? So we go back to Seoul.
3: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가 위험해서 서울로 간답니다.
1: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7: I don't understand. What's the problem?
4: 빨리 안 내려? 외국인이라 갈 줄 알아? 내려.

0: 헐!
1: 정신 빨리 가라고!
2: 갑자기 하지 말라고?

조심해서 가셔잉!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0: 예,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1: 30분 전에 공항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답니다.
0: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일본행 비행기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미스터 힌치 피터?
3: Yes.
2: Our system shows that you have a flight booked for tomorrow at 10 a.m.
3: Yes, but I'm somehow here today, so I'd like to get onto the first flight out to Japan and make it first class.

0: 조금 있으면 통급인데. 니네 아빠 도망간 거 아니야? 돈 없어서.
1: 강상구! 친구 좀 그만 괴롭혀!
2: 아니, 은정이가 먼저 때렸단 말이야.
1: 누구 닮아가지고 좀. 은정아, 들어가서 과일 먹자.
3: 들어가.

내가 더 고맙지, 이 사람아. 땡큐, 땡큐. 왜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네. 아이고, 많이 늙었구만, 자네도.

0: 아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세요.
1: 소문에 눈빛만 마주쳐도 죽여버린대잖아.
2: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3: 아십니까?
4: 저를 아십니까?
5: 기억상실증 걸렸대요. 돈박이 다 걸렸네.
6: 나이는요?
4: 저 32살입니다.
6: 잘하는 건 뭐예요?
4: 칼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7: 김밥 두 줄만 썰어줘.
4: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6: 무슨 일인데요?
4: 배우요.
8: 야, 바꿔! 야! 대패!
9: 절로 가죠!
2: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그대로!
6: 떠난다고요?
4: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야, 너?
1: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겐 정말로 지옥이었어.
8: 가!
6: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1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1: 자.

0: 해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1: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0: 폭포 뒤에서 불만 잡은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 안 밀려줘요.
3: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0: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1: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2: 한 250억 했고요.
3: 연매출이
4: 14만 한 50억.
5: 그냥 10억대 정도 보시고.
6: 진짜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7: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8: 우와!
9: It's magic.
10: 안돼, 미치야 끝나니 진짜. 먹어보면 뿅뿅 가.
0: 맛있지?
11: 엄마 오늘 아이를 낳았어요. 뭐 임신한 이런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12: 우리 애들은 아직 여자에 대한 관심 아예 없어요. 이 친구들은 조금 늦은 건지.
11: 우리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자료나 이런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12: 연령 맞게, 그 눈높이 맞게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3: EBS에서 첫 성교육 방송 생겼습니다.
11: 부모님들의 모든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3: 월요일 밤 10시 50분
11: 부모들의 첫 성교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4: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5: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16: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17: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18: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9: 돈보다도 좋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0: 가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3: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4: 아, 뭐야 이거.
3: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1: 예.
0: 한 주 또 영어로 즐기면서 또 시작해봐야죠.
1: 그렇죠. 충전을 해봐야죠.
0: That's right. 자, 오늘 제목은요. 화초도 소중한 생명이야. 해서 오. 가정에서 이제 뭐 어른이 아이에게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아니라 이제 화초도 좀 신경 써줘야.

0: 이렇게 자라고 하지.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에요.
1: 진짜 신기한 게 이 식물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걔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0: 진짜 반응을 네. 한다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상하게 키우면 키우면 계속 죽어요.
1: 저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식물 킬러예요.
0: 오 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오호.
0: 이거는 지금 아이가 식물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데 뭘 주겠어요?
1: 물 줘야죠.
0: 그렇습니다. 자,
1: 에에에.
0: 그것을 영어로 일단은 가볍게 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라고 얘기를
1: 아,
0: 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식물한테 물 며칠 안 주면요. 금방
0: 아,
1: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0: 벌써 확 나오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죠. 그렇죠?
1: 과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Water.
0: You were supposed to water
1: 이거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지금.
0: Sorry? Speak English to
1: Yes.
0: daddy.
1: My daddy. 한국말이 늘지를 않아요.
0: Sorry?
1: Sorry. Oh, I forgot. I'll give water to my plant.
0: Oh,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What?
0: Like, oh, I forgot.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1: Survive.
0: water.
1: 야.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What?
1: From now,
0: Yeah?
1: I remember. Water important for plant. Okay?
0: You'll remember from now on?
1: Yes.
0: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또
1: 네.
0: 꽃 죽여가지고 그 꽃병만
1: 그러니까요.
0: 덩그러니 남았다는
1: 이
0: 소문이.
1: 식물 킬러라는 별명의 그 과오를 좀 벗고 싶어요. 오늘 이걸 좀 배우면서,
0: 이거 배우면, 영어 배우면 이상하게 식물도 잘
1: 오케이,
0: 살아납니다.
1: 오케이.
0: 오케이. 알라,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면서 영어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엄마 혹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이 화초에 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1: 오.
0: 지금 화초가 약간 힘을 이제 못
1: 그렇지.
0: 쓰고 있는 거예요.
1: 아, 어떡해. You were supposed to, this plant.
0: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어서 많이
0: 네,
1: 봤는데.
0: 보긴
1: Be
0: 했는데.
1: supposed to, 뭐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0: Right.
1: 왠지 이게 동사니까 뭐 하기로 됐잖아.
0: 오케이.
1: 이건가 봐요.
0: Okay.
1: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to.
0: 물 주는 게 영어로 뭘까요? 물 주다.
1: 이거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요?
0: 여러 개로 나눠서 쓰셔도
1: 그럴까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면은, 물을 붓다. 물을 주다. 물을 주는 거니까, give water 할까요?
0: 오케이.
1: 예, give. water은 또셀수 없으니까, some water. 너무 길어지는데요? 예. Give some water.
0: 오케이.
1: This plant.
0: 오케이. 자, you were supposed to give some water. 그다음에 this plant. 자,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just water. Yes. water는 물 아닌가요? 할수 있어요.
1: 명사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water 자체가 물을 주답니다.
1: 아, 그래요?
0: 엄청 희한하죠. 그렇죠.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some

0: 근데 give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give some water to this plant. 이런 식으로 to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아. So 그냥 water 앞으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plant가 나왔는데 저게 뭐죠?
1: plant 식물.
0: 맞습니다. plant는 식물이고요. 네. 혹시 참고로 나중에 공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공장 팩토리 뭐 아니에요?
0: factory도 있지만 plant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부산 plant, 뭐 서울 plant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어디서 우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So 여기선 식물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right plant.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선 한 번에 이해 못할 걸 전 알고 가져온 거예요.
1: 너무 그쵸? 낯설어요.
0: 이거는 제가 패턴을 그러니까 뭐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문법을 네.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을 모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세트 중에서도 1위입니다, 1위. 아. 사용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거.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학창시절 진짜 많이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0: Right?
1: 네, okay. 기억이 선명하질 않아요.
0: Right. So I am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she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나 내일 학교 가기로 돼 있는데 너 그 사람 깨워주기로 되어 있지 않니?
1: 그쵸.
0: 이런 식으로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역이 되면 해야 한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1: 몰랐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니까 너 water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네네네.
0: 의역을 좀 하면 줬어야지.
1: 그쵸.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원래 suppose가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 하고 내가 suppose 한다는 건 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suppose를 하니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해도 이거는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I'm supposed to go there. 이러면 나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에 뭐 쭉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나 아직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1: I was
0: 현재형으로 나
1: I
0: 하기로
1: am,
0: 돼 있다.
1: 네, I am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네.
0: I'm supposed to call him. 이러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혹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Alright? 자, 시제를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과거형으로.
1: 네.
0: 너 거기 가기로 돼 있었잖아. 너 몰랐어? 그럼 진짜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가기로 돼 있었어 거기.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그렇죠. You were 과거니까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But you didn't.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1: 어떡해?
0: 오, 이런 느낌.
1: 저도 이런 적 너무 많아서.
0: 아, 저도 그런
1: 적 끔찍해요.
0: I know.
1: 예.
0: So,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supposed to call him.
1: I am supposed to call him.
0: Hey,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Alright. 자, 응용으로 질문형도 만들어볼게요. 그럼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0: 자, 내가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1: Am I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Ooh.
0: Am I supposed to call him?
1: 아.
0: Yeah, you are!
1: Yes.
0: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1: Mm-hmm.
0: Okay, so 여기서는 너 과거에 water 해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1: Mm-hmm.
0: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0: 자, 이랬을 때 아이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아하. 쿨한데요?
0: 좀 줄게요.
1: 예, 지금 줘버리고 말면 되니까.
0: 네.
1: 깜빡 잊은 거니까요. Oops, I forgot 할게요.
0: 어허.
1: 나 잊었어요.
0: Forget이 아니라 과거예요.
1: 과거예요.
0: 오케이, 예. So, oops, I forgot. I'll do it now. 정답. Perfect. Very, very nice. Forget은 있다, 깜빡하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저는 깜빡해요. 엄청 어색하죠,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잊었다,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자, 이 뒤에 I'll 이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이거 풀이하면 뭐죠?
1: I will.
0: I will. 이것을 줄인 게 I'll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will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5,500번 강조하지만은요. Will은 시제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로

0: 대학원 다니고 뭐 좀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I'll be a Superman. 오, 나 슈퍼맨 될래. 이런 네.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정해서. 네. Alright. So, Will. 예를 들어서 내가 너 follow 할게. 친구한테 어, 내가 너 follow 할게. 순간적으로 정한 거예요.
1: Oh, I follow you.
0: I'll follow you. There you go. Mm-hmm. How about this? 내가 너한테 뭐 좀 사줄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네. 의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사줄게. 그 다음 무언가.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I'll buy you something.
0: Yes. I'll buy you something. Mm-hmm. 바꿔도 돼요. I'll buy something for you. Yeah. 그것도 괜찮습니다. Mm-hmm.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사주려고 원래 계획했었어. 그래서 네. 그렇게 하려고 그걸 쓴다면 I'm going to buy를 쓸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You know what? I'll buy you something.
1: 우와.
0: 네, 지금 딱 정한 느낌 들죠?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follow you.
1: I will follow you.
0: I will buy you something.
1: I'll buy you something.
0: Alright. 자, 제가 지금 방금 be going to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will, 이건 사전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의지,
1: 갑자기
0: 정해가지고
1: 하고 싶어가지고
0: 네. 하는 얘기를 보통 will 쓰고요. 음흠.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 그렇게 할 거다, 이룰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
1: 약간은 계획적이고.
0: 맞아요. 그래서 뭐 슬기 씨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하다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해서 의지를 전달한 거죠.
1: 아, 저 너무 싫어해요. 토크 계속 해야 되는데.
0: 아, 오케이.
1: 전화로 끝내려고.
0: 아, 오케이. 네. I'll call you later. 네. Right? 근데 만약에 제가 원래 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 전달을 하려면 you know what? I'm going to call you later. Okay? So make sure you pick up the phone.
1: 오.
0: 나 나중에 전화할 거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1: 내가
0: 근데 이 계획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1: 네.
0: 있게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여기서는 아, 지금 줄게요. 이런 느낌.
1: Uh-huh.
0: Right. 자, 읽어볼게요.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자, 이랬더니 이거 듣고서 아이고? 이렇게 된 거 뭔지 알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화초는 물 없이는 못 살아.
1: 그쵸.
0: 네.
1: 아, oops, it can't without wa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
0: 네.
1: can't live 해야겠네요.
0: live 예. 맙소사 맙소사
1: 왜요?
0: 맙소사.
1: 살 수 없어.
0: 어, 살 수 없다고. 네. without water, right? 자, 정답.
1: 어?
0: 네.
1: 왜요?
0: 자, 일단은 hold on. live를 live는 맞아요. 그걸 쓰려고 해도 가능한데 네. live라고 해야죠.
1: 아, live군요.
0: 라이브 쇼. 라이브 쇼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저 라이브를 좋아해요. 아, 생방을 오래 했어가지고 제가.
0: 네. So, live 아니라 걔는 live, 살다고요.
1: 예.
0: 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 더 좋죠. 왜냐면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를
1: 아,
0: 해주죠.
1: 네네네.
0: Right. So, live, survive,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1: 그러네요.
0: 수 있는. 왜냐면 live 같은 경우 I live here, 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쓰지만 I survive here, 이건 말이 이상하죠.
1: 그쵸,
0: 저는 여기서 살아남아요. That's weird,
1: 그쵸.
0: you know? Okay, so 생존하다, 살아남다. 우리 survival game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아우, 너무 좋아하죠.
0: Right? 그래서 survive without water.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oops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됐죠.
1: 네.
0: 자,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돼요?
1: 예. Survivor이잖아요.
0: Yes.
1: 예, survivor. 뭐죠?
0: 이건 뭐죠?
1: 아니야.
0: Okay. 네. 어, 간단하게 아, 하셨네요.
1: 예.
0: 감사합니다. 자, survival.
1: 아, 헷갈릴 뻔했어요.
0: Survival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 막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명사형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패턴이 단순한 편이죠. It can't 라고 얘기했어요. Can't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an't.
1: 할 수 없다.
0: 할 수

0: 없다, 할수 없다, 못하다라고
1: 네.
0: 하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입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Survive 이거 배운 김에 나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1: 어우.
0: live도 가능해요. live도 가능한데 생존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1: 네.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그렇죠.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right? That's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높게 노래 못해. 한마디로 고음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아.
0: 그녀는 높게 노래를 할수 없다.
1: She can't survive? 아닌데. She
0: 노래하다.
1: can't sing high.
0: high.
1: 오.
0: highly라고 하시면 안 돼요. highly는 매우라는 뜻이라서 아예
1: 아.
0: 뜻이 다릅니다. high 자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1: 오,
0: yes, okay. 이
1: yes.
0: 부분이 사실 많이
1: 헷갈려요.
0: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1: 무조건 ly 붙이면 부사된 줄
0: I know,
1: 아니까.
0: right? 근데
1: 예.
0: 약간 exceptions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자, 해보겠습니다. Oh,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Alright, 이것도 가볼게요. 이 감정 살려주세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0: Right. 자, 이러면서 마무리. 진짜 쿨한 친구네요.
1: 그러네요.
0: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네.
1: 아니, 근데 너무 본받고 싶다.
0: 나.
1: 어떻게 막 전전긍긍 할수
0: 그러니까
1: 있는데.
0: 쿨하게,
1: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예. I will 기억할 거다 하니까 remember 이겠네요.
0: Okay.
1: Remember from now on. 지금부터. 아빠.
0: 아빠 이러면서
1: 에.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remember이라는 동사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들었을 때 괜찮아요? That's right.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1: 네.
0: 자 이것이랑 같이 또 알아둬야 될것 암기하다 이런 것들 막 숫자를 암기한다든가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1: 암기?
0: 암기
1: 암기?
0: 외우다 외우다.
1: 아, 외우다? 외우다?
0: 자, 우리가 암기를 하면
1: 예.
0: 그거를 어디에 넣는 거죠?
1: 머리.
0: 그죠?
1: brain.
0: 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니 너무 어려운 게 같나요? 오히려?
1: 예.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메모
1: 메모라이즈.
0: 오케이.
1: 예. 와.
0: 메모리는 아니겠죠?
1: 네.
0: memory 아니라 memorize
1: 메모라이즈.
0: 맞습니다.
1: 야,
0: yes. You know this word,
1: 야,
0: right? Okay.
1: 아는데 암기하다 암송하다까지
0: 그렇죠.
1: 가니까 제가
0: Memorize this word,
1: 예.
0: right? Memorize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다, 외우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뒤에 덩어리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회화체에서도 워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What is
1: 네.
0: it?
1: From now on.
0: 그렇죠. From now on. 얘는 이해가 안될 수가 없는 것이
1: 네.
0: 뭐뭐로부터,
1: 부터 지금
0: 지금으로부터인 거잖아요. 근데 이 on이라고 하는 게왜 들어갔냐면요.
1: 그거 궁금해요.
0: on은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It's going on and on and on,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제부터 계속이에요. 원래는. Okay? So 그걸 간편하게 이제부터 정도가 된 거죠. So from now 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일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일단 어떻게 해요?
1: From now
0: From
1: on.
0: now on. 그 다음에 will 써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나 열심히 일할래.
1: I w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느낌.
1: 응.
0: 자, 그리고 from now on을 뒤에 넣어도 돼요.
1: 어.
0: 그래서, 영어를 말해라. Speak 해라.
1: 예.
0: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어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1: Speak English.
0: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1: From now
0: From now
1: on.
0: on,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글로 쓸 때만, from now on 같은 경우에만, 커마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아,
0: 앞에 붙을
1: 그래요?
0: 때.
1: 아.
0: 근데 만약 뒤에 붙었다? 그러면은,
1: 안 써도 되는군요.
0: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다가 잠깐
1: 쉬어줘야 돼요.
0: 쉬어줘야 되겠죠. So,
1: 네.
0: from now on, I will, 이거보다는,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식으로 좀 쉬어주시면
1: 네.
0: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1: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0: Alright. 이번에는, speak English from now on.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자, 그리고 이 from now on을 알아두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1: 네.
0: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
1: 어때요?
0: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가 from now on.

0: 원이었죠. 그럼
1: 네.
0: 만약에 수진 씨,
1: 이제부터가 from now on.
0: 이제부터,
1: 네.
0: right?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From today
0: From
1: on.
0: today on 맞아. 그 중간에 now만 이제였으니까 오늘로 바꿔주면 돼요.
1: Wow.
0: How about this? 내일부터 계속
1: From tomorrow on.
0: 가능합니다.
1: Oh.
0: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때라고 하는 거 T로 시작하는
1: That.
0: then
1: then이에요?
0: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1: From then on.
0: 그런 말을 실제로 써요.
1: 다음 달부터 돼요?
0: 가능합니다.
1: From next month
0: Month on. Yes,
1: on. 오.
0: yes. 그래서 우리가 from now on 암기만 했다면
1: 네.
0: 앞으로 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면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꼭
1: 그쵸,
0: 영어가
1: 그쵸.
0: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I w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오케이,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네, 잘 들으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 will 기억나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1: 아, 맞죠.
0: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서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때 쓴다고 했었죠.
1: Mm. 네.
0: I will 나누셔도 좋고요. I'll 하셔도 좋습니다. Right.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물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 네.
0: 그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내가 그거를 할게요라고 하는
1: 아,
0: 거거든요.
1: 그쵸,
0: 문맥이
1: 그쵸.
0: 없다면 그럼
1: 네.
0: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할게요.
1: I will do it now.
0: I'll do it now. 그거
1: Yes.
0: 지금 할게요. 근데 이제 맥락 속에서는 물을
1: 네.
0: 줄게요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두 번째. 널 팔로우 할게. 내가 너 팔로우 할게.
1: I'll follow you.
0: 그쵸, I'll follow you. Like this. How about this? 너한테 뭐 사줄게.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 인심이다.
1: I will buy you something.
0: 그쵸, I'll buy you something. Like this. 읽어볼게요. I'll do it now. I will follow you. I will buy you something. 자,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now on, right?
1: Yes.
0: 이제부터 계속의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자, 저는 기억할게요. 이제부턴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오,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now on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1: 네.
0: Right? 자,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1: From now on, 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먼저 쓰고, and then you say, I will work hard. 뭐, I will work, I will study harder.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1: 그러네요.
0: 이제부터는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터는.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There you go.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rom now on을 앞에 쓴다면 뭘 붙여야 되죠?
1: 코마.
0: There you go. 그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Speak English from now o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Oops, I forgot. Oh,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2: You bette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new to this area.
0: 그렇죠. We are new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rom now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1: 오.
0: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1: 아.
0: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유럽에 가깝습니다.

있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미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공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 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종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 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토프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토프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맞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 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 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런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란 이름의 조각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톱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와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명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왔으며 영화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2: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3: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4: 사실 시커먼 시커먼 털 있잖아요.
5: 키는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1: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2: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실종을 예방할 방법 알려드립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르신 인식표를 신청하세요. 코드 번호가 부여된 인식표를 통해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식표는 목 뒤, 가슴 등 잘 보이는 위치에다 부착해 주세요. 다리미를 통해 부착하실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세요.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치매 체크 앱을 통하여 배회 감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치매 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이것을 어디다 좀더 붙이냐면
1: 거기다 붙일 거야?
0: 얘는 문장이거든.
2: 그럼 거기다 붙여.
0: 네,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1: 이 벽에다 뭐예요?
0: 잉글리시.
3: 거실 벽부터 천장, 방 안까지 집안을 온통 영어로 도배해가며 열공중이랍니다.
0: 애기들 벽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괜찮겠구나. You are wearing the same shirt.
3: 이렇게까지 영어에 진심인 이유가 뭘까요? 인적 없는 산 속에서 위장까지 하고 촬영 산매경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
4: 주로 한 가지 이제 새를 둥지를 발견하면 약 28일 찍어요. 뱀이 이렇게 지나간 때 있었지. 텐트 안에 이렇게 뱀이 지나가요.
3: 남다른 열정으로 배우고 탐구하는 재미에 푹 빠진 어른들을 만나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대전을 찾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신선한 농수산물이 집결하는 곳이죠. 밤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이현웅 씨를 만났습니다.
5: 저 뒤로 갈게요.
3: 농수산물 중도매인으로 경매부터 판매까지 도맡아 온 지 28년째.
5: 보통 우리가 12시 반, 12시 반에 나와서 경매한 다음에 이제 거래선들이 보통 4시, 5시에 오거든. 그러면 그때 미리 이제 선별해 놨던 걸 실어주면 되는 거죠.
3: 낮 1시까지 꼬박 밤을 지새우는 고된 일이죠.
5: 아이고, 또 와요.
6: 네,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5: 고생하세요. 예, 네, 네. 아, 힘들진 않으세요?
4: 괜찮습니다.
5: 이 일 마친 다음에 나에게는 뭐 에너지 같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3: 퇴근 후면 매일 산을 찾는답니다. 그의 피로를 단박에 날려줄 사랑스러운 존재, 새를 탐조하기 위해서죠.
5: 그럼 이제 철이 지났지만 작년 둥지입니다. 돼지박이 둥지인데 이렇게 새들은 한번 둥지를 쓰면 다시 그곳을 안 써요. 다시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와서 새로운 둥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지금 이곳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온 곳이거든요. 이 안에는 곤줄박이가 지금 알을 포란하고 있어요.
3: 천적을 피해서 이렇게 은폐된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네요.
5: 너무 자주 보면 얘한테 해가 되니까 2, 3일에 한 번 정도 내시경 카메라로 주로 확인을 하고요.
7: 예, 좋으시죠?
5: 제일 큰 행복? 네.
3: 그 행복에 빠져 새를 쫓아다닌 지도 벌써 20년째.
8: 선생님, 장분이가 정말 많네요.
5: 이 정도는 새를 전문으로 찍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줘야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화각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500여 종 이상 됩니다. 지금 보는 영상이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새입니다. 호랑지바퀴라고 해서 지금 육추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이쁜 영상이 됩니다. 지금 뿌룩뿌룩하죠? 뿌룩뿌룩하잖아. 이거, 요 소리. 이거. 이 소리가 이제 빨리 바꿔주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9: 어떻게 아세요?
5: 저희가 이제 매번 이런 걸 찍으면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알지. 이제 곧바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수컷은 지렁이를 잔뜩 물고 이제 옵니다. 자, 잔뜩 물고 왔죠.
3: 다섯 마리 새끼 입에 골고루 밥 먹이느라 바쁩니다.
5: 굉장히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한 거, 모성애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3: 동지를 짓고 새 생명을 품어 기르는 새들의 어여쁜 모습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을 직접 발견하고 관찰하는 그 매력에 이끌려 지난 20년간 전국의 산을 돌며 새를 촬영했다죠. 그리고 몇 년 전 그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구독자 59만 명의 인기 크리에이터가 됐다네요.
5: 또 내가 즐기는 취미가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에게도 또 다른 활력소가 되는 거니까.
3: 그 사이 동행도 생겼습니다.
5: 벌써 알이 8개까지 냅뒀단 말이에요.
1: 이제 애들 날다와서 쪄 죽겠어.
3: 은퇴 후 현웅씨를 따라 새 촬영에 빠졌다는 지인과 함께 탐조에 나섭니다.

0: 우리 자연보호 운동의 하나로 둥지 보호를 하고 있어요. 매년 새 둥지를 청소를 해주고. 얘네들은 성격이 이렇게 웨이브로 돌출형의 둥지를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이 안엔 또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을까요? 관찰하려면 준비가 좀 필요하답니다.
0: 아, 이거는 최단시간에 현장에서 급조할 수 있는, 간단하게 위장만 해줘도 새들이 경계를 갖지 않습니다. 렌즈 위장처럼 한번 렌즈 앞에 해주세요.
1: 군사훈련 저리 가라네요.
0: 돌아올 수 없어요, 살짝.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줄 때 또 새들도 편안하게 잘 와주니까.
1: 위장복까지 완전 무장.
0: 자, 조용히 해주시고. 새들의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0: 이렇게 이제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건 답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만이 답인 거지.
0: 그 기다리던 새가 딱 왔을 때 어때요, 느낌이?
2: 그거는 저기 10마리들 그 산삼 발견하는 거 똑같죠. 아주 예. 참 기다리던 거 발견해봐야 그것이 희열을 느낄 때가 없죠.
3: 한없이 기다리는 그 자체도 즐거움이라죠. 드디어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1: 박새 이런 애들인데 알이 9개 있어요. 봄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까, 새들이? 그래서 더욱더 이런 거 많이 찍고 있죠.
3: 한 달가량 조용히 지켜보며 지친 마음도 힐링을 하죠.
1: 근데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순수한 면에 또 이제 새의 어떤 아름다운 지적임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매력이 되는 거죠.
3: 오롯이 자연에 스며드는 시간, 이보다 편안한 휴식이 없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4: 계세요.
3: 그런데 사람은 없고 벨을 누르라네요.
5: 아우, 오셨어요.
4: 아니, 왜 미용실에 안 계시고?
5: 저 2층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3: 손님이 없을 땐 늘 2층에 계신답니다.
5: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3: 여기가 살림집인데요.
4: 이 벽에 이게 다 뭐예요?
5: 영어예요. 잉글리시. 잉글리시.
4: 이 벽에 있는 게 다 영어라고요?
5: 네네.
3: 현관부터 집안 가득 빼곡히 도배된 영어 벽보는 순자 씨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일이 달력 뒷면에 써서 붙인 것들이랍니다.
5: 한 10년 쓴 거예요. 저녁에 잠 안 자고. 기본이 석장, 넉장이에요.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방에도 두 장씩, 석장씩 기본으로 이렇게 다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은 지금 붙일 자리가 없어서 못 붙이고 있어요. 애기들 벽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괜찮겠구나 하니까는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3: 환갑에 처음 영어를 시작했다죠.
6: I live home.
4: 정말 재밌으시죠?
5: 네?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알아가니까.

0: 너무 행복하고. 내 말을 알아듣겠어요? Do you understand me? 우리 같은 셔츠를 입고 있네. You are wearing the same shorts. 제가 말도 해야 되잖아요. 스피킹도 돼야 되잖아요. 그냥 보고 쓰고만 하는 게 아니고 벽에 붙여놓고 뭐 보는 것만 아니고. 뭐 핸드폰 없을 때는 카세트 있잖아요. 여기 카세트가 10개나 있어요. 이거 다 부위별로 다 이거 녹음시켜 놓은 거예요.
1: 그 테이프가 400개가 넘는답니다.
0: 여기도 테이프가 여기 전부 다. 제가 이제 뭐영 공부라면은 완전히 여기에다 다 모든 것을 쏟았어, 제 정성을.
1: 미용실에서 일하며 주경, 야독, 지난 10년간 독학으로 공부했다죠.
0: 그런 뭐 영어에 대한 간절함이라도 내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움의 한이 남아있는데, 뭐 대학을 나오고 그런 건 저는 부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길에 가도 간판도 전부 다 영어, 어디 뭐 상표가 전부 다 영어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찾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아, 영어는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2: 줄 쳐달라고?
0: 네, 줄좀 쳐줘요. 다른 것도 쓸게 있어.
1: 그간 순자 씨의 공부를 도운 1등 공신이 남편이랍니다.
2: 이게 내가 못한 데 대신 이제 나이가 지금 7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특하잖아요. 여지간 사람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1: 벽에 써붙일 수 있게 밑줄 쳐주는 것은 물론 공부에 전념하도록 살림도 도맡아 해주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의조에 힘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2: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는 공부를 했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죠. 그 출입국 시에서 한번 걸리고 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지금 갔다 와가지고.
1: 6년 전 유럽 여행에서 비행기 환승을 하던 중 가이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어가 안돼 출입국 심사에 막힌 남편을 순자 씨가 도왔답니다.
0: 제 귀에는 플라이트 아웃 막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아, 플라이트는 비행기 편이라고 했는데 비행기표로 보자는 건가? 그래도 들었기 때문에 뭔가가 듣고 그런 상황에서 뭐 대치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그 여행이 참 즐거웠지. 그냥 아무나 보면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고 카메라 내밀면서 익스큐즈 미 테이크 픽처 어스 우리 사진 좀 찍어 주세요라고.
2: 이제 좀 든든하죠, 이제.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1: 사실 늦은 나이에 일까지 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존재가 있답니다. 바로 부모님.
0: 제가 그 엄마 사진 앞에 항상 올려드려요. 이게 살아 계셨을 때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순자도 가르쳤더라면은 대단하다. 그래, 순자야, 너 대단하다.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한 거죠.
1: 7남매 중 셋째 딸로 국민학교 졸업 후 스스로 포기했던 학업, 이제야 비로소 원 없이 합니다.
0: 엄마 아버지한테 영어로 자랑하고 싶어서 영어로 편지 썼어. 자랑하고 싶었어. 디얼 파더 앤드 마더 데드 두잉 웰 땡스 투 마이 맘 앤드 데드 순자 후 디든트 이븐 노더 알파벳 리드스 앤드 나이트 잉글리시 맘 앤드 데드 이즈 순자 소 해피. 영어를 알파벳을 알고 이런 단어를 알고 길가에 길을 가다 그 상표를 읽고 그게 목표였는데 아무튼 그 목표를 저는 이루었어요. 그 목표를

0: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뤄주신 거죠.
1: 오래 미루어둔 꿈의 조각이 있으신가요? 주저 말고 지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가. 제가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3: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2: 춤을 추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많이 신나요.
4: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킨 유쾌
1: 상쾌
2: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1: 변비엔 메이킨.
4: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1: 다시 만난 일본.
4: 너무 귀여워.
1: 더욱 다채롭게.
4: 오 느낌 있어.
1: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4: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와 여기 현실감이 없다 진짜.

0: 다시 보니 반갑죠?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같이 떠나볼까요?
1: 벚꽃 보러 왔다가
2: 나무가 다 눈을 뒤집었어가지고 설산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네요.
0: 설산을 걷습니다.
2: 이 정도로 눈밭일 줄 몰랐어. 지금 저 위에서 이 동네 분들이 운전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0: 겨울이 긴 나가노의 향토 음식 오약기도 만들어 봅니다.
3: 고약대 고시나가라.
0: 온기를 나누는 사이.
2: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로노. 와 진짜 맛있다. 다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어머 어머 어머. 와.
0: 어느새 다가온 봄. 그 봄 맞으러 갑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더 진하게 기억되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소도시를 찾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저 이지연과 함께 떠나는 일본 소도시 기행 그 첫 여정은 섬나라 일본에서 드물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지역 나가노입니다. 우리에게 나가노는 나가노 동계올림픽으로 기억되는 곳이죠. 일본의 가장 큰 섬, 혼슈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나가노현. 일본 알프스라 불리는 세계의 산맥을 품고 있는데 사방이 3,000m급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일본의 지붕으로 일컬어집니다. 분지에 자리 잡은 현의 심장부, 나가노시. 인근의 산과 고원은 스키와 단풍, 하이킹으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죠. 한국에서 직항은 없지만 도쿄에서 접근성이 좋은데요. 고속철도 신칸센을 타고 1시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2: 아, 너무 예쁘다.
0: 때마침 거리에는 홍매가 활짝 웃으며 마중 나와 있습니다.
2: 봄이 왔네. 아, 너무 예쁘다.
0: 그런데 이 예쁜 봄이 늑장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저 높은 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지 겨울눈이 머물고 있네요. 그 풍경이 궁금해져서 본격적으로 봄을 만나기 전 먼저 산을 오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변 풍경이 확 달라졌는데요. 계절이 바뀐 것 같지요?
1: 이게 지금 일본 아래쪽에는 벚꽃 핑크색 벚꽃 꽃무머리가 맺혔는데 여기는 아직도 눈이 소복하네요.
0: 여기선 벗어놓은 겨울옷을 다시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 명소로 알려진 기타시가 고원. 그중 류오산에 있는 스키장은 스키를 타지 않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2: 우와! 지금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로프웨이까지.
0: 요런 특급 서비스 때문. 곤돌라를 타는 승강장까지 이 특수 제작한 셔틀버스를 타고 가지요.
2: 간다! 어머나 세상에 또 이런 것도 처음 타보네. 이거 제설차 아니야?
0: 액티비티가 따로 없습니다. 스키 대신 2차 타고 여기저기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2: 난 분명히 벚꽃 본다고 왔는데. 와, 근데 신난다. 오! 여긴 아직도 설국입니다. 세상에. 스미마세, 아노 이츠마데 유키 데스카, 고코? 와. 민나 스베레르 때 요것도 됐으네. 아, 우에와. 와, 스고이 됐으네.
0: 류오산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번에 무려 16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 곤돌라를 타고 약 1000m 고도를 단숨에 이동하는데요.
2: 아, 이 산이 너무 예쁘죠.

0: 나무가 다 눈을 뒤집어 써가지고 설산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네요. 너무 예쁘다.
1: 오르면서 담는 풍경이 또 예술입니다.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운 듯 현실을 잊게 하는 풍경. 잠시 상고대와 눈이 그린 새하얀 세상에 푹 빠져봅니다. 그때 뒤늦게 들은 소식 하나. 여우 흔적이라도 찾아볼까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숨바꼭질 그만하고 한 번만 나와줄래? 여우가 산다고 하니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데요. 해발고도 1770m의 류호산 정상 부근.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경을 찾아갑니다.
2: 테레비.
0: 하이.
2: 유메진.
3: 네, 유메진.
0: 가무시레나이. 아시오. 하이.
2: 뵙겠습니다.
0: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2: 또
0: 다시 만나요.
2: 다시 만나요.
0: 맞다 이 마셔 어때? 다시 만나요. 야, 화이팅. 네, 네, 네. 야. 네.
1: 와. 그런데
0: 나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아. 이 정도로 눈받칠 줄 몰랐어. 세상에. 이게 3월 말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저 나무 봐요.
1: 고생하는 두 다리에겐 미안하지만 두 눈은 제대로 호강하네요. 눈꽃 피는 겨울왕국. 추위마저 낭만이 됩니다. 촉촉한 감성에 젖어드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눈밭. 아, 여기서 러브레터 쓰고 싶죠?
0: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 아타시와 겐키 데스.
1: 돌아오지 않는 인사말. 그곳의 순백의 첫사랑처럼 순수하고 아련한 풍경을 뒤로하고 제가 향한 오늘의 목적지.
0: 여기가 소라 테라스라고 소라가 하늘이거든요. 하늘 정원 테라스인데요. 정말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지금 저기 걸려 있거든요. 나 잘 엉덩이로 내려가야 되나?
1: 기타시가 고원의 대표 관광지인 류호산의 하늘 정원 소라 테라스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 위에 선 느낌. 웅장한 능선을 따라 눈부신 설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구름바다, 운해로 유명한데요. 저는 오히려 이 설경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좋다 하니 바로 날씨가 심술을 부리네요.
0: 아니, 지금 2분도 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다 보였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찍은 건데 갑자기 구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금방 지나가겠죠?
1: 그렇게 한참을 구름 커튼이 걷히길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사실 여기가 뷰 맛집 카페거든요. 커피를 즐기며 멋진 풍광을 마주하고 있자니 절로 시인이 됩니다.
4: 떠올랐어요. 여기가 소라 테라스 하늘이니까 유키노 소라 고코로 다케 하루 쿠르노카나 겨울의 하늘 마음 많은 봄이네 오는 거겠지?
1: 기타시가 고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야마노우치 마을. 같은 나가노 북부 산악지대지만

0: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여기가 바로 지코쿠다니, 지옥 계곡인데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저는 이제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사실 일본 속담에 뜨뜻한 물에 담그고 있는 원숭이, 따뜻한 물에 원숭이가 앉아있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죠? 그 누르마 유니 츠카루 사루, 뜨뜻한 물에 온천 담그고 있는 사루, 원숭이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이름은 지옥계곡이지만 원숭이들의 천국이라는 이곳. 그래서 나가노의 인기 관광지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왠지 더 기대되네요.
1: 아, 유황 냄새. 물이 이게 뿌옇잖아요. 물이 달라요. 이게 온천물인 거지. 유황 온천물. 와, 원숭이 좋겠다. 우와, 저기는 막 난리 났어, 지금. 저게 막 뿜는 건가? 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저기 밑에서 보면 그 뭐죠? 밭통에서 수증기 나오는 것처럼. 우와.
0: 계곡 주변으로 진동하는 유황 냄새와 땅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증기. 이 모습 때문에 지옥 계곡이라 불린다죠.
1: 너무 귀여워.
0: 지옥 계곡을 건너자 원숭이들의 노천탕이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원숭이들 온천욕 하는 거. 쌀쌀한 계곡 날씨에 온천을 찾은 원숭이들이 제법 많은데요. 온천욕 즐기는 원숭이들을 보니 새삼 여기 원숭이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탕 속의 여유로운 원숭이들과는 달리 밖에서는 촬영 열기가 뜨겁습니다. 파파라치처럼 다들 진을 치고 사진을 찍는데 자리 다툼도 치열해요.
2: 자리 잡기 힘드네요.
1: 네, 경쟁이 대단한데 비킬 듯이 안 비켜주시는데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마침 틈이 보여서 잽싸게 침투합니다. 성공적으로 명당 차지. 아이고, 그런데 탕 안에서도 자리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바로 무리의 대장이 사태를 수습하지요. 재밌는 건 원숭이의 서열이 높을수록 입욕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1: 내가 봐도 30분 이상은 당근 얼굴이 얼굴 빠지겠어. 이 오빠는 오늘 온천 제대로 즐기시는데? 폭탄! 어우, 느낌 있어.
0: 이곳에서 온천욕을 하는 원숭이는 일본 고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원숭이들이 추위에 상당히 약한 편인데 이 일본 원숭이들은 온천 덕에 혹한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 중 가장 북쪽에 서식할 수 있게 됐죠.
1: 지금 저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분들이 온천하러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랑 비슷할까요? 뜨끈한 탕 좋아하는 아빠랑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 우리 목욕탕에 가면 많이 보는 풍경이죠. 온천욕을 자주 해서 그런지 다들 뽀송뽀송합니다.
1: 우리 사람이 저 정도로 젖으면 물 밖으로 나오면 엄청 춥잖아요. 근데 원숭이들은 털도 있고 이 모공 있는데 기름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춥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막 추워서 막 몸을 떤다거나 물을 턴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0: 공원 관리사는 하루에 한두 차례 온천에 모여든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원숭이가 먹이를 먹는 동안에 원숭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사육이 아닌 관리와 보호를 위해 먹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하네요.
2: 햄비츠니가
1: 野生というにはい野生ですね。ただまあ自由に人間がその行動を制限することなく、餌が食べたい時は来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か。冬になったらここに集まるように、そうですね。太陽の日いるので、ここに来て食べる時間が長くなる。なるほど。
0: 계곡 주변에 200마리 이상의 원숭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요. 겨울에는 먹잇감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먹이도 먹고 온천욕도 하고 정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지요. 사실 여기가 좀 추워서 온천하는 원숭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대신 요걸로 몸을 좀 녹여봤습니다.
1: 뭔가 했더니 이게 마시멜로인데 이걸 여기다가 올리면 이게 싹 녹으면서 원숭이가 금방 녹는데.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3: 아, 이 원숭이 녹아내린다. 너무 귀엽다. 얘는 거의 지금 완전히 담궜어요. 아 귀여워.
4: 라떼 그래도 맛은 봐야죠. 원숭이 내가 최대한
1: 원숭이라 뽀뽀.
0: 최대한 원숭이를 피해서 조심조심 한 입.
1: 녹아내린다. 너무 따뜻해요. 미안해서 입을 못 대는데. 나 쳐다보지 마. 얘도 녹아내리고 저도 녹아내리고.
0: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 이 맛에 여기로 오나 봅니다. 겨울 막 눈 쌓이면 다시 와보고 싶네요. 얘들아 우리 겨울에 다시 보자. 일본 알프스 산맥과 주변 산지 사이에 안겨있는 도시 나가노.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웅장한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 중심에 천년 사찰 젠코지가 있습니다. 종파를 초월한 포용송으로 일본 전역의 사람들을 불러모으자 길이 생기고 마을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이름난 사찰 앞엔 맛집도 많은 법. 옛날 참배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1: 자, 지금부터 오야끼라는 나가노의 향토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좀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0: 밀가루나 메밀가루 반죽 안에 소를 채워넣고 빚는데요. 우리네 만두랑 비슷합니다.
1: 소ですね. 아, 교자노 가마그라이.
5: 소소소.
1: 우스쿠.
5: 소소.
1: 일본 음식이 저랑 맞아요.
5: 아리마스요네.
1: 만두 만든 적 있냐고. 저희 집안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손 쓰는 게 좋대. 그래서 만두를 엄청 빚거든요.
6: 그러고도 고야떼 이마카라 ですね.
5: 혹시 아니でしたらね, 이걸 押さえてもいいです.
6: 아, 하이, 하이. 자, 고すれば.
5: すごい. うまい.
0: 고. 팥소가 엄청난데 과연 제가 잘 빚을 수 있을까요?
1: どんどんどんどん 薄くなるっていう 感じが します.
5: 熱くなっちゃうから。そうですね。うん。あ、すごい上手。うまい、うまい。本当にほらもう縮んじゃった。もうつままっちゃった。本当すごい。あ、すごい。됐다。すごい、すごい。そうそう、こんな感じでね。はい。あ、되게
1: 조심조심해야돼요. 말랑말랑해가지고. 그래?
5: 아이네, うまい、うまい。
0: 저의 첫 오야끼 어때요? 잘 만들어졌죠?
5: 이요네, 태특이 스무이 호라.
1: 자,
5: 고시마시마. 아,
1: 뭘 해도 잘할 것 같다고. 손을 너무 잘 쓴다고. 단호시.
0: 자, 이번에는 나가노의 겨울 채소를 속재료로 씁니다.
1: 아,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 시래기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왜 된장으로 무치기 전. 네, 지금 시래기 삶아서 나물 준비해 놓은 향.

0: 향이 나요.
1: 전부? 아, 이래마스카? 와, 이만큼 들어가요. 거기 만두 소 왕창 들어간 것처럼. 아이. 나 이제 볼까나? 내기르.
2: 두 번째 오약기 만들기 도전.
1: 자, 간마로. 오스.
2: 아, 내용물이 엄청납니다.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손기술 들어갑니다.
1: 아, 들어간다. 고야 때. 내기다.
2: 이번에도 성공.
1: 이야, 이번에는 나물 오약기입니다.
2: 제 화려한 손기술에 연신 감탄하던 가게 사장님. 이대로 저 여기 취직하나요? 손으로 빚은 오약기는 지역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굽거나 쪄서 먹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화덕에 구워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옛 농가의 화로에 굽던 그 감성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0: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루오도.
2: 그렇게 나가노 고향의 맛 오약기가 완성됩니다. 영화에서 본 옛날 일본집 분위기 그대로. 아, 감성 돋죠?
0: 이쪽이 빨개졌어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기만 지금 뜨거워. 이렇게 하고 있을까?
3: 真夏は、この部屋が40度。
0: 우와, 스고이. 야, 여름에는 40도 되겠어요. 지금도 이게 この辺だけ すごい暑いですけど 今は私。
3: 그래도 やっぱりこの色にね、色にファンっていう人は真夏でも必ずここに座る。そうですね。
0: そうですね。
2: 우리가 온돌방의 따뜻함을 기억하듯 일본 사람들에게는 화로의 추억이 있나 봅니다. 그 온기가 그리울 때 사람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모녀의 첫 여행을 기념하며 먹는다는 오약기. 모녀가 앞으로 두고두고 함께 나눌 추억의 맛이 생겼네요.
0: 근데 주말이 되면 이게 어쨌거나 굽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땡길 수가 없으니까 쫙 줄을 쓴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없고 옆에 앉아서 계속 만드신대요. 그리고 굽는 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사가지고 가고.
2: 평일이라 이렇게 여유롭게 오약기를 즐깁니다. 오약기는 철판에서 초벌로 구운 다음에 숯불에 쬐서 골고루 소까지 익힙니다.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타시노 사쿠인. 소데스네. 아즈키.
2: 노릇노릇 요 녀석들 참 먹음직스럽지요.
0: 이타다키마스.
2: 바삭한 겉면을 한입 베어물자 속을 가득 채운 절임 채소가 씹을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0: 오이시. 안에 이렇게 나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연기가 폴폴 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 이데스네. 너무 맛있다. 약간 간이 잘 돼 있어서 짭짤한 맛도 나고요. 딱 나물, 맛있는 나물 맛에 구운 이 밀가루, 그러니까 만두피를 구운 것 같은 맛. 굉장히 맛있어요. 오.
2: 그렇다면 오. 팥소를 넣은 오약기는 어떨까요?
3: 많이 아마쿠 시테 나이.
0: 하이.
3: 조금 시오미 오히가시타.
0: 아.
3: 그러니까 すごい これ 인기 아리마스. 이걸 食べて いただくと.
0: 하이.
3: 아, 아즈키って こういう味だった.
0: 응.
3: 아마이にも 이마부지. 아마쿠 시시미죠.
2: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먹어볼까요? 아저씨 말 사실입니다.
0: 너무 맛있어. 저는 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절대 안 달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약간 달고 약간 짭짤하고. 와, 진짜 맛있다. 다릅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0: 엄청 들어가 있네.
1: 너무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는 맛 아시죠? 주인 아저씨도 주당 같으신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과 온기가 전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푸근하게 감싸주는 둥글고 따뜻한 오야끼. 그래서 더 오래 남는 맛입니다. 이제 저는 나가노를 떠나 현해 중부에 자리한 성곽도시 마스모토로 향합니다. 해발고도 600m, 고지대의 분지형 도시 마스모토. 16세기 후반 마스모토 성이 세워지면서 발전한 도시로 이후 교통 요충지이자 상업 중심지로 번창했는데요. 지금은 여행자들에게 일본 북알프스의 관문으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시내 어딜 가도 배경에 설산이 걸려 있어 눈이 시원한데요. 그런데 도심에 설산과 대비되는 건축물이 있으니 바로 까마귀성, 마스모토 성입니다. 외벽을 오칠한 검은색 성. 왠지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하지만 봄이 되면 성 주변이 상춘객들에게 점령당하는 벚꽃 명소. 약 300그루의 연분홍빛 왕벚나무가 꽃길을 열어준답니다. 벚꽃만 보면 너무 설레서 노래 바로 나오죠.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0: 참 희한하게 때 되면 꽃이 펴요. 봄이 왔다는 사인인 거지. 얘도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네. 힘내라. 와, 진짜 엄청 맺혔대. 야, 이거 꽃 피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와, 얘는 이제, 우와, 이거는 진짜 완전 매실이다. 아니, 그 뭐라 그러지? 매화. 우와, 이건 너무 예쁘네. 어머, 어머, 어머. 와, 난 이거 작품 내야 돼. 그냥 찍으면 작품.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 건졌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핑크빛 물든, 와, 이거 완전 부동색이네. 여기도 막 팡팡 터졌네. 야, 이래서 팝콘 터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구나. 벚꽃 팝콘이
1: 팡팡팡팡. 이걸 보고 어떻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있냐고요. 이 봄을 사진으로 고이고이 남겨야겠죠. 저는 3월에 미리 봄을 만났는데요. 그 연분홍빛 설렘이 여전히 제 가슴속에 지지 않고 피어 있습니다. 검은색의 마스모토 성과 함께 이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이 물입니다. 물이 깨끗하고 맛있기로 소문난 마스모토. 시내에만 20개 넘는 공용 우물이 있어 우물 투어를 즐길 수 있지요.
0: 아, 이건가? 어머, 이건가 봐요. 컵이 있어. 여기는 컵이 준비되어 있네. 아오이노 이도. 명수래요, 명수. 여기는 컵도 있어서. 지나가다가 사람, 여기는 생수를 사먹는 사람이 없겠는데, 이 동네는. 굳이. 와, 이게 어디서 오는 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아, 가져갈까봐.
1: 일본 환경부가 선정한 명수라 기대를 했는데요. 물맛이
0: 소믈리에가 아닌 이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여기 물이 물 온도가 낮고 물 온도의 변화가 잘 없어서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대요. 뭐 온도가 물이 이제 온도 그 기온 때문에 막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면 뭐 이끼도 끼고 막 이렇게 약간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1년 내내 저온으로 계속 이제 깨끗하게 흐르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게 맛있게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여긴 것 같지?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제가 물 먹고 가길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네요. 우물에 자리가 나자 한 소녀가 물 한 컵을 떠갑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물을 마치 야외 정수기처럼 사용하더라고요.
0: 이제 이 글씨만 보면 눈이 커져. 이도 우물.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할 때 우물.
1: 에도 시대에 말을 키우던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력해 용천수를 우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오!
1: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0: 아, 그냥 진짜 퓨어. 그 무취, 무색, 무맛. 그러니까 정말 물.
1: 화창한 봄날 아주 그냥 물배 가득 채우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0: 좋은 것 같은데?
1: 봄을 찾기 하듯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동네에선 정말 흔한 풍경. 그야말로 물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2: 어머, 우리 연인 가족보다.
0: 하이, 하이. 스부데스요네. 보통도 와인이지.
2: 오차 논다리 とか.
0: そうですね.
2: 오차 논다리.
0: 오리오리 したり.
2: 오리오리 したり.
0: はい, はい.
2: あっという間になくなっちゃいます.
0: いや, この松本の住んでる方たちって 水を 買う 必要が ないですよね.
2: いや、でも 水は 多分
1: 마스모토 우물은 1년 내내 수량이 풍부한 것이 특징. 계절이 바뀌어도 우물이 넘치거나 마르는 일이 없다지요. 주민들에게는 부족할 것도 없는 일상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을 선물합니다.
0: 근데 지형적으로 물맛이 좋고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아래 동네가 아무리 이렇게 따뜻해져도 위에 저 지금 눈 맺혀 있는 설산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올 테니까 그게 모이면 진짜 걸러지고 걸러진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여기서 받아먹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1: 설산서부터 이어진 마스모토 우물은 자연과 시간이 빚은 결정체. 그 역사는 수백 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0: 또 받아서 가시네.
1: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겐치의 우물은 에도 시대 학자인 가와베 겐치의 집에 있던 우물로 과거 경비를 세워 관리했던 마스모토의 대표 우물입니다.
0: 그 물이 부드럽다는 말을 몇 번 먹어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물이 한 12도에서 13도 정도 된대요, 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박도 담그고, 토마토도 담그고, 천연 냉장고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정말 배부르게 물 마시다 보니 물맛이 어렴풋이 잡힐 듯 하네요. 일본도 된장을 먹는데 장맛은 물맛 아닐까요? 물이 좋은 마스모토는 된장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일본 된장인 미소를 만드는 유서 깊은 곳.
0: 일본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있죠. 뭐 간장도 있고요. 뭐 매실절임도 있고요. 뭐 고추냉이로 부르는 와사비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미소. 바로 된장입니다. 여기는 된장을 만드는 곳인데요.
1: 1868년에 문을 열어 무려 1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된장 공장입니다.
0: 아, 오하요고자이마스. 이지연 또 모시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3: 오네가시마스.
0: 소리 난데스카?
3: 아레와네, 마메오네 구츠구츠
0: 야와라카쿠
3: 스루 오카마. 와타시 6대目なんだ.
0: 6대目ですか?
3: 와타시노 히오지이짱가 하이 쓰카이하지메타 하이 오카마데스네.
0: 우와. 우와. 이거는 거의 그 애들 놀이터에게 돌려주는 뺑뺑이. 우와, 그거 수준인데? 저 보여요? 저 지금 까치발했어요. 여기 물 끓이면 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래서 오우 아 메아리가
1: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마솥. 된장을 만드는 방법도 옛 방식 그대로를 따른답니다. 마스모토가 있는 나가노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된장 생산지인데요.
0: 크라이데스네. 와, 고노나카니 전부 하이테르っていうことですね. 와, 와.
1: 이 지역의 맑은 물, 그리고 큰 일교차. 그리고 장인의 정성까지 3박자가 딱 맞았으니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알아서 한답니다. 근데 우리네 장독과 달리 된장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된장이 다 차 있다는데 궁금하네요.
0: 오! 아루아루! 카오리가루!
2: 카오리가네.
0: 하이!
1: 이곳에선 숙성 단계별로 된장을 옮겨서 보관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데 나무통 역시 전부 장인이 만든 오래된 것들입니다.
0: 34년 와, 34년 썼는데 젊은 통들이래요.
2: 하이. 오케의 지명은 200년이 있는다.
0: そうですか? 와.
2: 오케의 지명은 200년. しっかり 使えばね.
0: そうですか?
2: 아래 100년 이상.
0: 에, 그래?
2: 100년
0: 와. 이거는 100년 넘게 쓰신 통이래요. 오겐키ですか? 오지이상. 나이점. 와, すごい. 色違いますね.
1: 한 세기를 넘게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묵묵함. 왠지 이곳 장맛이 남다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그 자체가 역사다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0: 와. 진짜 냄새가 점점 달라져요.
2: 고고는 가오리가 뭐少し 強い, 충분 발효, 숙성された 出来上がりに 近い
0: 간지 간지てます.
1: 3년 숙성된 된장 냄새는 확실히 더 깊고 구수합니다. 일본의 된장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무로 된 통에 발효시키다 보니 잘 익으면 통 겉면에 흔적이 남습니다.
0: 살짝 말라 있어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1: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맛, 부드러운 질감이 일본 된장의 특징. 과연 잘 익은 된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0: 노트인테이ですか?
1: 우와, 된장 보러 사다리 타는 게 이게 이리 설렐 일인가요?
0: 우와,
1: 이 향을 전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아니, 근데 웬일이래요? 자세히 보니 된장 위로 신발 자국이 선명합니다.
0: 여기 위에 발자국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사람이 발로 꽉꽉 눌러 밟아서 쫀쫀한 텍스처의 된장 미소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미생물이 일을 한 다음에 각 가정으로 상품이 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와.
1: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0: 저 통에 있는 걸 먹어보려는데 영광인데요. 궁금하다. 뭐가 다를까? 아, 이 카오리. 아, 소데스네. 오미소데스카라네. 자, 3년 숙성 된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마이 카오리가 ありますけど. 네, 뭐 미소.
1: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된장의 맛. 기가 막히더라고요.
3: 엠미와 あるんですけども.
0: 소데스네. 짜긴 짜요. 근데 딱 멋에 이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 짠맛. 그리고 향은 달달한 향. 고레데스네. 이마 큐리.
3: 소데스네.
0: 큐리 오이 찍어 먹고 싶어. 큐리 ちょうどですね. 파프리카とか.
3: 예. 어. 야사이류.
0: 大根とか. 美味しい. このまんま食べるのが美味しいですね.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장은 장입니다.

0: 일본의 전체 된장 생산량의 약 절반가량을 나가노현에서 만들 정도로 이곳 장맛은 전국적으로 알아준다지요.
1: 이미소는 4톤 한 4,500kg입니다.
2: 4톤?
1: 4톤 한 4,500kg. その味噌が
2: 4,500kg. 와.
1: 3年のうち3回 別の家に移し替えられるわけ.
2: 引っ越しなの。
1: じゃあ引っ越してどういうふうにやるかって言ったらスコップで人間がスコップでこうやってスコップ。だから社長痩せてますね。サリアンチ。いやすごい。
0: 매 순간 온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장맛이 완성됩니다.
2: 저기서 퍼서 옮겨야 위쪽에 있는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위의 수분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에 다시 옮기면 위의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분이 섞이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줘서 유산균이나 그런 미생물들이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게. 고래와 시젠노 겐자이료?
1: 微生物と人間の工作になるすごい。味噌屋さんが味噌作ってんじゃないよ。本当に作ってるのは微生物が作ってる。それの人間は手伝いをする。ああなるほど。정말
2: 이 된장이라는 거는 자연에서 온 원재료와 이곳에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미생물과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합작이에요. 공동작품.
0: 자연이 기른 것에 사람의 땀을 보태고 바야흐로 시간으로 숙성시킨 맛. 여기선 된장뿐 아니라 된장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된장 냄새를 오래 맡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허기가 지던 차. 과연 된장으로 어떤 색다른 음식을 맛보게 될지 좀 두근두근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채소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과 된장 소스를 발라서 구운 주먹밥. 거기에 된장 피자라니.
2: 이게 보시기엔 그냥 피자 같지만 소스가 미소입니다. 일단 형은 괜찮거든요. 왜냐면 치즈랑 또 여기 약간 토마토를 올리셨는데 이게 밑에가 토마토 소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나 일단 무서우니까 토마토가 있는 쪽으로.
0: 사실 별 기대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어머나 기대 이상이에요.
3: 상상하는 것만큼 막 희한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아마도 치즈도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즈하고 약간 소스화해서 바른 거기 때문에 안 이상해요. 어울립니다. 매우 괜찮다. 그러면 이번에는
0: 된장 소스를 발라서 구운 주먹밥 역시 별미더라고요.
3: 안에는 하얀 밥인데요. 겉에 이 미소를 발라서 구우니까 여기가 지금 구운 거라서 누룽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누룽지가 한 3배 정도의 고소한 맛? 맛있습니다. 나의 장은 오늘 건강해질 거야.
0: 된장은 대표적인 건강식품 아닙니까? 이날은 마음 놓고 넉넉히 즐겼습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지 알고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나가노의 작은 도시에서 만든 특별한 추억. 참 좋은 봄날, 잊지 못할 생애 한 페이지를 더했습니다.
2: 우와, 현실감이 없다, 진짜. 우와! 나 목소리도 떨려. 신봤다! 엄청 큰 거. 우와. 와, 너무 신기하다. 하이. 생선 바른 가루를? 만들어진 놀이동산 같은 데를 들어간 기분이, 우와!
4: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0: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화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 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0: 할머니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와 섬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3: 곧 잡히겠지.
2: 어? 야. 아, 우와, 크다.
4: 축하해, 제이.
3: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2: 끼르고, 끼룩. 끼룩.
5: 갈매기잖아.
3: 안녕, 배고파?
2: 끼룩.
3: 자, 잘 가.
5: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3: 괜찮아.
5: 좀 아깝다.
3: 또 잡으면 돼.
4: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5: 길을 잃었나?
3: 아, 저쪽으로 가보자.
4: 왜?
3: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5: 여기도 안 잡히는데.
2: 잡았다.
4: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5: 그러게.
3: 갈매기 덕분이야.
5: 정말?
4: 신기하다.
3: 이제 우리 집 갈래?
4: 좋아.
3: 자. 섬 구경시켜줄까?
5: 응.
4: 그래.
3: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4: 가보자. 와, 코코넛이네.
5: 와, 정말
3: 맛있겠다.
2: 내가 따볼게.
4: 응. 자.
2: 아휴, 어쩔 수 없지.
4: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5: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4: 안 되겠어.
3: 그럼 내가 해볼게.
4: 그걸로 따려고?

0: 안녕?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2: 고마워!
0: 잘 가!
3: 와! 예,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3: 그랬구나.
4: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3: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3: 왜? 눕히잖아.
0: 호피, 가만히 있어.
3: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3: 그렇구나.
4: 그럼 이제 어떡해?
0: 아!
4: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3: 뭐?
4: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뱀이다!
0: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3: 고마워. 잘 가.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4: 와, 멋지다. 제이, 벌들도 친구야?
0: 응.
4: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4: 빨리 먹고 싶다.
3: 나도.
0: 얘들아. 도망쳐. 빨리.
4: 주의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도 친구라면.
0: 얘들아!
4: 호비, 제이! 괜찮아.
0: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3: 멋지다.
4: 힘들게 온 보람 있네.
0: 그치?

0: 집으로 들어 가자. 안녕.
1: 비가 많이 오네.
0: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1: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배가 없어.
1: 정말.
0: 바람에 휩쓸려 갔나 봐.
1: 어떡하지?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언제 가?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2: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0: 자.
1: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죽은! 우리 배가! 고래가 찾아줬나 봐.
0: 정말?
1: 응, 고래도 친구거든.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백과.
1: 고래가 미안한가 봐.
0: 괜찮아.
1: 어쩔 수 없지.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우와.
0: 고마워.
2: 호비와 해리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못한 철수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정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4: 태호, 테디 형이 파이어로봇가 된 게 그렇게 싫어?
5: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 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7: 그런 거 아니야.
4: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8: 글쎄 아니라니까.
6: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8: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6: 에이, 역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4: 잘 자요.

0: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1: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0: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1: 아, 이번엔 진짜야.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0: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찬데 누구지?

0: 된 거야?
1: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2: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3: 저분이... 눈부셔.
1: 그놈의 코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3: 코찔찔이?
1: 정말
3: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2: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3: 네, 왕자님.
2: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1: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6: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2: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이카로스 액션!
3: 너무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4: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5: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부스터! 최대 출력!
0: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4: 여보!
5: 고마워요, 하이얼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3: 벌써 연료가 받아올랐어요!
0: 무슨...
1: 뭐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테스트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헤치!

0: 어? 저것 다 뭐야? 어? 조심해! 제... 고!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0: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3: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4: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0: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놀라리고.

0: 돌격대. 솔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해냈어! 예!
1: 성공이야!
0: 어? 저게 누구지? 꽁지?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으아! 어,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1: 이런!

0: 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2: 너무 무서워.
0: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3: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죠.
4: 만나서 반가워, 앤디.
5: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된대요.
6: 쫓아다닐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뭐지? 내 루프가 포기! 네 도움이 필요해!
2: 하나!

0: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2: 안돼.
0: 아, 이걸 써보자. 야, 저리 가. 물을 싫어하나 본데?
3: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4: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3: 쿼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2: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4: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3: 스타코어?
2: 그게 뭔데, 맥스?
4: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2: 어? 이게 뭐지?
0: 스타코어야.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2: 그렇다면
0: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4: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0: 하이야!
3: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0: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4: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다른 길이야.
0: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4: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0: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5: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6: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쿼카모 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2: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오, 이런, 깜빡했어. 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어?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7: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란?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빌리 포커 퀴즈.

0: 좋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3: 머리색이 변해.
2: 와, 꼬리색도 핑크.
3: 인어공주 미니.
2: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3: 인어공주 미니.
2: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엄마 폰 말고 내 폰
5: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6: 더 커져가면
7: 플러스
8: 블루그램
7: 플러스
5: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9: 그러니까 그날은 유난히도 파도가 잔잔한 날이었죠.
10: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 내가 이래서 바다 여행을 좋아한다니까.
11: 어? 어? 아니, 저건...
9: 고래야.

0: 아가씨의 점프 활짝 너무 멋진걸. 나 고래 아가씨에게 반해버렸다.
1: 그날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우리 둘.
2: 그래서 우리
3: 결혼합니다! 화이팅!
2: 코끼리와
1: 고래의 결혼식에
3: 모두 오세요!

0: 얘들아, 얘들아, 너네 연습 많이 했어?
1: 당연하지.
2: 코끼리랑 고래가 우리한테 특별히 축가를 부탁했는데 열심히 연습했지.
3: 둘의 멋진 결혼식을 망칠 순 없잖아.
1: 지아나, 연습 많이 했나 보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
3: 좋아.

0: 자, 그럼 이제 슬슬 용군의 시작으로 가볼까?
1: 아니요, 잠깐, 잠깐. 결혼식에서 피아노 반주할 오순이랑 주례해주실 문어 박사님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출발하기로 했어.
2: 아~ 얘들아, 얘들아.
1: 오순아 왔구나.
3: 오순아, 피아노 연습 많이 했어?
2: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아, 나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3: 뭐? 아니, 왜?
2: 아니, 아,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칠 생각만 하면 너무 떨려.
4: 신랑 신부 입장.
5: 오, 입장한다, 입장한다.
2: 피아노 치다 다 틀려서 결혼식을 망쳐놓을지도 몰라.
5: 오순아,
2: 오순아,
5: 왜 그래? 아니,
2: 그래서 나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너네가 고래랑 코끼리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좀 전해줘.
1: 하긴 오순아, 네가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야.
0: 그래, 긴장되고 떨려서 피아노 치다가 틀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2: 그런 거야?
3: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6: 만약 피아노 치다 틀리면 우리가 도와줄게.
2: 너희가? 어떡해? 아, 연습인데도 떨리네.
3: 할 수 있어? 화이팅!
0: 네!
1: 와!
2: 와! 너희들이 이렇게 와! 하고 소리치면 내가 피아노 틀려도 하나도 안 들리겠다!
0: 바로 그거지!

0: 모순이 너? 우리랑 같이 결혼식장 가는 거지?
1: 네, 가야지.
2: 오, 좋았어. 아, 이제 주례를 맡은 문어 박사님만 오시면 되겠다.
3: 근데 주례가 뭐야?
2: 아, 맞다 맞다. 주례라는 말 처음 들어보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가자!
2: 결혼식에서 하는 주례,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는 걸 주례라고 한다. 2번, 축하 노래 부르는 걸 주례라고 한다.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혼식을 진행하는 걸 주례라고 한다. 40년 전에. 이 중에서 주례는 뭘까?
3: 정답 3번.
2: 왜 그렇게 생각해?
3: 노래는 우리가 하니까 아니고 문어 박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좋은 얘기를 잘해주실 것 같아서.
2: 오, 딩동댕.
4: 지야 말대로 내가 주례를 잘 할 것 같아서 나한테 부탁을 했나 본데 주례 망했어. 망했다고.
0: 아니 문어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 응? 아니 결혼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주례가 망하다니요?
4: 내가 말이야, 결혼식에서 할 주례사를 밤새도록 적어놨는데 글쎄.
5: 아치.
4: 주례사 써놓은 거 다 지워졌어.
0: 아니 그럼 주례사 다시 쓰면 되잖아요.
4: 아니 그럴 수 없어. 내가 밤새도록 써놓은 수십 장의 주례사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딩딩아.
2: 예?
4: 네가 나 대신 결혼식 주례 좀 해줘.
2: 에?
4: 네가 나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잖아.
2: 네? 아니, 아니, 제가 어디가 비슷해요? 어, 참. 아,
0: 자. 어. 문어 박사님, 오히려 잘 됐어요. 주례사는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5: 맞아요. 문어 박사님이 고래랑 코끼리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면 돼요.
4: 어,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뭐...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겄다 이건데.
6: 오, 좋네요.
4: 어? 그래? 아 이거면 될까?
6: 그럼요.

0: 그럼 이제 용궁녀식장으로 출발! 하기 전에
1: 재미있는 퀴즈는 풀고 가야지.

0: 맞추고 있는 신랑과 신부, 다른 부분을 찾아봐.
1: 잘했어, 친구들!
2: 자, 그럼 다 같이 용궁 예식장으로 출발!
0: 신부가 예식장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3: 얘들아,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1: 뭐?
4: 아니, 넌 또 왜?
3: 아니, 내가 그 결혼 기념 예물로 오로라 빛깔이 나는 귀한 조개 껍데기를 준비했거든.
4: 설마 길에서 잃어버렸어?
3: 아니, 바다에서 잃어버렸어!
5: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더 찾기가 힘들 텐데.
3: 맞아! 그래서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6: 무슨 소리!
0: 끼리끼리 코끼리씨!
7: 고래고래, 고래씨!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요. 그러니 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용궁 예식장으로 갑시다! 출발! 우와!
6: 베이비, 울지 마요!
3: 나 속상해져요!
5: 고래 아가씨 많이 속상하겠다. 아, 맞다. 거북 할머니.
8: 네, 지금부터 육지 멋쟁이 코끼리 신랑과 바다 예쁜이 고래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0: 그럼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끼리 신랑, 고래 신부.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1: 맞아.
0: 앞으로도 우리가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세요. 주례 끝.
2: 우와! 잘 가서 좋아.
3: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4: 가만 가만.
3: 아, 왜?
4: 지아가 없어.
3: 아니 어디 갔지?
4: 그러게.
2: 아니, 이걸 어떻게?
3: 자. 결혼식을 망칠 순 없으니까 일단 Let's go.
4: Let's go.
5: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6: 잠깐만요. 찾았어요. 오로라 빛깔 조개 껍데기 이거 맞지?
4: 우와 맞아.
7: 어머.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지?
6: 우리 동물병원에 자주 오시는 거북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태평양의 모든 거북들한테 얘기해서 찾아주셨어.
5: 우와!

0: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1: 네, I love you.
2: 코끼리 고래 부부 행복하게 살자.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1: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1: 죽을 무서운 걸
4: 잊었어.
1: 한 시간
4: 뇌를 바꿀
6: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게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작아진 한글용사 아이야. 책 읽어야지.
3: 으아, 개미다.
4: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5: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3: 잠하지마.
6: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7: 천지.
6: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 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하! 하! 훗!
0: 훗! 어! 어! 안 돼! 훗!
2: 헛! 이런, 한 발 늦었어.
3: 하마터면 훈민 정음을 뺏길 뻔했어.
4: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 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3: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 정음이 작아지다.
4: 훈민 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3: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5: 어.
3: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오늘은 바로 이 한글.
5: 슛!
3: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작아지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1: 우리가 작아졌어.
7: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났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대왕별님!
7: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1: 좋아.
0: 헛!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1: 모아!
8: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9: 아이야? 안 왔는데?
0: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1: 어떡하지?

0: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1: 오, 좋아. 핫.
2: 야.
1: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3: 더 세게.
2: 야.
4: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5: 자음아!
6: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1: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6: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용사?
1: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1: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7: 네.
6: 자음아.

0: 어디 있어요?
1: 우리 여기.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2: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보자.
3: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5: 천지?
6: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줌. 작아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작아지다.
0: 우리도 작아졌어.
7: 진짜 작아졌네. 야!
0: 도망가!
1: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2: 천지?
6: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1: 뿅망치로 지진 파!
3: 피해! 헛!
1: 태극봉 회오리! 쇼차!
6: 태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2: 부메랑! 야! 하! 하!
6: 정말 가소롭군.
7: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0: 헐?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1: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0: 좋아.
2: 좋아.
0: 좋아.
2: 포탄!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뭐지?
0: 응?
4: 저리 가! 저리 가! 죽어보자! 얼야!
5: 천지가 사라졌어!
6: 야호!
7: 아이야!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7: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키읔, 어, 커,
0: 즉, 이, 지!
1: 디귿, 아, 다!
3: 커지다!
7: 우와! 다시 커졌어! 다행이야!
1: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7: 어디 있지? 아이야 위에 이응시옷이 있어요.
5: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8: 나라라 한글!
1: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 하! 하! 하! 요!
5: 아는 내가 쓸게. 지연 욕망치로. 아,
0: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7: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사.

0: 개미다.
1: 오, 자미진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0: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1: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2: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3: 네.
1: 맞았어.

0: 이거 완전 짱이다.
1: 사람아, 보석 좀

0: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고뚜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녹지마 얼음, 울지마 북극곰.

0: 마검하고 헤어졌나봐.
1: 불쌍해.
0: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1: 지구가? 아...
2: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2: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끝이겠군.
4: 니은, 오, 기역, 녹, 디귿, 아, 다, 녹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하...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아...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용사 아이야!

0: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2: 얼음이야.
3: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3: 그래서 저렇게.
4: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5: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3: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3: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2: 네! 자음, 모음, 변!

0: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 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1: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2: 천지 재령?
3: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뜨겁다.
1: 천지, 그만둬.

0: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 천지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0: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2: 천지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3: 어떡해. 천재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4: 어? 북극곰?
3: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4: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0: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2: 천지!
4: 어? 무슨 소리지? 어?
3: 저건 북극곰?
4: 북극곰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5: 그러네.
4: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3: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4: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나,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6: 네.
3: 다음 마법진!
6: 모은 마법진!
4: 쌍기역 5, 2응, 공!
5: 쌍기역 5, 2응, 공!
4: 공! 공! 공. 무리 꽁꽁?
5: 얼다!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억!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기억!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0: 융, 어, 리을, 얼. 융, 으, 미음, 음.
1: 어른!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어서 다행이야.

0: 엄마랑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3: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4: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어려워.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메타트론 대 레드릭스!
2: 루시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3: 공룡들을 지키는 다이노스터가 됐다면서?
4: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루시오, 네 이모한테 다 들었어. 우리도 이제 전부 알게 됐단다.
4: 전부 다 알게 되셨다고요?
5: 그래, 루시오.
6: 아하, 나도야, 진짜 멋져. 꼭 산사우리오로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네 차랑 슈트 다시 구경시켜줘야 해.
7: 약속할게.
6: 어? 어?
7: 이만 가봐야겠어요. 로라 박사님이, 아니, 로라 이모가 절 부르세요. 공룡 문제로요. 또 통화해요.
6: 또 보자.
8: 퀀텀 코어를 얻지 못한 덱스가 무슨 쓰든지 쓸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7: 늦어서 미안.
8: 뭔가 계략이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것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지.
9: 레드렉스의 생체 신호가 사라졌네요?
8: 바로 그거야. 우연은 아닐 테지.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
10: 오늘 임무가 뭔지 짐작이 가는걸?
8: 레드렉스를 찾아보렴.
10: 그럴 줄 알았어.
8: 백스 헌터의 계략이 뭐든 반드시 막아야 해. 난 나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걸 쓸 일은 없으면 좋겠구나.
7: 잠깐! 뭔가 굉장한 걸 준비하시는 거죠? 로켓이 달린 퀀텀 오토바이라든지.
11: 알겠어요, 박사님. 레드렉스를 찾을게요. 가자, 얘들아.
10: 가자, 루시오.
7: 그치만 뭘 준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0: 좋았어. 내 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완성됐군. 이제 퀀텀 코어만 있으면
1: 백선터!
0: 트리나! 대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1: 다 봤어. 당신이 블루한테 표식을 붙이는 거. 블루를 죽인 건 로라 박사가 아니라 당신이야.
0: 그래서 뭐. 그때 한 실험에서 얻은 자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야. 이 본부의 아머다이노들,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그 차량까지 전부 그 고래의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러니 고마워해야지.
1: 절대 용서 못해!
0: 소개하지! 최강의 아버다이!
1: 저를 비켜!
0: 오, 트리나.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단 걸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순순히 코어를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1: 절대 네 뜻대로 되진 않을걸? 퀀텀점!
0: 뭐야? 퀀텀 점프를 해? 그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뿐이야. 트리나가 다이노스토와 손을 잡았군.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레드렉스, 가서 다이노스토를 파악.

0: 잡고 퀀텀 코어를 가져와.
1: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2: 레드렉스의 흔적이 전혀... 잠깐!
3: 뭔가 찾은 거야?
2: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봐! 레드렉스와 일치하는 발자국이야.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어.
4: 어디로 간 걸까?
5: 안해!
4: 어? 로디? 어디 가는 거야? 로디!
3: 루시오! 단독 행동하면 안 돼!
2: 뭔가 찾았나 봐.
5: 어디?
3: 세상에!
4: 저건 더치잖아! 아주 큰 더치야!
2: 아마 큰 공룡을 잡기 위한...
4: 으아!
2: 으아! 저게 뭐야!
4: 저건 사라진 레드렉스야!
3: 레드렉스를 되돌려야 해!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6: 좋아, 해보자고! 레터 트롯 전투 준비 완료! 세고 블래스트윙 비행 준비 완료!
1: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구호를 찾아라.
4: 누가 말을 한다고?
2: 난 말까지 하는 티렉스하고 싸울 계획은 없었는데.
3: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제이민, 오즈, 빨리 공격해.
4: 새거 블래스트 캐럿, 가자!
2: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아. 아니, 먹히긴 했는데.
3: 당장 놓지 못해.
4: 너무 강해.
3: 다들 괜찮아?
2: 괴물 같은 힘이야. 이제까지 아머 다이노랑은 달라.
7: 일단 후퇴하자. 안 그러면 주변이 다 파괴될 거야.
1: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놓치지 않는다.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4: 아, 이제 날기까지 하는데?
6: 우박폭탄 발사!
1: 찾아라.
4: 전보다 더 사나워졌어.
3: 이번엔 우리 차례야. 레터 서드 전.
4: 어쩌지, 공격이 안 통해. 꼼짝도 못하겠어.
2: 퀀텀 점프를 해보자.
4: 제발, 제발. 아, 안 돼. 작동이 안 되잖아. 안녕.
2: 우린 이제 끝이야.
1: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3: 나 기억하네.
4: 그리나? 여긴 어떻게?
3: 인사는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갚아줘야 할 게 좀 있거든. 퀀텀 블래스트 발사! 이제 됐어. 다 끝났어.
2: 트리나, 조심해!